0: 삶이 지치고 버거울 때, 어깨가 무거울 때, 차한 잔의 여유와 위안을 드리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93.5MHz 낭만무지개입니다. 어느덧 여름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예전에는 여름이 오면 계곡이나 바다, 워터파크를 떠올렸는데요. 요즘은 꼭 멀리 떠나지 않아도 우리 동네 공원, 영화관, 도서관, 카페에서도 충분히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낭만무지개에서는 도심 속의 여름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오락가락한 더운 날씨에 어떻게 잘 지내시고 계시죠?
0: 헥헥거리고 있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1: 잘 지내셨죠?
2: 네, 할 말이 없어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이러다가 내가 탈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여름 날씨네요.
0: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저희 집 동물들이 진짜 헥헥거리고 있어서 제가 헥헥거렸다고 표현을 했어요.
2: 11시만 되면은 폭염 메시지가
1: 와, 맞아요.
2: 달라옵니다. 전에는 3시, 4시에 왔는데 지금은
1: 점점 빨라지는 것
2: 11시에도
1: 같아요.
2: 폭염주의보가
1: 맞아요.
2: 날라오고 있어서 이 여름을 어떻게 견뎌야 되나 지금 심히
1: 집에만,
2: 고민되고 있네요.
1: 맞아요. 집에만 있는 이 방학이 긴 방학. 너무 힘들죠.
2: 전기세
1: 아이들은,
2: 폭탄 걱정됩니다.
1: 맞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0: 그래서 우리 오늘 준비한 게 도심 속의 여름나기잖아요. 집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이야기 나누게요.
1: 네, 한번 떠나보죠.
0: 출발?
1: 네, 출발.
0: 근데 궁금하잖아요. 우리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헥헥거리고 있는데 옛날 조상님들은 어땠을까요? 조상님도 아니에요. 솔직히 에어컨 없는 시절엔 어떻게 보내셨나요? 혹시 어렸을 때 에어컨이 집집마다 있으셨나요?
2: 저는 에어컨이 빨리 있었던 편이긴 해요, 집이. 근데 여름에 되면은 초등학교 때는 방학이 되면은 항상 할머니가 대천에 살고 계셔서 대천으로 피난 갔어요. 미난이죠, 그 정도면. 그러면
0: 피난이죠.
2: 아침에 수영, 그리고서 더우면 수영, 그리고서 다시 또 씻고 대천 그 이제 평상에다가 모기장치 하고 이제 바람을 쐬면서 수박도 먹고 하면서 여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선풍기 없어도 시원해요. 그런 무슨
0: 맞아요. 옛날엔
2: 네
0: 그랬어요.
2: 나무들이 많았잖아요. 그 밑에
0: 맞아요.
2: 평상을 딱 깔고 시원한 바람의 향기를 느끼면서 네 수박을 먹으면 땀날 틈이 없던데요.
0: 그 옆에 그 모기향까지 펴가지고
2: 그렇죠,
0: 했던 것 같아요.
1: 모기 그 연기 피우잖아요, 시골에서는.
0: 예전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나이대가 다들 비슷한가 봐요. 노 코멘트
2: 아닙니다.
0: 할게요.
1: 저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방학하면 할머니 댁으로 거의 이제 피신 아닌 피신을

0: 새록새록 하네요. 그런 숙제거리를 잔뜩 들고 할머니, 시골에 있는 할머니 집으로 가면 할머니가 그 대청, 아, 마루죠. 대청마루.
1: 대청마루. 네.
0: 평상에서 이렇게 딱 누워있으면 그때는 삼촌들이 계셨어요. 삼촌들이 일리 와봐. 그러면서 막 순서대로 부채질 하게 시키고 막 옥수수 삶아주시면 옥수수 삶아서 먹고 그 다음에 누워서 시원하게 그 바람길 결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잠깐이나마 그 사랑을 충분히 받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옛 추억이 생각나네요.
1: 맞아요. 그 마루에서 그 수박씨도 멀리 뱉기 이런 게임도
0: 맞아요.
1: 하고.
0: 어렸을 때 형제들이나 삼촌들이 좀, 계셔가지고 같이 일렬로 쭉 서서 막 수박 뱉기, 얼굴에 뱉어가지고 이렇게 누가 많이 얼굴에 붙는지 막 그런 것도 해보고.
2: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저녁에는
0: 네.
2: 공포, 그 전설의
1: 맞아요.
2: 그거를
0: 전설의 고향.
2: 보면은 등골이 서늘함.
0: 그때는
2: 그거 막.
0: 참 무서웠어요.
2: 그쵸.
0: 그게
2: 그게
0: 내 다리
2: 지금
0: 내놔.
2: 보면은
0: 내
2: 되게
0: 다리 내놔.
2: 허접해 보이고
0: 맞아요.
2: 조금 단순해 보이는데,
1: 전 지금도 무서운데.
0: 아니에요. 지금 한번 보세요.
2: 지금의
0: 되게,
2: 수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1: 그래요.
0: 네, 좀, 아, 옛날 추억하면, 내가 이걸로 왜 무서워했지? 라는
2: 곰이요,
0: 생각을 하게
2: 막
0: 되고,
2: 이런 게
0: 맞아요.
2: 나오고.
1: 근데 진짜 그거 무서워요.
2: 저도 무서운 거는 잘못 보는데, 그거를 한번 귀로만 듣고 있기만 해도 등골이 서늘함에 더위가 싹 날아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0: 어렸을 땐 그게 최고였는데.
2: 그렇죠.
0: 에어컨 필요 없었어요,
2: 요즘에는
0: 솔직히.
2: 너무 잔인한 것들이나 오싹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무뎌졌다고 해야 되나?
0: 맞아요. 애들이 그 강도가 점점 좀 강해져야 된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폭력성이나, 그 아니면 CG의 색감이나, 뭐 이런 게.
2: 너무
0: 맞아요.
2: 리얼리티가
0: 네, 맞.
2: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1: 근데
2: 하니까.
1: 우리는, 맞아요. 근데 전에 내려오는 저는 전설의 고향이 훨씬 더.
2: 막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1: 진짜 실제로 저런 일이 있을
0: 어느
1: 거야
0: 지역,
1: 하면서.
0: 무슨, 이렇게
1: 맞아요.
0: 하면서
2: 전에
0: 얘기했었잖아요.
2: 내려오는
0: 맞아요.
2: 전설의 예서.
0: 우리 이러다가 나이들이 탈로 날것 같아요.
2: 아, 그만
0: 네네.
2: 얘기할까요?
1: 그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전또 그게 또 떠올랐네요. 밥을 먹으면 항상 저는 밤에 산책을 나갔거든요. 엄마랑 아빠랑 산책을 갈때 반딧불도 봐서요. 그런 추억이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있겠죠?
0: 반딧불이 맞아요.
2: 저는 반딧불보다는 그냥 누워서 별을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별이 많았잖아요.
0: 맞아요.
1: 맞아요. 별도
0: 어렸을 때는
1: 많았어요.
0: 별도 보고 반딧불이가 그렇게 많이 있었던 거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정말
2: 없어요.
0: 보기 힘들어요.
2: 너무 보기 힘들어요.
1: 줄어들었어요. 건지산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안 보이고 있고요.
2: 무주에 가야 조금 볼까 말까 이 정도라고
0: 맞아요.
2: 하더라고요.
0: 무주축제 가면 그래도 거기서는 볼수 있어요.
1: 그러니까 밤에 그렇게 생태 곤충을 관람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뭐라 그러죠? 공부하는 사람들 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개체 수가 또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자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요즘은 여름휴가를 다 어떻게 보낼까요?
2: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해외로 가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해외도 많이 가는 편이에요.
2: 근데 저는 해외는 너무 비싼 나머지
0: 지금
2: 동네에 있는 곳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0: 가까운 곳으로 지금 열심히 찾아보고 있어요.
1: 며칠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2: 매년 이제 놀이터로 가고 있어요. 지금 다른 지역은 안 그러는데 전주 쪽에서는 놀이터에 이제 키즈카페가 아니라 워터파크처럼
0: 네네.
2: 물을 채워서 그 활용해서 이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여름을 날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1: 네, 물놀이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0: 네.
1: 그런 공간도 있고, 영화관 같은 경우도 많이 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 잠시 음악도 듣고 올까요?
2: 네.
1: 음악 듣고 이어서 도심 속의 여름나기 이야기 나눌게요.

0: 볼빨간 사춘기에 여름아 부탁해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전주에서 즐기는 도심 피서. 우리 전주에도 도심 속 피서 명소가 꽤 많죠. 케빈님 어디를 갔다 오셨을까요?
1: 저는 지금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요. 지금 여름 휴가로 가족이 3명인데 그 직장인과 아이와 저가 이제 3명이 결정을 하기로 했어요. 아이는 지금 부산이나 여수로 가고 싶대요. 그래서 친구들과 7월에 다녀왔고요. 근데 이번에 한번 또 가족들과 또 다시 부산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이제 직장인 그분은 이제 어디였더라? 뭐 가까운 뭐 강원도나 이런 데로 가고 싶대요. 그리고 저는 집에서 푹 쉬고 싶어요. 그래서 3명이 지금 서로 가고 싶다고 해서 종이 그 동서남북같이 그런 거 써가지고 심지폭기해서 결정하기로 했어요. 저 8월에 떠나요. 오. 어딘가로 떠나요.
0: 떠나요.
1: 네, 어딘가로 떠나요.
0: 셋이서.
1: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어딘가로 네, 떠나요. 어딘가로.
2: 네. 네, 네. 저희는 이번에 경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 안 되는데.
1: 너무 경주, 더워요.
2: 아니요, 경주에 키즈풀 빌라를 네. 예약을 해서 친정 네. 식구들과
1: 좋아요. 좋아요.
2: 데리고 물놀이를 갈 예정입니다.
1: 아, 네. 밤에만 돌아다니세요.
2: 밤에도 안 돌아다니지 않을까요?
0: 근데 낮에도 괜찮아요.
2: 2박 3일을 예정을 하고 있어서.
1: 아, 너무 좋아요.
0: 완전 좋죠. 어디든.
2: 저희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0: 숙소에서 네, 좋죠. 그래도 하늘은 다르죠. 갔나?
1: 다르죠.
0: 갔다 와서 알려주세요.
1: 다르죠, 다르죠. 청명함이 다르죠, 청명함이.
0: 청명함이?
1: 네.
0: 기대해볼게요. 저만 계획이 없군요. 저 계획 있어요.
1: 뭐죠?
0: 저 딱 하나 있어요. 그림책 여행 가요.
1: 아, 맞아요.
2: 진짜요?
0: 네.
2: 그림책 여행이면 의미가 있겠는데요?
0: 네. 그림책 여행으로 이제 서울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저기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좀 저의 시야를 좀 넓히고 오겠습니다.
1: 재미있는 시간. 그게 좀 그림책을 본다는 게 너무 재밌잖아요.
0: 네, 미술도 좀 관람하고 책도 좀 보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1: 동심의 세계로.
0: 네, 그렇게 와서 좀 힐링을 좀 하고 싶어서 저는 떠납니다. 가족은 각자 집에서 쉬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2: 이제 각자파예요? 개인파예요? 개인파?
1: 아이가 크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 그게 좀 너무 아쉬운데요?
1: 아이도.
0: 그것보다 솔직히 저희 남편하고 딸은 집순이 집돌이에요. 그래서 아마 안방에 있거나 거실에 있거나 그거를 여행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방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2: 좀 그걸
0: 그럴
2: 것
0: 같아요.
2: 수 없을 것 같아요. 용납이 안 될 것 같아요.
1: 저는 그것도 있어요. 친구가 1년 동안 그 글램핑장 아니 텐트 차박 텐트를 장박한 그거
2: 맞아요.
1: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지금 완주에 있는 그 장박하고 있어서 거기로 떠날 계획은 있어요. 오. 친구가 하나가 거기서 장박 중이라 거기에서 그 앞에 졸졸졸 물도 흐르고 나무도 많고 새소리도 듣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0: 좋다.
1: 네, 젓가락만 들고 오래요, 젓가락만. 그리고 속을 싹 비우고 오래요. 마음껏 먹게 해준대요.
0: 제가 혹시 운전해드릴까요? 한번 이렇게 끼고 싶네요. 그런 네네. 생각 충동을 하네요. 충동이 되네요. 혹시 또 어디가 있을까요? 도심 속에서는.
1: 뭐, 극장도. 요즘 아이들 극장도 많이 가잖아요.
2: 만화를 참 많이 개봉을 하죠.
1: 네, 매니저이죠. 그래서 방학 되면 아이들이 막, 학원 쉬는 그 타임마다 네. 스케줄을 쫙 보면 막 쉬잖아요. 그 쉬는 그 틈 뭐 두세 시간만 있으면 아이들끼리 뭐 극장도 가고 많이 하더라고요. 뭐 요즘 막 인형 뽑기도 여전히 많이 하고 있고 아이들이 그렇게 틈틈이 그 햇빛을 볕을 피해서 태양을 피해서 잘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저희 남편도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영화 뭐 볼까? 이렇게 말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남편이 영화를 관심 있었어? 이렇게
1: 극장만큼 시원한 곳이 없죠.
2: 피서를 맞아요. 가는 거죠. 네. 영화가 아니라.
0: 아마 저희 딸은 팝콘만 사다 줘 이러고 있고요. 저희 집의 분위기는 진짜 이러는 것 같아요. 극장 말고 또 저는 카페도 많이 가지 않아요?
2: 그렇죠. 최근에 카페 자체에서도 물놀이 시설을 구비해 놓은 카페들이 많아져서 그쪽으로 피난 아닌 피난을 가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엄마는 커피를 즐기고
1: 그렇죠.
2: 아이는 물놀이를 즐기고 그거 말고도 익산 쪽에서도 그런 시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갖고 저도 이번에는 아이들 데리고 이제 한번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초등학생이라서.
1: 네, 그럼요. 방학은 길어요.
2: 너무 깁니다.
1: 네. 학원만 돌릴 수는 없으니까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
2: 학원을 많이. 안 다녀요.
1: 행복해요.
0: 행복하네요.
1: 아이들이 행복하죠. 너무 행복한 거예요.
0: 네, 행복하죠. 그리고 여기 에코 쪽에도 그 새벽어공원에서 물놀이터도 있잖아요.
1: 네, 새벽공원에서 7월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물놀이 시간은 오후 12시부터 16시 50분까지 50분 운영하고 10분 쉬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아요.
0: 더 확장했다고 네, 알고 있어서.
1: 산책하기도 좋고 아이들이 물놀이하는 모습만 봐도 시원하게 해서 가족들끼리 그 앞에 단지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네. 안전하게 아이들이 그쪽으로 놀러 가는 거 엄마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2: 제가 매년 가고 있습니다.
0: 아, 거기 짚라인도 있어서
2: 짚라인도 있어서 가긴 하는데 그 놀이시설보다 물놀이터 자체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은데 이제 아이들은 신나게 노는데 좀 단점이 있다면 좀 그늘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그래도 나무가 예전보다
2: 네,
1: 많이 커져서
2: 예전에는 많이 좋아져서 네. 네, 예전보다 매년 점점 좋아지고 네, 있더라고요. 더 좋은 모습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조금씩 확장하고 있으니까
2: 네. 언젠가는... 보는 재미도 남달라요.
0: 네, 그럼 작년과 다른 모습 찾기도 괜찮겠네요.
2: 네. 작년과 어떤 점이 달라졌고 이제 그늘막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매년 느끼는 건. 왜냐하면은 이제 아이들은 물을 즐기면서 놀고 있지만 어른들은 물을 잘 즐기지는 그렇죠. 않잖아요.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늘에서 쉬고 계신 분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그럴 때 다들 우산을 들고 오느라 양산, 예, 파라솔 같은 큰 우산을 들고서 그게 안타까워 보이더라고요. 왠지.
1: 같이 놀면 되는데.
2: 그러질 왜냐면 너무 아이들을 위해서 얕아서. 진짜 발목까지 어른들한테 발목까지밖에 안 와요.
1: 예전에는 아파트마다 거의 대부분이 해줬었는데 지금 아이들이 이제 숫자가 작아지면서 이제 아파트에서도 많이 이제 그런 놀이터 자체가 물놀이터가 많이 줄어서 이제 뭐 새벽공원이나 또 다른 공원들 이런 공원들 시설들로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 분수광장들도 여기서 저도 전주 와갖고 분수광장 정말 인상 깊게 봤어요. 분수광장이 많아갖고 네. 애들이 별거 없는데 막 달려가갖고
1: 그 통과하는 재미도 솔차네요.
2: 네, 그거 물피하기 놀이 맞아요. 막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이 시원하게 해주고 저도 같이 놀거든요. 저는 그런데 가면
1: 에너지가 있으시니까
2: 에너지 이 에너지 언제까지 갈런지
0: 필요하죠 항상
1: 쭉 이어질 거예요.
0: 저희 아파트에도 원래 물놀이터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전기 공사 때문에 그 뭐라 그러지 안전 차원으로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조금 그래서 아쉬웠어요. 왜냐면 그 동안에는 아이들이 웃음소리도 들리니까 뭐 사람이 사는 것 같잖아요.
1: 뭐 그래서. 2주 정도 저희 아파트에서도 했었는데 이제 그게
0: 진짜.
1: 점점 줄어들더니 올해는 안 한다고.
2: 안전한 공간으로 확보해서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안에 모르긴 몰라도 애들이 그래도 몇십 명은 될 텐데.
1: 그 까르르 소리가 정말 그러니까. 좋아요, 되게 듣기가. 좋아요. 듣기 좋은데 그 소리를 못 듣는다는 게 조금 서운하기는 해요. 유치원에서만 듣는 그 아이들이 조잘거리는 소리 이제는 듣기는 좀 힘든 이제 우리가, 것 같아요.
0: 전 늙었나 봐요. 그런 게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립다고 해야 되나?
1: 낮에만.
0: 예전에 혹시 전주 월드컵 광장도 한번 가보셨어요?
2: 예, 월드컵 경기장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튜브 형식의 워터 슬라이딩 그런 네. 것들을 많이 구비해 나갔고 이제 애들이 많이 즐기고 그랬거든요. 사람도
1: 엄청
2: 많이
1: 많다고
2: 방문을
1: 이용하잖아요.
2: 하더라고요.
1: 방문객들이.
0: 지난주에 끝나서 좀 아쉽긴 할 텐데.
2: 네. 저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제 지난으로도 잘 가요. 지난에서 이제 7월 말쯤부터 해 갖고 그 물놀이 행사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굉장히 그렇게 많이 넓지는 않은데 물이 깊지가 않아서 애들이 물총놀이 하기도 좋고 공간이 넓어서 네 안전하게 잘 즐기기 좋더라고요. 차도 별로 없어요. 차가 다니는 공간은 또 별도로 있고 이제 즐기는
1: 그것도 공원에서 하나요?
2: 약간 공원인 것 같아요. 호수 옆에서 이제 홍삼광장 뭐 이런 걸 해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이번에 이제 뭐 카트라이더처럼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도 생겼다고 들었어요.
1: 아이들이
2: 그래서,
1: 더 많이 갈 수 없겠네요.
2: 놀거리도 있으니까 그런데 방문해서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왜냐하면 우리가 저희는 아이가 이제 크니까 그런 놀이를 못 가는 것 같아요. 물놀이를. 그래서 관람하는 것처럼
1: 네, 멀리 맞아요.
0: 바라보는 시선으로 가야 되니까 조금 가는 게 조금 줄어드는데 경민님은 아이들이 아직 자라나고 있으니까.
1: 한참 어립니다.
0: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물놀이도 하고. 좋죠?
2: 그리고 초등학생들 좀 중학생들 좀 되면은 전주는 아니지만 요새 박물관 꾸미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0: 어, 생소한.
2: 어, 박물관 꾸미기라고 해서 그 유물 같은 유물이나 그 공간을 실사로 스티커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박물관 견학하면서 찾아서 붙이는 거.
0: 아.
2: 그런 것들을 박물관 꾸미기라고 하는데요. 그 아이들하고 중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그런 아이들하고 같이 그런 박물관 투어 같은 걸 해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0: 오, 괜찮네요. 저 최근에 미술관에서도 이렇게 꾸미고 노는 걸 봤을 때도 좀 와, 가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박물관도 그럼 좀 이색적이지 않을까
2: 네, 싶어요. 그러면 기억이 더 다 많이 남아서 명화 같은 게 기억에 많이 남아서 이제 나중에 추후에 학습적인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0: 즐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학습까지 연결되고 너무 좋네요. 일석삼조? 2조였나?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아까 장수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2: 네, 누리파크. 네, 장수 누리파크.
0: 8월 30날까지 지금 무료로 예약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광클릭 해야 된다고.
2: 예약을 좀 빨리 해야 되죠.
0: 아,
2: 근데 그 물놀이터도 예약을 해야 되는지는 제가 이제 물이 없을 때 가서 좀 모르겠는데 그 옆에 보시면 그 키즈 카페라고 해야 되나? 키즈 카페가 있는데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실내 놀이터가 있어요. 그 네. 공간에는 예약을 해야 해요.
1: 아, 그걸 광클릭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2: 네, 그거를
0: 물놀이도 마찬가지예요. 네. 놀이집에서 참고하라고는 했는데 아마 선착순으로 빨리 마감되기 때문에
1: 강하기니까.
0: 순간
2: 그 옆에 캠핑하는 공간이 있어요.
0: 오, 봤어요.
2: 네, 그래서 거기를 예약하시는 분들이 거기 예약하시고 그 놀이시설을 이용하는데 그 놀이터 주변으로 보드게임 하는 공간도 있고 그리고 블록놀이 하는 공간도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는 또 무료예요. 네. 예약이 없어도 돼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아이들하고 시간 보내고 온 적도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0: 그럴 것 같아요.
2: 네, 안 오려고 하더라고요. 또 가자고 지금 난립니다. 엄마 어떻게 광클릭 해야 되는데.
0: 설마 경민님 제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집에 튜브에 바람 넣고 있는 건 아니죠?
2: 튜브에 바람 왔는데.
0: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저는 어렸을 때 그것만 엄마 어디가? 하면서 튜브에 일찍부터 바람 넣고 우리 일주일 후에 갈 거야 라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떠올라서.
2: 아, 현재 모르시는군요. 기계가 있습니다.
0: 덜덜덜덜덜덜덜덜 하면 너무 다르다.
1: 요즘 있어요.
0: 저희가 네. 그만큼 안 간다는 거죠?
1: 자동이에요, 요즘.
2: 자동이에요. 바람 딱
1: 바람도 자기가 알아서
2: 전기발전을 하면은
0: 워터파크에서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2: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새는 이제 자전거 바람도 넣습니다.
0: 와.
1: 다예요, 다.
0: 그 자전거 바람은 봤어요.
2: 그게 튜브도 넣고 자전거도 넣고 그리고 자동차도 넣는다고 합니다.
1: 자동차는 몰랐어요.
0: 저도 처음
2: 저희 집에
0: 생소합니다.
2: 하나 구비를 해놓고 있는데요.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고 있는
0: 그럴
2: 그 친구입니다.
0: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에 근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전거 바람을 많이 넣는 걸 봐서 내가 그런 데가 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1: 또 가까운 덕진공원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낮에는 숨놀이터고 쉬고
0: 옆에 있잖아요.
1: 그렇죠. 네. 저녁에는 호수 주변을 걸으면서 낮에 그 더웠던 그것이 막 거짓말처럼 싹 사라지고 시원해지잖아요. 그리고 조명이 켜져가지고 덕진공원 낮과 밤이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도 산책하기 좋은 것 같아요.
2: 덕진공원 얘기 들었어요. 야경이 밤에 가기 너무 좋은
0: 네,
2: 곳으로
0: 맞아요.
2: 손꼽힌다고.
1: 너무 예뻐졌어요.
0: 진짜 예뻐요.
2: 그러면 이맘때쯤 연꽃이 풀 무렵인가?
1: 끝났죠.
2: 끝났나요?
1: 네. 7월에.
2: 아쉽네.
1: 7월에.
2: 그때 갔어야 멋진데.
1: 그렇죠. 7월에.
0: 연락을 해드릴 걸. 사진이라도.
1: 네.
0: 아쉽네요, 진짜. 내년에 주세요. 다시 내년에 내년에 저희가 지난달에 말 안 했잖아요.
1: 네, 그렇죠.
0: 연꽃 이야기를 안 해드렸더니 몰랐구나.
1: 몰랐습니다. 1년을 온팡 기다린 그 연꽃인데.
0: 내년에
1: 너무
0: 다시
1: 예뻤어요.
0: 도전해보면서 우리 잠시 또 음악 듣고 올까요? 샤이니의 뷰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0: 지금은 시빈이 만드는 방송 낭만 무지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샤이니의 뷰 음악 들었습니다. 여름은 같은 계절이지만 사람마다 다 기억하는 모습은 모두 다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누군가는 친구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기도 하죠.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름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경민님, 사연 읽어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힘겨운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 휴식을 즐기고 온 고등어입니다. 이번 방학식이 끝나자마자 친구들과 1박 2일로 완주 계곡 여행을 다녀왔어요. 완주는 여름이면 맑은 계곡과 예쁜 펜션이 많아 피서지로 유명하거든요. 여행을 떠나기 며칠 전부터 단체 채팅방은 이미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녁에 무슨 고기 먹을까? 아침은 어떻게 해결하지? 장은 누가 볼래? 하며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는 시간부터 이미 마음은 완주에 가 있었죠. 드디어 방학식 날 친구들과 야무지게 장을 보고 설레는 마음으로 수영장이 있는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풀자마자 물속으로 퐁당 더위를 날려버렸고 배가 고파질 즈음 삼겹살, 목살, 양념갈비까지 종류별로 완벽하게 구워 먹었어요. 후식으로 시원한 수박과 과자를 먹는데 웃음이 끊이질 않더라고요. 저녁에는 펜션 노래방 기계로 신나는 노래를 부르고 장난을 치며 밤을 맞이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누구 하나 먼저 자자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고등학교에 올라와 늘 마음 한구석에 있던 학업과 진로 고민, 학교 이야기, 그리고 소소한 추억들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밤을 꼬박 새우고 말았어요. 다음날 아침을 간단히 먹고 짐을 쌌지만 이대로 헤어지기 너무 아쉬워서 결국 점심까지 같이 맛있게 챙겨 먹었어요. 그리고 방학 잘 보내, 계획하면 또 만나 하고 아쉬운 인사를 나눈 뒤 각자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고등학생이 되고 늘 바쁘고 지친 날이 많았는데 1박 2일 동안 친구들과 마음껏 웃고 먹고 속마음을 나누며 이번 방학을 정말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아, 다음에 우리 또 놀러 가자.
0: 진짜 학교 다닐 때 친구들끼리 여행 가는 거 해본 적 있으세요? 이 지금 고등어처럼?
1: 해봤죠?
2: 네. 저
1: 그때는 기차를 타고.
2: 맞아요. 여수 만만하게 여수를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여수. 여수는 그냥 내리면 바로 보이니까.
1: 지금도 많이 가죠, 여수.
0: 저는 옛날에 변산 갔던 거 기억나요. 해수욕장? 가서 처음으로 바다를 들어가서 배영을 친구들한테 배웠던 기억이 나네요.
1: 배영을요?
0: 네. 근데 지금은 못해요.
1: 들어누워서.
0: 네.
2: 그 무서운 배영을?
0: 지금은 물이 무서워요? 왜 그럴까요?
1: 지금은 놀이기구 그네같이 생겨서 여기 돌아가는 거.
2: 어우.
1: 그것도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예전엔 잘 탔는데.
2: 너무 힘들어요.
1: 예전에 바닷가, 대천 바닷가를 가면 그 그네들이 항상
2: 맞아요.
1: 있었어요. 그거를.
2: 그 이게
1: 오,
2: 매달려가지고
1: 맞아요.
2: 뱅뱅 돌잖아요.
1: 네, 밤만 되면 그거 타는 재미가,
2: 노랫소리와 함께
1: 아, 신나죠.
2: 짱이었죠. 번쩍번쩍.
1: 장식이 이렇게.
2: 그렇죠.
0: 와, 두 분은 정말 놀이기구를 좋아하셨군요.
2: 그런데 지금 못 한다는 거.
1: 지금 짧은 거,
2: 어우,
1: 놀이기구 짧은 거
2: 힘들어요.
1: 타는데도 어질어질합니다.
0: 저는 그네
1: 아,
0: 타는
1: 나이
0: 것도
1: 들통나겠어요.
0: 어지러워요.
1: 그만해요.
2: 안 돼, 안 돼요.
0: 와, 완전히
2: 안 돼요,
0: 지금
2: 안 돼요.
0: 젊다, 나보다. 제가 제일로 나이 많은 것 같죠, 지금? 저
2: 아니에요.
0: 그네도 어지러운데? 또 다음 사연도 들어볼까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도경도 일하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매년 여름마다 물놀이를 많이 갔었는데요. 이번에는 방학이 시작하기 전에 2박 3일 동안 조금 특별하게 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진도 케이블카였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발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예전에 영화에서 봤던 이순신 장군님은 명량해전 장면이 짠하고 떠올랐습니다. 을돌목의 힘찬 회오리불사를 눈앞에서 직접 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이순신 장군님이 여기서 왜군을 물리치셨다는 이야기가 떠올라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저는 풍경이 너무 멋있어서 신나게 구경을 했는데요. 저희 형은 높아서 너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케이블카를 탔는데도 서로 느낀 게 다르다는 게 정말 재미있었어요. 또 자연사 박물관에도 갔는데 규모도 정말 크고 신기한 공룡 발자국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땅끝마을 전망대는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는 헥헥 거렸는데 아직도 방학이 많이 남았는데 이번 방학 동안 가족들과 또 다른 멋진 도시로 여행 가고 싶어요. 남은 방학에도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재미있는 추억을 많이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0: 오, 도경이 사연 잘 들었네요.
1: 네.
0: 근데 저도 도경이처럼 케이블카 타면 좀 무섭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잠깐, 두 분 다 놀이기구로 잘 타니까 상관없죠?
2: 아니에요, 저 잘 못 타요.
1: 잘 못 타요, 잘 못 타는 편인데. 왜
2: 그래요?
0: 갑자기.
2: 해봤다.
1: 갑자기.
2: 그냥 해봤다. 그런
0: 해봤다?
2: 거죠. 그렇죠.
0: 진짜 바닥이 딱 보이면 약간 좀 무섭기도 해요.
2: 네, 부산 가면 막 그 밑에 막 다 보이는 그 다리 막 이렇게 나가서 보잖아요. 너무 두근두근 거리는데 거기가 또 멋진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또 가야 돼.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우리는 또 남겨야 되잖아요. 또 다 가야지. 더듬더듬.
0: 가야죠. 가야죠.
1: 요즘 케이블카들이 많이 생겼어요.
2: 맞아요.
1: 예전에 비해. 그래갖고
0: 운영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1: 네, 잘 사람
2: 많아요.
1: 너무 재밌어요. 요새는 케이블카 안이 다 투명하게
2: 맞아요.
1: 해주거나 아니면 밑에가 투명하거나 아니면 그 이제 창문이 있어요. 창문이 있어갖고 그 사이로 바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바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만큼 시원한 건 또 없죠.
0: 네, 투명이라니까 진짜 무섭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1: 스릴 있죠. 스릴
0: 사람마다 다 달라서
2: 그렇죠. 네. 짧아요.
0: 아, 짧아요?
2: 짧아요. 그렇게 길지
0: 사람마다 느낌이
2: 않아요.
0: 다 다를 것 같아요.
1: 또 여수에도
2: 맞아요.
1: 있죠. 케이블카 있고 또 청양에도 있고
2: 다 있어요.
1: 없는 데가 없어요.
0: 너무
1: 요즘.
0: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아요.
1: 근데 그게 이동수단으로 정말 최고인걸요?
0: 저는 좋아하질 않아서
2: 안 좋아해서
0: 전 땅끝마을은 예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가보셨나요?
1: 가보기는 했죠. 고등학교 수학여행으로.
0: 아 그렇군요.
1: 고등학교 수학여행으로 땅끝마을 갔는데 거기서 탈이 난 거예요.
0: 아
1: 그래갖고 응급실까지 실려갔다는 경험이 있어요.
0: 정말 기억을 할 수밖에 없네요.
1: 그러니까요.
0: 와 근데 따끔마을 갔을 때 먹거리도 너무 좋고 다 여기저기 다 좋았던 것 같아요.
1: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높은 곳 얘기하니까 여름에 네. 진짜 번지점프. 많이 하는 놀이 하나 있었죠.
2: 번지점프.
0: 하셨어요?
2: 했죠.
0: 할 수 있어요?
2: 하죠.
1: 가슴이 두근두근 너무 떨려서 이 연예인들도 예전에 많이 뛰어내렸잖아요.
2: 그쵸. 옛날에 진짜.
1: 근데 지금은 뛰어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2: 그거는 안 해봤어요. 왔다 갔다는.
0: 맞아요. 매달려서 왔다 갔다도 돼요.
1: 바이킹처럼 이렇게 맨몸으로.
0: 대단하세요.
1: 버튼을 딱 누르면 슝.
2: 저는 그 번지점프 할 때 그 하시는 분이 장난을 쳤어요. 그게 몸무게에 따라서 그 길이 조절하잖아요. 번지점프 할 때.
0: 몰랐어요?
2: 하셔요. 근데 그분이 저희가 팀이 딱 20명이 올라갔어요. 20명 중에 딱 2명을 떨어뜨리실 거래요. 그래서 제가 저는 안 돼요. 저는 내려가야 된답니다. 그랬을 때 걱정하지 마시래요. 근데 그 20명 중에 안타깝게 제가 택해 됐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퐁당 빠져서 쑥 올라갔죠. 정말 이거 어떻게 하죠?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왔어요. 그 축축한 옷을 입고.
1: 근데 시원하긴 했겠네. 갈아입으러 오셔서.
2: 정말 시원했어요.
0: 대단하세요.
2: 정말 시원했는데 그 아저씨를 째려봤어요. 내려오자마자.
1: 따로 없었겠는데요?
2: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탔어요. 번지점프를 두 번 타봤거든요.
0: 대단하세요.
2: 해봤는데 안경을 썼는데 안경을 벗으면 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요. 근데 그 느낌이 있어요. 한번 뚝 떨어졌다 올라왔을 때 그 스릴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느낌 때문에.
1: 팡팡 튀는.
2: 그렇죠. 이렇게 팡 튀어 오를 때.
1: 튀어 오르는 것도 그냥 살짝 튀어오는 거예요. 팡 이렇게.
2: 진짜 용수철처럼. 응. 내가 마치 용수철. 그 뿅 하고 올라와요. 저 그 느낌에 탔거든요.
0: 나는 거기서도 관람해야 되네요.
2: 아니,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이게 그 이 바이킹하고 또 다른 묘미가 있어.
1: 예전에는 연인하고 이렇게 둘이 붙어서
2: 저 아저씨가
1: 하더라고요.
2: 밀었어요. 저 아저씨가 밀었어요.
0: 저는 그런 용기는 없네요.
2: 아저씨가 밀었어요. 내리래요. 연예인처럼 안 기다려주시더라고요. 전 기다려주시는 줄 알았어요.
1: 번지점프 하면 그래서 전진이 생각나요. 정말 잘 뛰었어요.
2: 멋지게. 왜 막 굴러서.
1: 네. 묘기 대잔치가 따로
2: 나도
1: 없었죠.
2: 나도 그렇게 뛰어내릴 줄 알았어요.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저 엉거주춤으로 내려오긴 했는데 이게 내려오면서 이게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빵 하고 튀어 올라와요.
0: 아니, 저도 발이 뭔가 땅에 닿아야 된다는 사람이라서.
2: 아저씨가
1: 그럴
2: 밀어요.
1: 때는 스카이워커를 즐겨보세요.
0: 아, 그것도 아우, 무섭더라고요.
2: 그건 너무, 전 그거는 못해요.
1: 요새 여수에도 스카이워커가 있대요. 그러고서 짚라인을 이렇게 이동하고.
2: 짚라인은 괜찮아요, 저는.
0: 대천에도 있었던 거예요.
2: 그걸 못해요.
1: 대천에는 스카이워크가 아니라 대천에는 짚라인이 있었는데 저 그거 갈 때마다 매번 타긴 하거든요.
2: 대천에는 짚라인이죠. 네.
1: 짧아요.
2: 대천 짚라인은 무섭지 않아요. 괜찮아요.
0: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2: 아니에요, 괜찮아요.
0: 되게 길게 느껴져요. 아니에요. 탈 때는
1: 처음에
0: 순식간인가 봐요.
1: 탕 내려오면서 탕 소리
2: 그게 무서운 거죠.
1: 공포가 있긴 한데 진짜 그냥 어깨에다가 끈을 매달 이게 의자에 앉아갖고 그냥 이동하는 것 같아요.
0: 선유도에도 있잖아요.
2: 다 있어요.
1: 네, 어디에나 있어요. 요새
2: 용기만 있으면 도전.
0: 그래서 못 하고 있구나.
2: 용기. 바라보지 마시고 용기.
1: 저는 여수 가면 이번 만약에 여수 이번에 가게 되면 그거를 가보려고요. 스카이워크 하면서 짚라인 하는 거.
2: 한번 알려주세요. 해보고.
1: 않다고 하더라고요.
2: 저는 스카이워크는 너무 무서워서 못하고.
1: 줄을 짚라인 줄을 매달고 그냥 내가 일단 걸어서 짚라인 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타서.
2: 그게 너무 돌아오고. 무서워 보여가지고.
1: 근데 길이는 길지는 않고.
2: 아 그래요.
1: 표정이 왜 그러시나요?
0: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전 너무 무서워하니까 아예.
1: 이 사연 하나로 번지점프도 생각이 나고 스카이워크도 생각이 나고
0: 아마 다들 이렇게 좋은 추억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2: 좋아요.
0: 드네요.
2: 패러글라이딩.
0: 네, 그건 해봤어요.
2: 패러글라이딩. 네. 그것도 괜찮아요.
1: 그것도 꽤
0: 그거 멋있었어요.
2: 네, 패러글라이딩도
0: 멋있었어가
1: 모든 사람들의
0: 아니라
1: 버킷리스트. 재밌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버킷리스트, 패러글라이딩.
0: 그거는 안 어지러워요.
2: 저 그거,
1: 왜 그게 안 어지러워요?
2: 그거 엄청 어지럽게 했어요.
1: 그러니까요.
0: 아, 저는 그분한테 부탁했어요. 제가 예전에 아팠던 적이 있어서 어지러우면 안 돼요라고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저한테는 그렇게
2: 저와
0: 안 해주셨어요.
2: 저와 같이 해주셨던 그 선생님이 장난꾸러기셨어요. 그 기류를 타고 원래 착지할 곳을 착지를 했어야 되는데 착지를 못하셨네요. 바람길을 잘못하셔서. 어우, 정말. 생각지도 않은 곳에 착륙을 했어요. 괜찮대요. 아저씨 말로는 괜찮대요.
0: 근데 진짜 안 무서웠어요. 재밌었어요, 확실히.
2: 전 패러글라이딩은 조금 무서웠어요.
1: 너무 높잖아요.
2: 네.
0: 안
1: 번지점프는 그거보다 더 높아요.
0: 괜찮았어요. 기술.
1: 번지점프
0: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서.
1: 든든함이
2: 그쵸,
1: 있어야 되는구나.
2: 뒤에 든든함이 있으니까.
0: 옆에 있으니까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저한테 안도감을 주시면서. 근데 다행히 앞에 팀에서 진짜로요. 회오리처럼
2: 전가 봐요.
0: 꺾으시더라고요.
2: 전가 봐요. 저 그렇게 해서 다른
0: 그래요?
2: 곳으로 착륙했으니까.
0: 근데 그때 팀이 보니까 젊었어요. 여자분이 너무 젊으신 분인데, 그래서 막 소리를 하가가 지르는데 너무 재밌어 하는 그런 웃음소리여가지고, 아, 재밌겠다, 라고 했더니, 바로 전문가님이 그러면 해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했어요.
2: 저한테 그분이 식사는 언제 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1: 물렁거릴까봐?
2: 아직 괜찮아요. 빈속인데요. 아, 그래요? 바람이 참 좋네요. 그러시면서 갑자기 바람길을 타시더라고요.
0: 바람길.
2: 깜짝 놀랐어요. 회오리를 타시기 시작하는데.
1: 그런 걸로 인해서 다시 찾아오는 손님도 있지만
2: 그런가 봐요.
1: 그렇지 못한 손님도 있는데.
2: 못 내려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취미에 붙으면 하늘에서 내려오기가 싫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0: 근데 너무 재밌었는데 옆에 있는 분이 그러셨어요. 진짜로 멀미하셨어요. 그거 보고 제가 나는 왜 멀쩡했지? 아마 진짜 내려갈 때 그런 방법 때문에 약간 어지럽고의 차이가 있었나 봐요.
1: 전문가의 스킬?
0: 네, 그럴 수 있고요. 전 잘 만났었던 것 같아요.
2: 도경이의 사연 때문에 여러 가지 공포의 놀이기구.
0: 네, 그게 딱 떠오르네요. 네네. 우리 또 한번 노래도 들어볼까요? 상큼한 노래 듣고 싶네요. 자두의 고어헤드 노래 듣겠습니다.

0: 자두의 고어에드 노래 들었습니다. 여름을 이겨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바로 시원한 음식 아닐까요? 깨비님과 경미님은 여름이 되면 꼭 먹는 음식이 있을까요?
1: 전 냉면이요.
2: 전 콩국수, 엄마표 콩국수.
0: 아, 혹시 물냉비냉?
1: 물냉인데,
0: 네.
1: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비냉을 시키고 딸려 나오는 육수를 비냉에 말아먹으면 그렇게 기가 막히다는.
2: 맛있어요. 제가 그렇게 먹어요.
0: 저희 딸도 그렇게 먹어요.
2: 근데
1: 기가 막히네요.
2: 요즘은 바뀌었어요. 다시 물냉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1: 속이 좋지
2: 아, 그런가요?
1: 않아. 위장에
2: 매운 걸못 먹어요.
1: 부담이 주잖아요.
2: 네, 매운 걸못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몰랐어요.
0: 그럴 수 있죠. 저 며칠 전에 콩국수 먹었는데
2: 네.
0: 진짜 맛있어요.
1: 저는 오히려 육수, 물냉면을 집에 구비하고 먹을 정도로.
0: 저도요.
1: 그리고 비빔국수, 열무 비빔국수.
2: 그거 너무
1: 아, 진짜
2: 맛있어요.
1: 맛있어요. 저희 엄마가 열무국수, 이게 열무 김치를 너무 잘 담그세요, 물김치를. 그래서 그거를 매년 받아와갖고, 이제 점심에, 출근하기 전에,
2: 너무 맛있죠.
1: 비벼갖고,
2: 그 핵심은
1: 야무지게 먹고 가죠.
2: 열무김치죠,
0: 아,
2: 그쵸.
0: 먹고 싶다.
2: 열무 물김치.
0: 아침부터 먹고 싶어진 나는
1: 배가
0: 생각.
1: 꼬르륵 때리고 있었네요.
2: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0: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팥빙수를 좋아하세요? 과일빙수를 좋아하세요?
1: 전 과일 빙수.
2: 아, 저희 딸이 과일 빙수 좋아하고, 저하고 직장인 남편분은 그 팥빙수 옛날 빙수 있죠?
0: 맞아. 네,
2: 인열비 막,
0: 오리지널.
2: 네, 그런 빙수. 그래서 한옥마을 가가지고, 거기 있죠? 유명한
1: 유명한 데
2: 그곳. 거기
1: 있더라고요.
2: 가서.
1: 근데 팥빙수가 잘못 먹으면 너무 달아갖고.
2: 저희 분, 그분은 다단걸 너무 좋아하세요. 빙수
0: 맛있어요.
1: 하면 그 팥빙수 안에 있는
2: 그렇죠.
1: 쫄깃쫄깃한.
2: 그게 꼭 핵심이죠, 핵심.
1: 그렇죠. 그것만 집어먹어.
2: 그렇죠. 그래서 그 여름하면 우리 저희 집은 꼭 갈려요. 과일 빙수도 있어야 되고 팥빙수도 있어야 되고 물냉이면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0: 친구들이랑 군산에서 과일 빙수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과일을 다한 번에 넣어주니까 집에서도 만들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뜻 여러 가지 과일이라서
2: 네.
0: 저희 집에는 수박밖에 없어서 수박 야채를 즐겨 먹습니다.
1: 저희
2: 수박
1: 요새
2: 많이
1: 복숭아가
2: 나오더라고요.
1: 많아요.
0: 오, 놀러 가고
1: 복숭아가
0: 싶다.
1: 황도
0: 완전 좋아요. 맛있어.
1: 달달하죠. 네.
0: 네, 진짜 달달하니 너무 좋죠. 그러니까 여름에 진짜 이렇게 빠질 수 없죠. 근데 왜 이런 걸 먹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1: 제철 과일 그리고 제철 음식을 먹어야지만 그 여름 그 계절을 행복하게 날수
2: 그쵸.
1: 있다는 속설이 있어요.
2: 그리고 우리는
0: 맞아요.
2: 그 뭐지? 더위를 듬뿍 먹은 그 과일들을 먹어야죠.
1: 그렇죠.
0: 그래서
1: 그래야
0: 이겨내죠.
1: 여름을
0: 그렇죠.
1: 시원하게 날수 있죠.
0: 예전에 그 메밀전도 많이 먹었는데, 메밀국수라고 해야 되나요? 열을 내린다고
2: 네,
0: 해서
2: 맞아.
0: 그런 거, 맞아요. 막국수 되게
1: 맞아요.
0: 맛있게 먹었는데, 거기에 견과류도 좀 넣어주는 그런 데가 있어서, 좀 되게 씹는 느낌도 좋고, 여러 가지 그런 맛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1: 보양식이 삼계탕 이런 것만 있을 게 아니라
0: 네.
1: 메밀국수 그리고 비빔국수 이런 것도 이제 보양식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0: 아까 이야기했던, 경미님이 그랬나요? 깨비님이 그랬나요? 오이냉국도
1: 네, 아,
0: 이야기했잖아요.
1: 맞아요. 오이냉국. 아, 국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한테 오이냉국, 오이로도 많이 하고 미역
2: 새콤새콤.
1: 넣고 하기도
2: 맞아요.
1: 하고 요즘에는 콩나물로도 그렇게 냉국을 끓인대요.
2: 너무 맛있겠다.
0: 맞아요. 그러니까 여름을 다들 즐기는 방법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1: 불
0: 그쵸?
1: 앞에 서 계시지 마시고
2: 시원하게.
1: 시원하게 동치미 육수 한 포면.
0: 그럴 수 있겠네요.
2: 너무 좋아요.
0: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도심 속에 여름나기 잘들 하신 것 같아요. 그쵸?
2: 네.
1: 그쵸.
0: 우리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오늘은 옛날에 그 대청마루에서 바람을 맞고, 우리가 부채를 붙이고, 여름방학에 뭐 대청마루에서 모닥불 피워놓고, 모기 쫓으면서 수박을 먹었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잖아요. 그리고 가까운 공원, 물놀이, 영화관, 도서관, 카페에서 더위를 이겨내는 다양한 방법도 했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먹거리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2: 네.
0: 금방 이야기했으니까.
2: 옛날의 추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도 하고, 멀리 나갈 필요가 없이 가까운 곳에서도 여름 이 떼약볕을, 이 열정적인 여름을 잘 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0: 맞아요. 우리 이겨내볼게요. 경민님은요?
1: 네, 추억 여행 잘했고요.
0: 잘했고요.
1: 주행 여행 하면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그때도 이만큼 더웠을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2: 아니었던 것 같아요.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 오염 생각을 해서라도 차로 많이 갈 거보다는 그
2: 가까운.
1: 가까운 곳에서 여름을 날수 있도록 많은 곳을 둘러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0: 맞아요. 지금은 그 기후 위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후 위기라서 좀 생각을 하면서 대중교통도 이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가까운 도심 속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으니까 멀리 가지 않으셔도 이겨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름은 덥고 지치는 계절이지만 누군가와 함께 웃고 함께 걸으며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시간 덕분에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꼭 멀리 떠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동네 소소한 공원에서, 시원한 카페에서, 혹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가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만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시원하고 평안하게 보내세요. 지금까지 시민이 만드는 방송 전주 라디오 방송 93.5MHz 낭만무지개였습니다. 끝으로 들으실 곡은 콩떡 빙수 악뮤의 노래입니다. 이상으로 낭만무지개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포츠 전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저는 진행자 신봉철입니다. FM 93.5MHz로 방송되고 있는 스포츠 전북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고요. 유튜브 방송에 참여하신 분은 좋아요 꼭 터치해주세요. 오늘이 벌써 8월의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자, 그러나 이 8월의 날씨는 삼복 더위보다 더 더운 낮 최고 기온이 34도 이상으로 3주째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이번 주 낮 최고 기온이 35도에서 38도로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한편 도내 지자체에서는요, 각종 여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6일부터 8일까지 전주 가맥축제가 전북대 복합경기장에서 열리고요. 그리고 8월 14일과 16일까지 3일간 엘티밋 뮤직 페스티벌이 전주대학교 인조 잔디구장에서 개최됩니다. 더위와 젊음 마음껏 발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16일에는 전주 세계 태권도 페스티벌이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전주 스포츠 전북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스포츠 전부 오늘 첫 코너 프로축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대학교 정경구 교수님과 함께 전북현대 소식 전해드리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네네. 더위에 건강하시죠?
2: 아유, 너무 덥습니다.
1: 그러니까요. 선수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그 더운 날씨에. 자, 그 K리그 21라운드 최대 빅 매치, 전설의 매치라고 표현합니다. 전북현대와 FC 서울과의 경기. 통산 95번째 경기를 했는데요. 이 경기를 팬들이 보시면서 전설 매치다운 명승부였느냐 하면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네, 그렇습니다. 그 K리그의 1, 2팀의 경기였고
1: 네. 네,
2: 축구 팬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그런 경기였었다는 것은 분명한데
1: 네.
2: 경기의 내용과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아쉬움이 상당히 많은 그런 경기였다고 보고요.
1: 네, 네.
2: 특히 그 전북 같은 경우는 홈에서 승리를 하고 서울과의 승점을 좁히면서 추격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그런 동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경기였는데
1: 네.
2: 무승부로 끝났다는 게 좀 아쉬움이 큰 그런 경기였습니다.
1: 그렇습니다. 비록 득점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현재 그 리그 1위 서울과 2위 전북의 맞대결답게 근데 관중의 열기는 대단했어요. 그 더운데도 2만 2천 명이 들어왔더라고요.
2: 아, 정말 뭐 그날 저는 뭐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1: 네.
2: TV로 봤을 때도 그랬고 뭐 최근 뭐 기록적인 폭염이잖아요. 우리 그렇죠. 국내가
1: 네.
2: 2만 명이 넘는 그런 관중이 전주성에 모였다는 이 자체만 갖고도 덥지 않았을까 싶고요.
1: 네네.
2: 네, MGB나 그다음에 소신의 그런 응원
1: 네.
2: 이런 응원은 이런 열기를 이겨낼 정도에 대한 그런 강력한 응원을 보여주는 그런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특히 이제 라이벌전이다 보니까 FC 서울의 응원단이 뭐 내가 보면 몇천 명 온 것 같아요. 완전히 오른쪽 골대 뒤를 장악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MGB 서포터즈는 이제 더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응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관중이 많고 양 팀의 응원단들의 응원이 그 열기가 말이죠. 참 대단한 역시 우리 K리그 1의 1, 2위 팀답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기에 전체적으로 스피디한 공방전보다는 다소 더 느슨하거나 또는 조심스러운 흐름이 너무 많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하는 기자들이 좀 있더라고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2: 사실 이 경기는 전북과 서울의 어떤 접근 방식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보면 좋았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1: 네.
2: 서울은 승점 차가 이미 9점 차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2: 그렇게 무리를 해서 경기를 운영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서울 같은 안정적인 경기 또 5위에서 무승부만 해도 본인들은 소유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경기 상황의 운영이었을 거고 반면 전북 같은 경우는 승점 9점 차를 여기서 좁히고 그리고 서울을 홈에서 승리하면서 그 원동력을 통해서 리그의 2연패를 갈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경기 상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두 팀 다 뭔가 도전적인 것보다는 지키려고 하는 경기의 성향이 높았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보는 사람들로서는 좀 아쉬움이 컸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전북현대에서 선발 출전 명단과 주요 선수들의 출전 여부를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동준의 모습이 안 보였어요.
2: 지난 경기에서 조금 부상이 있었던 걸로 보여졌어요.
1: 네.
2: 보니까. 그래서 뭐 선발에는 빠졌었고 이제 그 포지션을 지금 김석천 선수가 오른쪽으로 경기를 했었고
1: 그렇죠.
2: 이런 상황이 경기가 나타났었는데 사실 전북이 이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공격적이고 좀 더 다양한 그런 공격의 옵션들을 좀 넣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네. 모다 선수도 대기 선수 명단에 들어갔는데 출전을 시키지 않고 기티스가 계속 끝까지 경기를 했던 것도 좀 아쉬움이 있지 않았냐 생각이 들고요.
2: 네네네.
1: 네네. 그 외 선수들은 뭐 크게 변동이 없었죠. 최유진 선수가 왼쪽 수비로 남았을 뿐이고 그 나머지는 오베르단 김진규, 이승우, 강상윤, 김승섭 이런 선수가 나와서 스타팅 멤버로 경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전북현대의 전반과 후반의 경기 흐름을 좀 분석해 주시죠. 전반과 후반을.
2: 사실 전반과 후반은 조금 그 경기력 차이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전반전에는 본인들이 경기를 도전적으로 하는 것보다 상대의 경기 흐름을 대응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가려는 의도가 보였었고요.
1: 네.
2: 특히 이날 그 많은 관중에 비해서 슈팅 수도 적었고
1: 네.
2: 예, 이런 상황에서 전반을 잘 마쳤고 후반에 본인들이 의도한 교체카드를 통해서 경기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경기의 양상을 보여줬고요.
1: 네.
2: 특히 이제 교체카드로 들어왔던 이 선수들의 어떤 경기의 템포 또 이런

0: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뭐 11번의 조유재 선수의 그런 공격 가담 이후에 그 중거리 슈팅, 물론 뭐 블록이 차단이 됐습니다만은 이런 위협적인 그런 공격 형태도 보였고, 또 이제 가장 분명한 득점 찬스였다라고 볼수 있는 기티스의 패스를 받은 이승우의 발리슛, 이런 것들은 정말 좀 아쉬웠죠.
1: 그렇죠.
0: 이런 게 상당히 좀 전북으로서는 이 득점이 됐으면 홈에서 2만 관중에서 굉장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이승우가 슈팅 차례수를 한세번 정도 슈트를 시도했는데 이제 수비에 발을 맞고 또는 뭐 약간 빗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의외로 경기가 크로스 경기보다는 중앙을 돌파하는 그런 도전적인 것을 눈에 띄게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후반 추가 시간에 그 새로운 이탈로 선수가 그 프리킥을 찾잖아요.
0: 네네네네.
1: 네네. 그 얘기
0: 사실
1: 좀 해주시죠.
0: 그 장면도 사실 이승우가 할 건가 또 아니면 그 외적인 선수들이 다른 상황을 만들 건지 궁금하기도 했었고요.
1: 그렇죠.
0: 이탈로 선수가 슈팅한 게또 골키퍼 정면으로 가버렸다는 게 굉장히
1: 네.
0: 아쉽죠. 사실 보면.
1: 네네네.
0: 근데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그런 슈팅에 대한 그다음 스피드에 또 다양한 어떤 공격의 옵션들에 대한 부분들을 볼수 있어서 전북에서는 기대를 해도 좋을 그런 선수로 보여졌습니다.
1: 이탈로 선수가 처음에는 차려고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그 경기장에서 보니까 감독하고 코치가 계속 선수들한테 사인을 주면서 이탈로 선수가 차게 하라라는 그 사인을 계속 내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0: 아,
1: 키커가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0: 네.
1: 이탈로 선수에 대해서는 이제 좀 후에 감독님, 우리 교수님하고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전북은 이제 후반전 교체 카드 5장을 활용하면서 승부수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0: 네네.
1: 작전에 변화가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0: 사실 그 측면에 윙어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폭발적 에너지들을 많이 쓰거든요. 경기장에 보면. 근데 이 선수들이 어떤 체력적인 뭐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탈로와 김혜건을 경기에 넣으면서 경기 흐름을 바꾸고자 했고, 그를 통해서 측면에서 나오는 크로스에 대한 연계로 기티스의 득점을 노리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사실 그 개인적인 능력을 통해서 이탈로에 대한 장면들은 우리가 몇 장면 아주 강하게 볼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득점에 아쉬움은 갖고 있었지만, 앞으로 이탈로에 대한 측면에 대한, 부분, 공격에 대한 옵션들은 전북에 새로운 에너지를 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1: 네네. 그 박지수, 감보아를 집어넣고 최우진과 김진규를 아웃시켰는데 김진규가 그날 좀 이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은 거 보니까 컨디션이 좀 저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선수들이 이 더운 날씨에도 아무리 젊더라도 매번 이렇게 잘뛸 수는 없지만은 말이죠. 그 모습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요. 그리고 후반에 연재훈 선수가 또 들어가고 조휘재 선수가 나왔는데 조휘재 선수가 약간 또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경고 누적을 경고를 한번 받았었죠 그 경기에서
0: 네네네네네.
1: 그래서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뺀것 같은데 조휘재 선수가 요즘 컨디션이 괜찮아 보이던데요 교수님?
0: 조지 선수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앙 수비수지 않습니까? 이번에 월드컵도 어찌됐든 참가를 했던 선수고, 특히 전북으로서는 높이나 또 그런 대인 방어 그리고 공간에 대한 어떤 커버링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놀라운, 우리가 보면 충분히 안정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선수다라고 볼수 있는 선수였습니다. 좀 부상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아마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경기 초반에 조희재 선수가 경고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아마 몸조심을 무척 많이 한것 같습니다. 후반 15분에 이제 투입된 그 K리그 데뷔전을 치른 앞에서 말씀드린 그 브라질의 그 이탈로 선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후반전 나와서 경기하는 모습.
0: 글쎄, 이제 이 선수에 대한 정보는 사실 저희 전혀 없는 상태였었고요. 들어와서 그 경기하는 시간들 안에서 평가를 보면 힘 있는 선수, 스피드가 있는 선수, 측면에 공간이 났을 때 상대를 돌파를 통해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선수로 보여졌고요. 이 선수가 지금 전북이 공격하는 데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었던 측면 부분에 대해

0: 대한 부분을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이날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굉장히 그 몸의 움직임도 아주 그 체력이 좋아가지고 체격이 좋아서 드리블 하는 모습에 파워가 보였고 또 드리블에 아주 세련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튼 뭐 어제 데뷔 토요일 날 경기는 이제 데뷔전이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는데 말이죠. 자, 그 이제 두 팀이 아주 그 전설 매치를 했는데 올 시즌 전북의 행보를 작년 이맘때와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교수님 혹시 그 자료 갖고 계십니까?
0: 네네네.
1: 네네. 그 좀 비교하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0: 사실 뭐 지난 21라운드 전까지 20라운드 21라운드까지를 보면은 16경기 무패 행진을 전북이 가져갑니다.
1: 그게 작년이죠, 그것이?
0: 네네네. 네. 작년에. 네. 뭐 승점이 이미 뭐 45점. 그렇죠. 그래서 리그에서 단독 선두. 뭐 이미 우승권을 그때 얘기했었던 상황들이었었고요.
1: 네.
0: 그렇지만 지금 2026년도 시즌에 들어와서는 사실 초반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1: 네. 또
0: 그러면서 그 극복하는 과정이 있었고. 근데 서울과의 승점의 9점 차를 좁힐 수 있는 좋은 경기, 이 서울과의 경기에서 그걸 좁히지 못했다는 좀 아쉬움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1: 네.
0: 사실 전북은 이후에 이제 후반기로 접어드는 더운 날씨, 또 이 경기 상황 속에서 승점을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만이 서울을 추격할 수 있고 또 우승권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단 말이죠.
1: 네.
0: 작년과는 좀 상당히 경기력 차이도 좀 그렇고 승점 차이가 결국 경기력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1: 네네. 최근에 세 경기를 보면 이제 서울의 0-0, 포항의 2-0 승리, 대전의 0-0. 그래서 세 경기에 두 골을 집어넣고 실점이 한 점도 없었다. 그래서
0: 네네.
1: 수비가 안정된 부분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대신 공격에 득점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분명히 맞는 말씀이십니다. 사실 그 전북이 그래도 승점을 많이 잃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수비 안정하거든요.
1: 네.
0: 수비에서 보면 김영빈 선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결정적 상황에서에 대한 그런 블록이라든지 또 위험한 상황을 미리 대처하는 것들
1: 네.
0: 그리고 상대 스트라이커들하고에 대한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그 선수들을 이겨내는 그 상황 속에서 전북이 실점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 기록을 보니까 전북이 이제 울산이 2등 그다음에 저희가 3등을 하고 있는데 승점은 같이 34점 갔거든요. 그런데
0: 네.
1: 그 실점과 득점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 울산이 33득점에 실점이 30점이에요. 30.
0: 네, 네.
1: 그리고 전북은 27개 득점인데 16개 실점을 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점은 지금 리그에서 최하의 가장 수비가 좋았다라 이렇게 평가하는 건데요.
0: 네,
1: 그 반면에 상위 3위 팀이 득점으로 봐서는 5위 밖으로 나가 있거든요. 27개 득점을 했더라고요.
0: 네, 네, 네.
1: 네, 그것으로 보면은 공격력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끌어올리는 방법이 없을까요?
0: 뭐 이제 그 1차적으로 뭐 이탈로 선수 그리고 김혜곤 선수를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 선수들의 득점력이 더해져야만이 전북은 지금 처해져 있는 그런 득점의 빈곤함 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서울을 추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아주 큰 과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또 경기가 토요일이 있죠. 제주와 경기가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꼭 이겨야 되는데 전북 입장에서는.
0: 당연히 이겨야죠. 전북은 제주 이 경기를 이겼을 때 반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제주가 그 수비 라인에 그 두 명 외국인 수비수들이 굉장히 탄탄한 면을 보인단 말이죠.
1: 아하.
0: 자, 그랬을 때는 결국 측면밖에 없어요, 공간에서. 기회를 창출해 나가는 거는.
1: 네.
0: 측면은 어떤 식으로 전북이 상대를 끌어내고 공간을 확보하고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1: 네.
0: 전북이 제주를 상대했을 때 가장 중요한 승부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8월 하순에 그 경기 시간표를 보니까 코리아컵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16강전에 경기가 주중 경기로 예정돼 있더라고요. 아주 일정이 빡빡한데 이 폭염에 그 경기가 또 주중 경기가 생긴다고 보니까 선수단 관리에 아주 힘들겠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수단 관리를.
0: 이거 이제 뭐 이때 감독의 어떤 그 결정 판단이 매우 중요하죠. 코리아컵과 그다음에 리그를 두 개를 다 도전을 할 것이냐,
1: 네.
0: 어느 한쪽의 균형을 맞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감독의 판단이고요.
1: 네.
0: 나온 부분은 이제 선수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감독이 충분한 전략적 측면을 통해서 잘 활용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프로 선수 정도 됐으니까 뭐 체력이나 영양이나 수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왔는 선수들이 K1에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한 뭐 모든 국민들이 다 건강하셔야 되고 또 선수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플레이에서 축구장을 찾는 많은 팬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만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0: 삼성과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또 프로 야구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소식 김병철 감독과 함께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지금 완주 유소년 야구단의 여름 캠프를 하고 계시죠?
0: 네.
1: 어디서 하십니까?
0: 고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1: 몇 명이 며칠간?
0: 21명이 10박 11일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이 더운데,
0: 네.
1: 이 무더운
0: 네.
1: 이 37도,
0: 네.
1: 6도 하는데 훈련이 돼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해요?
0: 지금 아침 훈련은 6시부터 9시까지 하고요. 오후 훈련은 5시부터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더위를 피해서. 그래도 덥더라고요.
1: 그런데,
0: 네.
1: 물론이죠. 더운데 그 지열이라는 게
0: 네.
1: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온도가 30도가 아니라
0: 네.
1: 36도, 8도인데 밖에 온도는 더.
0: 그래도 고산이어서 여기 전주보다는 한 1, 2도 정도 좀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좀.
1: 네. 아주 귀한 자식들입니다.
0: 네. 건강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1: 한번 가서 볼게요.
0: 네. 놀러
1: 응,
0: 오십시오.
1: 응, 놀러요?
0: 네.
1: 아니지. 가서 격려하러 가야죠.
0: 네,
1: 아,
0: 맞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이제 6연전인데 삼성하고 경기, 그다음에 NC와 경기에서 NC 경기는 이제 두 경기가 폭염으로
0: 네,
1: 경기가
0: 맞습니다.
1: 취소됐고요.
0: 예.
1: 자, 그러면 삼성 1차전부터 얘기를 한번
0: 네.
1: 해보죠. 삼성과의 첫 경기에서 5대 12로 패했는데, 경기 흐름이 이래부터 매우 좋지를
0: 네,
1: 못했어요.
0: 맞습니다. 이날 경기는 초반 승부가 갈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 삼성 타선에게 빅이닝을 허용하면서 경기 주도권을 내줬고 이후 추격을 했지만 초반 점수 차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강팀을 상대할 때는 초반 흐름을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 선발 투수 올러가 1회가 끝나고 투수가 교체되는 가장 충격적인 상황.
0: 충격이었죠.
1: 네, 저는 그렇게
0: 네네.
1: 표현하고 싶습니다.
0: 맞습니다. 이날
1: 아니, 올러 선수가 어떤 면에서 선발 투수 중에서도 에이스
0: 네,
1: 아닙니까?
0: 맞습니다. 이날 경기는 사실 1회의 승부의 흐름이 많이 기울었습니다. 에이스가 예상보다 빨리 무너지면서 불펜까지 계획이 모두 꼬였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1: 그런데 이 선발 투수 올러를 보면서 아무리 미국에서 활동을 했던 선수라 하더라도,
0: 네네.
1: 이 더위에 선발 투수가 1회를 잘 넘겨야 되거든요.
0: 그렇죠.
1: 평상시에 선발
0: 네,
1: 투수는
0: 맞습니다.
1: 1회를 잘 던져야 살아나는데,
0: 네네.
1: 날씨는 덥지. 그 다음에 1회에서 안타 맞기 시작하지.
0: 네네.
1: 이게 궁합이 안 맞는
0: 네,
1: 거예요, 서로.
0: 최근 두 경기가 흐름이 이전 두 경기 흐름이 좀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날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어떤 1이닝 강판, 1회
1: 그러니까요.
0: 강판이었죠.
1: 이게 그런 모욕을 양현종 투수가 또 후에 이제 제가 말씀
0: 네.
1: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야, 이 에이스급들이 이런 일이 당하는구나. 역시 아무리 젊고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날씨에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0: 네,
1: 이런 생각이
0: 물론
1: 들거든요.
0: 작용은 있죠. 네, 그렇지만 에이스다운 에이스인데 좀 충격이 좀 컸지 않았나
1: 아,
0: 팬들도.
1: 매우 컸죠. 자, 후반기 들어서 투수 올러가
0: 네.
1: 사실 부진해요, 지금.
0: 네네 맞습니다. 한 경기만 놓고 에이스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후반기 들어 세 경기 연속 기대에 못 미치는 투구가 나온 건 분명 걱정되는 부분이었습니다.
1: 그러니까 그 올러가 7월 22일에 한화전에 나와서 3대 7로 패했을 때도 5이닝에 6개 피안타, 4실점 하면서 패전 투수가 된
0: 네네.
1: 일이었거든요. 그때도 사실 기대 이하였단 말이에요.
0: 그렇죠.
1: 또 휴무를 쥐어주고 그리고 나왔던
0: 맞습니다.
1: 경기였는데, 감독의 배려가 있었는데요. 자, 올러 선수의 부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0: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제구입니다. 올러 선수의 강점은 좋은 구위와 함께 스트라이크 존을 안정적으로 공략하는 능력인데 최근 경기에서는 볼넷이 늘어나면서 스스로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모습이 자주 나왔어요. 좋은 투수일수록 위기 상황에서 최소 실점으로 막아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1: 자, 기아는 졌지만 또 새싹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0: 네, 박재현 선수.
1: 박재현 선수 얘기 안할수 없어요.
0: 네.
1: 이날 3안타를 기록했단
0: 네.
1: 말이에요.
0: 저도 그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야구에는 선수마다 잘 맞는 구장이 있습니다. 그 요새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박재현 선수는 타석에 들었을 때 심리적으로 그 대구 구장은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1: 그럼 제가 감독님한테 물어봐야지. 네네. 감독님은 투수할 때 네네. 이제 쌍방울 시절에 했으니까 네네. 어느 구장이 그런 게 느낌이 있었나요?
0: 저는 좀 압박을 받은 구장이 좀 큰 구장.
1: 저는 잠실.
0: 이제 좀 편안한 구장은 좀 아담하고 좀
1: 이게 아담하고 전주구장 말하는 거예요.
0: 편안했었고요.
1: 홈구장?
0: 어떤 홈구장 그렇죠. 전주 전주구장이 좀 편안했었고요. 큰 구장일수록 저는 좀 압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 이 환경에 지배를 좀 받는 선수들이 있긴 있습니다.
1: 네네. 자 그러니까 이 투수들이 사실 좀 예민해요.
0: 그렇죠.
1: 그 경기 전에 벌어지는 일들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후배가 간에 뭐 대화를 나눴거나 또는 뭔 지적을 받았거나 뭐 그러면 소리 들으면 사실 선발하기 출전하기 전부터 흔한 얘기로 김이 샌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0: 그렇죠.
1: 투수를 가급적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네네네. 동료들이 그렇게 협조하지 않을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박재현 선수가 이제 구장에 나와서 대구구장에서 아주 그냥 활약을 대단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운일까요? 아니면 실력입니까?
0: 저는 운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1: 그런 경기량을 네. 따라서 네. 잘 치고 못 치고가.
0: 그렇죠. 저는 이날 안타를 보면 바깥쪽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정확하게 밀어치고 받아쳤습니다.
1: 네.
0: 결국 공을 보는 타이밍과 타격 밸런스가 좋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2차전 얘기를 해야 될 텐데 1차전 패배 이후에 맞이한 2차전 경기에서 반대로 이제 9-4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0: 네네. 네네.
1: 이날 전날 패배를 복수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분위기가 정반대였어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0: 1차전에서는 큰 점수차로 패배를 당했지만 선수들이 빠르게 분위기를 바꾼 경기였습니다.
1: 네.
0: 특히 1회부터 적극적인 공격을 펼치면서 6득점을 만들어냈고요.
1: 네.
0: 경기 초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왔습니다.
1: 네.
0: 이후 삼성의 추격이 있었지만 중요한 순간 추가점을 만들어내면서
1: 네.
0: 승리를 지켜낸 것이 긍정적이었습니다.
1: 네, 네. 이날 경기를 보면은 6-0 앞서고 있다가 그러죠?
0: 네네네.
1: 네. 그러다가 5회 6회 삼성이 한 점 석점으로 따라 붙었단 말이에요.
0: 네네.
1: 예, 그래서 6-4 됐는데 여기에서 또 이제 김종 선수가 일을 저지릅니다.
0: 그렇죠. 네.
1: 자, 여기에 이제 삼성의 2차전의 선발 투수는 시라카와 선수였는데 다른 때에 비해서 투구 내용이 너무 달랐어요.
0: 이날 시라카와 선수의 안정적인 투구가 승리의 중요한 원동력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삼성처럼 공격력이 좋은 팀을 상대로 5이닝 동안 3피 안타 1실점으로 막았다는 것은 좋은 투구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특히 초반 많은 득점 지원을 받은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투구를 이어간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 그런데 그날 따라서 투구할 때 동작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뿌리더라고요.
0: 네네네.
1: 그런 경우도 있나요? 평상시와 좀 다르게?
0: 시라카와 선수가 배터리 포수 있죠. 포수.
1: 포수. 네,
0: 포수의 영향을 좀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자신 있게 던져라.
1: 네. 그렇군요. 아무튼 그날 따라서 그 TV 중계하는 해설자하고 캐스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때에 비해서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네네네. 볼을 뿌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5이닝 동안 3개의 안타밖에 허용하지 않았고 1실점으로 말이죠. 그다음 5개의 탈삼진을 기록했는데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0: 시라카와 선수는 멘탈적인 부분이 좀 약점이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멘탈적으로 좋아지는 부분들이 팀 동료들이
1: 네.
0: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고 있지 않나
1: 네.
0: 생각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공격에서 1회부터 6점을 득점 올리면서 분위기를 기아적으로 끌고 갔어요.
0: 네네.
1: 그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0: 네, 이날 공격의 가장 큰 장점은 연결성이었습니다.
1: 네.
0: 네, 특정 선수 한 명이 해결한 것이 아니라 박재현 선수의 출루와 주루를 시작으로 여러 타자들이 찬스를 이어갔고요.
1: 네.
0: 1회에만 6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좋은 타선은 한 번의 찬스를 빅이닝으로 만드는 힘이 필요한데
1: 네.
0: 이날 기아 타선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네. 자, 이제 경기 흐름에 이제 김두용 선수가 나타납니다.
0: 네네.
1: 8회에. 따라 붙으니까 점수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5회와 6회에 삼성이 한 점 6점씩 따라 붙고 한 점, 두 점씩 따라 붙으니까 6대 3이 됐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김도영 선수가 나와서 안 되지. 오늘 내가 그렇죠. 한 방 칠 거야 하고 3런 네. 홈런 쳤단 말이에요. 네.
0: 추격을 네. 아주 포기시켰죠.
1: 네네. 네.
0: 역시 중요한 순간 해결해 주는 김도영 선수의 존재감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삼성이 중반 이후 추격을 하면서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1: 네.
0: 김도영 선수가 8회 3점 홈런을 터뜨리면서 승부의 세기를 박았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중심 타자가 중요한 순간 해결해 주는 것이 강팀의 조건인데 김도영 선수의 그런 역할은 정말 팬들을 기쁘게 하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1: 역시 김도영이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네네. 수밖에 없는 거죠. 필요할 때 때려주는 그런 타자. 이게 정말 진정한 타자라고들 그렇죠. 표현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시라가와도 처음에 와서는 잘 던지는 듯 하다가 상대 팀에게 이제 간파가 되니까 많이 맞았단 말이에요.
0: 맞습니다. 네.
1: 그래도 이제 이번 경기에 삼성전에서 나와가지고 아주 우격적으로 잘 던졌는데 역시 그 제구력이죠.
0: 네, 맞습니다.
1: 제구력이 좋아지면서 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2차전 승리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부분은 무엇일까요?
0: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첫 경기의 아쉬움을 빠르게 네. 털어냈다는 점인데 네. 야구에서 긴 시즌을 치르면서 좋지 않은 흐름을 얼마나 빨리 끊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전에서 5대 12로 삼성한테 질 때는 1회에 무려 8점을 줬거든요.
0: 그렇죠. 네.
1: 그리고 나서 2차전에는 반대로 1회에 6점을 기아가
0: 네, 맞습니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반격이었죠.
1: 네, 네. 완전히 이제 보복을 했는데 네. 이게 1회에 그렇게 프로야구에서 말이죠. 8점, 6점. 이거 좀 무리 좀 너무 하지 않나요?
0: 그렇죠. 이게 저도 이제 뭐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사실 그렇게 대량 실점을 하게 되면 네. 포기라는 단어가 생각이
1: 들거든요. 그렇죠. 1회부터 네. 투수들이 아무리 네. 잘 던지는 선수도 그렇게 그렇죠. 맞으면
0: 네. 아 졌다.
1: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가
0: 그런 느낌이 가장 크게 들죠.
1: 네네. 네. 그 30몇 도가 되는 운동장에서 1위에 네. 8점, 6점씩 맞고 득점하고 그러면 이기는 팀이사 네. 좋지요. 그런데 네. 패하고 있는 리드를 네. 당하고
0: 있는 불쾌지수가 팀은 많이 높죠. 이제 높아지죠.
1: 엄청나죠. 네. 관중석에 앉고 싶은 심정이 이제 사라지는데
0: 네. 네.
1: 그런데 그걸 다 참고
0: 그렇죠.
1: 끝에까지 땀 뻘뻘 흐리면서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0: 그럼요.
1: 선수들은 정말
0: 맞습니다.
1: 고마워라 해야 돼요.
0: 프로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1: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자, 이제 3차전 경기 12대 3으로 또 대승을 거두면서 네. 위닝 시리즈를 완성을 했습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경기 흐름 좀 분석해 주시죠.
0: 3차전은요. 기아가 투타에서 완성도 높은 경기를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1: 네.
0: 특히 2회 5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초반부터 주도권을 가져왔고요.
1: 네.
0: 이후 삼성의 추격에도 바로 추가점을 만들어내며 흐름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1: 네, 네, 네.
0: 강팀을 상대로 경기 운영을 잘한 승리였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제 기아의 선발이 제임스 네일. 그 내일의 투구 내용을 좀 분석해 주시죠.
0: 이날 내일의 선수는 내용만 보면 어려운 경기였거든요.
1: 네.
0: 결과적으로는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1: 네.
0: 10개의 안타를 허용했어요.
1: 네.
0: 중요한 순간마다 추가 실점을 막았고 6이닝을 책임지면서 선발 투수의 역할은 해줬습니다. 좋은 투수는 항상 완벽한 투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날에도 경기를 만들어가는 능력이 중요한데
1: 네.
0: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경기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알겠습니다. 6이닝 동안 10개의 안타를 맞으면서도 네, 승리 투수가 됐다. 네. 그럼 타자들이 그만큼 또 잘 쳐줬고.
0: 그렇죠. 잘 쳐줬고 투수도 잘 버텨줬고.
1: 10개 안타를 네. 3발 안타로 상대에게 맞았다는 얘기가 되죠.
0: 그렇죠.
1: 집중료로.
0: 네네.
1: 탈삼진이 5개, 볼넷이 2개, 투구수가 102개. 선발 투수 내일이나 보면은 100개 이상 잘 안 던지는데요.
0: 네, 요즘 뭐 기아의 선발 투수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날 내일 선수는 저는 호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공격에서 12득점을 올리면서 14개 안타를 삼성 마운드로 아주 공략을 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0: 네, 이날 공격의 핵심은 찬스에서 해결하는 힘이었습니다.
1: 네.
0: 2회 무사 2, 3루 상황에서 김선민과 하주석이 적시타를 만들어냈고요.
1: 네.
0: 김태군 선수가 3점 홈런으로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습니다.
1: 네.
0: 특히 카스트로와 나성범 선수가 공격의 앞부분을 잘 이끌었고 여러 선수들이 연결 역할을 해주면서 좋은 득점 흐름을 만들었었습니다.
1: 네, 네. 이게 경기가 2회 5대 2로 기아가 앞서갔고 그 뒤에 그 5대 2에 보면은 김선빈하고 하주석 선수가 적시타를 때렸고 여기에 김태군 선수가 나와가지고 여기 김태군 선수가 이제 부상에서 회복이 돼가지고 들어온 맞습니다. 그런 포수였는데 석점짜리 홈런을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5점을 2회 득점을 하잖아요.
0: 복귀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있다.
1: 그러니까요. 후배 그냥 한준수 선수가 잘하고 있는데 너희놈 나 있어. 비껴.
0: 내가 왔다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1: 또 선발 포수로서 또 자리 뺏길까 봐 그거 있어요. 너무 잘 치길래 아 김태군 선수 상당히 스트레스 받겠다 했는데.
0: 스윙을 씩씩하게 잘 돌리고 있더라고요. 뭐 그
1: 저희들의 생각이고 사실은 후배가 무럭무럭 잘하니까 본인도 좀 편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보다 계속 나가라는 소리 안 하고 너 선발 그렇죠. 포수야 그래서 나가 이게 아니고 좀 쉬울 때는 쉬어줘야 되는데 예, 자 그러면서 또 이 김도영 선수가 그 3회 또 한 점짜리 홈런을 때렸다.
0: 네, 이틀 연속 홈런을 때렸죠. 네. 네. 김도영 선수 한 방에 경기 흐름을 다시 가져오는 또 역할을 해냈습니다. 네. 삼성이 2회 추격을 하면서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네. 3회 바로 홈런이 나오면서 상대 흐름을 끊어버렸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30개가 넘으면서 오스틴 LG의 경쟁자 홈런 타자 경쟁 요것을 항상 관심 있게 보거든요. 네네. 오스틴은 31개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32개 네. 20개 후반부의 때는 오스틴이 막 차고 앞으로 나갔는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반대 현상이 됐어요.
0: 네, 엎치락뒤치락은 했었죠.
1: 네네. 네. 그런데 김도영 선수가 몰아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네. 계속 홈런을 때리고 네, 있어서. 네. 그래서 저 입장은 역시 작은 골주가 맵다.
0: 그래도 뭐 외인보다 저희 이제 국내 선수가 홈런 1위를 달리고 있어서 팬들도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1: 근데 김도영 선수 또 잠시 후에 저게 이제 질문하겠지만은 혹시나 몰라서 이 타격의 그 연습 할 때 보면 네네. 뭐 아래에서 이렇게 위에서 치는 모양을 해보잖아요. 네. 스윙 연습할 때.
0: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제 그 히팅하면서 손목을 쓰지 않고 끝까지 손목을 쓰지 않고 센터 쪽으로 보내준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하는 루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네.
1: 그 스윙 연습을 하면서 그 다음에 방망이를 들고 이제 네네. 다음 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 거기서 보면. 일률적으로 어떤 자세를 취하면서 네.
0: 그 루틴을 그 윤도현 선수가 좀 따라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허. 네.
1: 근데 다른 선수들도 해요.
0: 네네.
1: 저렇게 치면 홈런 친 줄 알고. 아무튼 네. 잘하는 선수를 모방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네. 이제 이런 얘기 있잖아요. 투수는 만들어지지만 타자는 선천적으로 타고나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그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0: 노력이 저는 타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아니, 그러니까 노력은 똑같은데 네네. 투수는 만들어진 수가 있대요. 네네. 훈련을 하면은 네네. 좋은 투수가 될 수 있는데
0: 타자는, 물론 타고나면 장점은 그러니까. 있죠. 그런데 장점은 있지만
1: 타자들의 경우는 선천적으로 타고나지 않으면은 그런 감각을 가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0: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1: 우리 감독님 투수는 하셔도 타자는 안 해보셔가지고 대답이 현찮지 않으신데. 네.
0: 투수도 타자 잘합니다. 타격 잘합니다.
1: 그럼요. 네.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 치잖아요. 네. 네. 네.
0: 오히려 뭐 야수보다 더 잘 치는 타자들.
1: 그렇죠. 그런 타자들 네. 많잖아요. 투수도. 그래서 나중에 프로 때 가면서 이제 결국 타자냐 투수냐 네.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네. 네. 타고 남은 더
1: 오타니 선수를 제외하고.
0: 이상적이죠.
1: 네. 오타니 선수만 제외하고. 자. 이제 한화에서 트레이드로 합류한 하주석 선수. 네네. 아무튼 이날 경기까지는 4경기 연속 안타를 네네, 기록했단 말이에요.
0: 네. 하주석 선수는 기아가 영입한 이유를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날도 공격에서는 1회 만루 상황에서 적시타를 만들어내면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무엇보다 수비에서 안정감을 보여줬습니다. 내야수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수비예요. 하주석 선수가 그런 부분에서는 팀에 빠르게 녹아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네. 저희가 이제 삼성과 경기를 가기 전에 네네. 이 방송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삼성전 경기가 있다. 네. 주중 경기에. 네. 삼성이 막강하게 막 연승을 하면서 1등으로 1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팀순위.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하필이면 이렇게 상승 무드가 탈 때 삼성을 왜 만나느냐 했는데 삼성을 우리가 그냥 네. 아주
0: 이닝 시리즈로
1: 2승을 했단 말이에요. 네. 3연전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부분 네, 말씀해 주시죠.
0: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첫 경기 패배 이후 바로 반등했다는 점인데요. 네. 삼성처럼 강팀을 상대로 이닝 시리즈를 가져왔다는 것은 선수들에게도 큰 자신감이 될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선발진이 버텨주고 타선이 폭발력을 보여주면서 투타 균형이 잘 맞았던 시리즈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삼성전은 경기를 잘 풀려나갔어요. 네. 첫 경기에서 그냥 몽땅 실점하고 네. 패배하더니 그다음부터는 우리도 한다. 삼성 까불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덤벼들어가지고 결국 2승을 했습니다. 네. 자, NC하고 이제 또 시합을 하게 되는데 첫 경기에 왜 이렇게 첫 경기에 지는 거예요? 4대 12요. 이건 또 왜 그래요, 여기서. 양현종 선수가 또 부진했단 말이에요.
0: 네, 양현종 선수답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네. 1과 3분의 이닝 동안 피안타는 4개, 볼넷 6개, 7 자책점을 기록하면서 시즌 최악의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네네. 특히 스트라이크보다 볼이 더 많을 정도로 제구가 많이 흔들렸고요. 경기 초반부터 리듬을 찾지 못했습니다.
1: 네네. 사실 양현종 선수를 이렇게 TV에서 보고 또 그동안의 선수 생활 보면 네네. 남을 할 데가 없는 정말 착한 프로 야구 선수.
0: 맞죠.
1: 그렇죠. 제가 네네. 보기에는 맥주나 한 잔 마실 사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술도 안 먹을 것 같고. 뭐
0: 자기 관리가 투철한 네,
1: 시간 딱 되면 집에 가서 11시 나 잘 시간 불 끄고 자는 사람. 아주 그냥 전형적인 그 착한 네, 그런 네. 프로야구 선수인 것 같은데 이 선수가 11년 만에 무려 1위에 말이죠. 네. 그렇게 맞고 이제 더그아웃을 물러났는데 네. 좀 말씀해 주세요.
0: 양현종이 선발 등판 경기에서 2이닝도 채우지 못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 이후에 그러니까요. 무려 11년 만입니다. 그동안 꾸준함이 상징적이었던 선수였는데 이날만큼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만큼 보기 드문 경기였다고
1: 그러니까요.
0: 볼 수 있습니다.
1: 양현종 선수가 정말 팬들 보기가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성격에. 관중을 못 쳐다봤을 것 같은 느낌 들어요. 네,
0: 저도 그날 던지는 걸 봤는데 그 공을 던지고 뒤로 돌아가는 그 등판을 보니 처참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네. 얼마나 본인 스스로가 자존심이 상했을 거 있어요. 내가 그래도 기아의 한국 선수 투수로서는 내가 앞서가는 선발 투수인데 그렇죠. 그래도 고참이고 자 이날 경기 초반에 이제 역시 투수가 맞으니까 좀 전체적으로 흔들렸단
0: 그렇죠.
1: 말이에요.
0: 네. 네. 2회였습니다. 선두타자 볼넷이 이어지면서 하주석 선수가 또 실책을 했죠. 번트 안타까지 겹치면서 무사 만루 2기를 맞았는데 네. 이후 밀어내기 볼넷과 권희동에게 허용한 만루 홈런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실책으로 시작된 흐름을 끊지 못했고 결국 한 이닝에 승부가 기울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1: 네네. 아마 감독이 이렇게 폭염이 계속되는 날에 경기에 들어가자면은 집중하자. 네. 집중하자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0: 네네. 후문에 뭐 정말 힘들었다고 하더라고 그 날씨.
1: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사실 이게 밖에 나가 보면 등이 네네. 햇볕에 등이 얼마나 뜨거운지 세상에 저도 살 만큼 살았는데 이렇게 폭염이 되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 하는데 네. 그런데 그 선수가 뛰어야지요. 네. 신경 써야지요. 받아야지요.
0: 아무래도 이제 뭐 연륜이 있는 친구고 올해 기아에서 물론 이제 올해 야구를 했지만 그만큼 이제 연륜이 있으니 체력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
1: 폭염 속에 열린 경기였는데 네. 날씨도 어떻게 영향 받았겠죠.
0: 그럼요. 네. 이날 창원에는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무척 더운 날씨였다고 보고요. 이해에만 많은 공을 던지면서 체력 소모 상당했을 겁니다. 네. 하지만 프로 선수에게 모두 같은 조건이거든요. 결국 이날은 날씨보다는 제구 난조와 경기 운영이 더 큰 원인이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자, 팀은 패했지만 김도영 나는 나를 따라라. 나는 계속 홈런 친다. 세 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렸어요. 대단한 활약입니다. 네.
0: 김도영 선수 이날도 역시 김도영이었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0: 이래 첫 타석에서 초구 실투를 놓치지 않았고 시즌 33호 홈런을 터뜨리면서 세 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1: 네, 네. 예,
0: 최근 7경기에서 무려 6개의 홈런을 몰아칠 정도로 타격감이 대단한, 네. 절정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1: 네.
0: 예, 더 놀라운 점은 어깨가 지금 좋지 않은 편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스윙을 해내고 있다는 점이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1: 네.
0: 이범호 감독도 홈런 세레머니를 오른손 대신 왼손으로 할 정도로 통증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1: 네.
0: 비록 팀은 패했지만 김도영의 타격감은 여전히 기아의 가장 큰 희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1: 네네.
0: 이제 홈런 숫자보다는 이 컨디션을 시즌 끝까지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7월 31일 현재 김도영 33개.
0: 네네.
1: 그다음에 LG의 오스틴은 31개 보이는 두 개 차이.
0: 네네. 네. 두 개 차이.
1: 네네. 자, 홈런을 치고 있지만은 이범호 감독은 김도영 앞에 네네. 1번하고 2번 타자들이 나가줘야 되는데
0: 네네.
1: 물론 이 선수도 신인 선수가 있는데도 나름대로 활약을 하지만
0: 네.
1: 홈런 때 한 점짜리 홈런이 많단 말이에요.
0: 그렇죠.
1: 네. 석 점짜리, 두 점짜리 네. 이게 나와야 되는데.
0: 그렇죠.
1: 이 1, 2번 타자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0: 네, 맞습니다. 김도영이 홈런을 치고 있지만 대부분 주자가 없는 상황이 많았고요.
1: 네.
0: 타석에서 중심 타선의 힘을 더 살리려면 1, 2번 타순이 살아나가야
1: 네.
0: 앞 타자들이 출루하면서 김도영, 카스트로, 나성범이 이어지는 중심 타선의 파괴력은 지금보다 더 훨씬 강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기아 타선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0: 네, 결국 해답은 연결입니다.
1: 네,
0: 박재현이 다시 출루 감각을 찾고
1: 네.
0: 2번 타순이 안정되면 김도영에게 더 많은 득점 기회가 이어질 수가 있고요.
1: 네.
0: 지금 기아는 중심 타선의 힘은 충분합니다. 앞에서 얼마나 밥상을 차려주느냐가
1: 네.
0: 후반기 득점력과 순위 경쟁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아, 네. 그래서 저하고 우리 감독님이 김도영을 좀 분석해 보자. 좀 더 자세히. 홈런왕 과연 될 수 있는가?
0: 네네.
1: 아니, 지금 기세라면 홈런왕 될 것 같고
0: 네.
1: 또 거기에 이승엽 선배님이 기록한 56개의 홈런을 한번 도전해 볼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한번
0: 지금 7경기에 지금 6개의 홈런을 쳤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아주 프로테이지로 보면 어마어마한 프로테이지인데
1: 네.
0: KBO 역대 단일 시즌 홈런은 아직도 이승엽 선수의 56홈런이 최고예요.
1: 네.
0: 그 뒤를 54호 홈런의 이승엽 선수 그리고 53호 홈런 심정수와 박병호 선수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김도영 선수가 역대 홈런 기록에 도전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인데, 그래서 네.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죠.
0: 네네.
1: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수치싸움을 한번 해보시죠.
0: 네. 네. 김도영 선수는 7월 31일 기준으로 팀이 치른 100경기에서
1: 네.
0: 33개 홈런을 기록을 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지금의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남은 경기 44경기에서는 약 13개 홈런을 추가하게 되고요.
1: 그러니까 3게임 3.3이니까
0: 네네.
1: 3게임이나 4게임 사이에 홈런 하나씩 친다고 했을 때 44경기가 남아있으니까 13개 홈런을 칠 수 있다. 이게 네네. 수치상으로 된 겁니다.
0: 네, 맞습니다.
1: 그럼 46개밖에 안 돼요.
0: 네네네.
1: 그러려면 56개의 이승엽 선배님의 기록을 깨려면 10개를 도쳐야 된단 말이에요. 10개를.
0: 그렇죠.
1: 그리고 11개를 쳐야 기록이 깨는 네네. 거고요.
0: 네. 자, 물론 46호 홈런도 대단한 기록인데
1: 그렇죠.
0: 하지만 KBO 역대 최다인 이승엽 선수의 홈런을 56호 홈런을 넘어서 새로운 기록인 57호 홈런을 달성하려면
1: 네.
0: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 그렇죠.
0: 남은 44경기에서 24개 홈런을 더 쳐야 하는데 계산해 보면 약 1.8경기마다 한 개씩 기록을 해야 가능한 페이스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경기에
0: 네.
1: 안에 무조건 하나씩
0: 그렇죠.
1: 쳐야 된다.
0: 네. 결코 쉬운 도전은 아니거든요.
1: 그렇죠. 네.
0: 하지만 최근 7경기에서 6개 홈런을 기록할 정도로 타격감이 절정인 만큼은 어디까지 기록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올 시즌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네. 이 타자들이 타석에 나올 때 선발 투수가 누구냐, 그다음에 현재 나오 있는 투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투수의 구질, 그다음에 어떻게 볼을 던지고 커브는 어떻고 스피드는 어떻다, 머릿속에 그거 다 숙지하기도 힘들 텐데 그 기록 담당이 다 정보를 제공해 주잖아요. 네.
0: 지금 전반 제가 생각할 때 전반적으로 지금 선발 투수진들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이걸 빌미 삼아서 김대훈 선수가 홈런을 몰아쳐서 57호 홈런을 네. 꼭 달성하기.
1: 그런데 이게 저는 뭐냐면 김도영 선수가 머릿속에 이렇게 이제 다음 볼은 무슨 볼이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이 저 선수 지금 눈빛을 보면 그거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0: 네.
1: 뭐 1구에 뭐 던졌고 2구에는 뭐 직구
0: 당연히 그건 생각해야 됩니다.
1: 3구째는 네. 분명히 이 선수가 뭘 던질 네네. 것이다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0: 네네.
1: 그렇게 하죠.
0: 그렇죠. 그럼요.
1: 알겠습니다. NC와의 2, 3차전이 폭염으로 취소됐어요.
0: 네네.
1: 네네.
0: 무엇보다 선수들의 안전을 위한 올바른 경기였다,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창원 지역은 정상적인 야외 훈련도 어려울 정도로 폭염이 이어졌고요.
1: 네.
0: 경기력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의 건강이 우선인 만큼 이번 취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1: 네네.
0: 아, 사상 최초입니다, 이게.
1: 그러니까요. 네네. 비 오는 날 아니면은
0: 네네.
1: 경기를 취소할 리가 없는데
0: 폭염으로
1: 경기를 못 한다.
0: 맞습니다.
1: 이거 큰일 났어요. 이런 날씨가 계속 매년 계속된다면 동구장 아니면 이제 야구 못 하게 생겼어요. 동구장. 자, 기아 입장에서 취소가 득이 될까요? 아니면 실이 될까요?
0: 아쉬움과 다행스러움이 함께 있다고 보여집니다.
1: 네.
0: 1차전 패배 분위기를 끊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양현종의 조기 강판 이후 투수진을 정비할 시간을 벌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또 어깨 불편함을 안고 뛰고 있는 김도영을 비롯해 주축 선수들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네네. 자, 시간이 얼마 없어요.
0: 네.
1: 몇 분 남았죠? 1분 남았나요? 3분. 3분이면 지금 그 오선우 선수가 올라오죠. 1군으로. 그
0: 네네네.
1: 얘기로
0: 네, 맞아요.
1: 네, 네.
0: 오선우 선수가 지금 그 가장 큰 이유 올라온 이유는 김호령 선수의 휴식을 위한
1: 그렇죠.
0: 준비라고 들었습니다.
1: 네네.
0: 김호령이 쉬면서 박재현이 중견수로 이동을 하고
1: 네.
0: 비는 코너 외야를 오선우 선수가 맡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최근 2군에서도 타격감이 좋아서 공격력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점이 이번 콜업의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내일부터 펼쳐지는 이제 경기인데 이 주중에 아주 그냥 외나무다리에서 강팀을 만났어요. 지난번 삼성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0: 네.
1: 우리는 왜 1위 팀하고 계속 만나는 거예요? KT하고부터요, KT.
0: 만나게 되니까 만나는 거겠죠.
1: 그런데 자, 이제 1위 KT팀이 말이죠.
0: 네.
1: 최근에 5연승을 하면서 삼성을 밀어내고 1위로 올라섰단
0: 네네,
1: 말이에요.
0: 네, 맞습니다.
1: 네.
0: KT는 투타의 균형이 좋은 팀인 만큼
1: 네.
0: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이 되는데
1: 네.
0: 기아는 NC전에서 아쉬움을 남긴 만큼 홈에서 분위기를 반드시 찾아와야 됩니다.
1: 네.
0: 무엇보다 선발 투수들이 긴 이닝을 책임을 지고 김도영과 카스트로 나성범으로 이어지는 중심 타선이 득점 기회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1: 네, 네, 네. 자, 이제 KT하고 3연전에 이제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근데 이제 기아는 이틀 쉬고 오늘 이제 월요일 내리니까 오늘 쉬고
0: 네,
1: 3일 쉬고
0: 네.
1: 나간단 말이에요.
0: 네, 네, 맞습니다.
1: 그만큼 여유가 있는데
0: 네,
1: 네. 그런 여유 있는 투수진들의 그런 어떤 휴식.
0: 네, 네.
1: 야수들도 좀 휴식을 취했으니까 이 KT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말에는 LG와 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0: 네, 네.
1: LG는 또 하향 곡선을 걷고 있단 말이에요.
0: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뭐 흐름상 그 LG는 지금 계속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
1: 네.
0: 원정 3연전은 다음 주 가장 중요한 승부가 될 것 같아요. LG하고.
1: 그렇습니다.
0: 잠실은 한 점 싸움이 자주 나오는 구장이기 때문에
1: 네.
0: 실책을 줄이고 불펜이 얼마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1: 네.
0: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1: 알겠습니다.
0: 기아가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는 위해서는 최소 이닝 시리즈를 목표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1: 네. 오늘 장시간 동안 김병철 감독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날씨는 덥고 밝기는 먼데 아무튼 우리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또 다음 주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신봉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1: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2: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속초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고속도로였습니다. 차가 꽉 막혀 있었는데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니까 차가 끝도 없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 차들은 다 어디에서 오는 걸까?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차가 정말 많더라고요. 아마 대부분은요, 피서를 다녀오는 분들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강원도에서 며칠 쉬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일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반대로

하게 푸르렀고요. 하늘은 맑고 파랬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상황에서 이 길을 가고 있을 텐데 저마다의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요.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구름을 보다가 문득 일상의 삶도 시간도 저렇게 두둥실 흰 구름처럼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닐까 싶었어요. 지금은 창밖을 바라봤을 때 맑은 하늘이지만요. 어떤 땐 비가 올 수 있고 어떤 땐 흐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흐리거나 맑거나 그런 하늘을 지금처럼 같은 도로 위에서 서로 다른 상황의 사람들이 올려다보기도 하고 스쳐 지나기도 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폰에 문자로 적고 있다가요. 고개를 들어 밖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어느새 하늘에 회색빛 구름이 많아져 있더라고요. 조금 전보다 확실히 흐려져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개를 뒤로 돌려 조금 전 버스가 지나온 반대쪽 하늘을 봤습니다. 뒤쪽 하늘은 아직 맑고 파랗더라고요. 고속버스가 달리면서 조금 전 파란 하늘을 지나 흐린 하늘이 있는 쪽으로 들어선 건지 아니면 파랬던 하늘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입니다. 요즘 일주일에 한 번 강원도 속초시에 출장을 다녀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속초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가 정말 많이 막히더라고요. 처음 오랜만에 간 것도 아니고 거의 3주 연속 다니고 있었는데 다른 때 다른 주와 달리 유난히 차가 가다가 멈추고 멈춰 있다가 조금씩 천천히 느릿느릿 움직이더라고요. 고속도로인데요. 생각해보니 지금 한창 휴가철의 절정인 겁니다. 절정이라는 말에 맞게 고속도로에 차가 가득했습니다. 정체된 고속도로 위에서요. 저는 고속버스를 타고 속초에서 서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양양 서울 간 고속도로였습니다. 저는 고속도로에 가장 뒷좌석 25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보면 좌석이 한 줄에 세 의자가 세 개씩 있죠. 두 개 하나. 보통 우등이 그렇죠. 근데 가장 마지막에는 가장 끝에는 네 자리가 있는데 네 좌석 중에서 창가쪽에 앉아서 있었습니다. 차가 너무 밀려서 고속버스 앞과 옆에 줄 서 있는 차들을 보다가요. 야, 차들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길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뭐 하고 오는 길일까? 아니면 뭐 하러 가는 길일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뭔가 실은 부럽다는 마음에 시작된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일하러 정말 딱 일만 하고 출장 갔다가 오는 길인데요. 그 여름에 일부러 찾아가는 푸른바다의 속초인데 바다 한번 못 보고 출장만 다녀오는 길인데요.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대다수의 차들은 휴가 피서 다녀오는 길이겠구나. 저 많은 차들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부러웠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래, 나처럼 일하고 오는 사람도 적잖게 있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곰곰이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기쁜 마음으로, 누군가는 걱정이나 아픈 마음으로 차를 타고 가고 있겠구나. 경조사인 거죠. 축하할 일 때문에 차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행 다녀오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 지인이 아니면 가족들이 뭔가에 걱정할 일이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심을 가득 안고 가는 중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적도 사연도 저마다 다 다른데요. 그 다른 사람들이 그 순간만큼은요. 같은 도로 위에서 나란히 멈췄다 갔다가 멈춰서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창밖 도로에 줄지어가는 차들을 바라보다가요. 의자에 기대어 앉았는데 멀리 지나는 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름이잖아요. 산의 나무가요. 정말 빼곡하기도 하고 울창하기도 하고 푸르더라고요. 진녹색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산 위에 보이는 하늘은 맑고 파랬고요. 그 풍경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도로 위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른 사정을 안고 있지만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들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같은 산을 바라다 보고 있겠구나. 저 푸른 산을 보고도 각자의 심정은 다르겠구나 싶었습니다. 누군가는 짜증이 난 채로, 누군가는 설레는 마음으로, 누군가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래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파란 하늘에는요, 흰 구름이 아주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상의 3도 시간도 저 구름처럼 그냥 두둥실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요.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히지 않고요. 밀어내려고 해도 밀려나지 않고요. 그냥 저마다의 속도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을 때요. 비가 오거나 비가 오는 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흐리거나 혹은 맑거나 그건 사실 그냥 그런 상태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늘이 맑거나 흐리거나 그건 우리가 날씨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맑아져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늘 똑같은데 하늘의 모습이 맑았다 흐렸다가 계절이 변하고 그리고 날씨가 변하는 거겠죠. 한편으로는 같은 하늘인데 날씨의 변화일 뿐이기도 하고요. 그냥 오늘은 비가 오는 날이고 오늘은 맑은 날인 겁니다. 물론 흐린 날은 마음이 가라앉기도 하고 맑은 날은 왠지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는데요. 날씨도 마음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책갈피의 가족분들과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요. 그 생각 잊어버리기 전에 폰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나씩 문자로 적고 있었습니다. 폰에 간단하게 적고 나서 고개를 들어 창밖을 다시 봤는데요. 그새 한 제가 적었던 시간이 폰에 1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맑고 파랗던 하늘이 어느새 회색빛 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날이 흐려졌더라고요. 그 시간에 고개 숙이고 폰만 보고 있어서 몰랐는데 한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창밖을 보면서 의자에 기대니까 하늘이 뿌옇게 흐리게 구름이 가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하늘이 흐려질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버스 뒤로 고개를 돌려서 버스가 조금 전에 지나온 하늘 그쪽 방향을 봤는데요. 그쪽 하늘은 아직 파랬습니다. 날이 갑자기 흐려졌다 싶었는데 고개를 돌려서 뒤를 보니까 아직 파란 하늘이 있었던 거예요. 버스가 파란 하늘 부분을 지나고 흐린 하늘로 왔는지도 모르겠고요. 아니면 원래는 전체 하늘이 파랬는데 일부가 흐려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요. 하루하루 마주하는 감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기분이 가라앉는다고 해서요.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기분이 좋지만 날씨가 흐려지는 것처럼 흐려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니 날이 흐리고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지만요. 뒤돌아 먼 하늘을 보니까 맑은 하늘이고요. 더구나 제가 조금 전에 지나왔던 그 맑은 하늘입니다. 지금 올려다본 하늘이 잔뜩 찌푸려져 있다면요. 고개를 두리번 거리면서 보다 보면 어딘가는 맑은 하늘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라디오 책갈피 오늘 첫 곡입니다. 팔 블랑코 썸머.

파울 블랑코 썸머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은 128회 방송이고요. 이 시간에는 지난주 127회 책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겠습니다. 지난주 128회 방송 내용은요. 비가 그치고 난 오후, 길을 걷다가 길바닥에 생긴 물웅덩이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까만 아스팔트 위에 고인 물 이야기였어요. 그 물 속에 파란 하늘과 구름, 초록나무와 건물의 윤곽이 반영으로 담겨 있었는데요. 실제 하늘보다 오히려 더 맑고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서니까 그 반영 속에 제 모습도 함께 비쳤습니다. 물결이 흔들릴 때마다 얼굴도 같이 흔들리고 다시 잔잔해지면 제 자리를 찾더라고요. 평소엔 거울을 봐도요. 시선은 거울을 향하고 있지만 보통 아침에 거울을 더 많이 보죠. 머리로는 다른 생각을 하느라 저를 제대로 마주할 일이 드문데요. 이 날은요. 물 웅덩이 속 흐릿한 제 모습을 한참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물의 반영으로 보이는 모습이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는데요. 거울처럼 선명하지도 않고 물에 흐릿하게 보이다 보니까요. 오히려 평소에 거울 보는 것보다 천천히 자세하게 모습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오늘 입고 나온 옷, 그 위로 비쳐 보이는 하늘, 이런 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고 얕은 웅덩이 안에도 하늘 전체가 담기고요. 실제로 올려다본 하늘은 변함이 없는데 땅에 고인 물이 물결에 따라 바람결에 따라 풍경과 세상이 흔들려 보였습니다. 그처럼 일상에서 여러 상황에 따라 흔들렸던 지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한참을 서서 바닥에 비친 세상을 바라본 시간, 그건 반영을 본다기보다요. 지금의 일상을 마주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난주 127회 방송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루시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어머나! 저도 물에 비친 반영사진 좋아하거든요. 방송 듣다가 반가웠어요. 히읗! 칸도님이 가끔 보이는 라디오에서 사진 보여줄 때가 있는데요.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실제로 사진을 보면서 칸도님의 이야기가 더 생생하게 떠오르고 기억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반영사진 정말 예뻤어요. 반영사진도 보고 고구마 사진도 보고 캐리커처 사진도 보고 좋았습니다 하면서 웃는 이모티콘과 하트 이모티콘 남겨주셨습니다. 물에 비친 반영사진이요. 네, 루시님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에 비친 반영사진도 좋아하고요. 그림자 사진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지난주에요. 라디오 책갈피 보이는 라디오에 반영사진 올리려고 예전에 한동안 틈틈이 찍었던 반영사진들 중심으로 쭉 보는데요. 그림자 사진도 많더라고요. 제 그림자, 제가 그림자로 제 모습 형태가 보인 사진도 많고요. 저는 나오지 않았지만 나무나 나뭇잎 그림자 사진도 많고요. 그런 걸 제가 좋아하나 봅니다. 제가 뭔가에 비친 그런 느낌들, 풍경이나 사물이 뭐 반영일 수도 있고 그림자일 수도 있고 그런 비춰진 모습을 제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사진 찍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요. 그날 방송 주제와 관련한 사진이 있으면 가끔 보이는 라디오에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방송이면서도 브이로그처럼 평범한 일상에서 사진도 찍고 평범한 일상에서 오늘처럼 생각난 보았던 그런 에피소드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어서 아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남자는 역시 핑크죠. 핑크 너무 잘 어울려요. 노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른 업로드도 좋아요. 글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럼요. 많이들 그런 말씀하시죠. 남자는 핑크입니다. 분홍분홍인 거예요. 생각해보니까요.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마다 그 계절에 맞는 핑크색, 분홍색 옷이 한두 벌은 꼭 있더라고요. 자주 입는 편은 아닌데요.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그 계절이 지나기 전에 몇 번은 꼭 입고요. 그 계절을 지나갑니다. 뭔가 진한 핑크보다는요.
연한 분홍색, 연한 핑크, 파스텔 톤의 핑크가 저는 좋더라고요. 라디오 책갈피 너튜브 방송 빠른 업로드 좋다고 하셨는데요. 지난주는 책갈피 라디오 생방송하고 그날 바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튜브에 공유됐습니다. 되도록 빨리 올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늦어질 때가 종종 있네요. 저도 좀 더 빨리 너튜브에 공유돼서 청취자분들과 만났으면 하는 마음들 갖고 있어요. 이어서 그린 소나무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한 여름만 아니면 비가 오고 맑게 갯날을 좋아합니다. 미세먼지도 빗물에 쓸려가 하늘도 시야도 맑은 느낌이네요. 그때 보이는 바닥에 고인 물의 반영도 예쁘죠. 그런데 점점점점점점점 요즘은 너무 덥고 습도가 높아서 비는 이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소나무님의 글을 보면서 상상이 되더라고요. 비가 오고 나면 미세먼지도 없고 시야가 보통은 넓어지잖아요. 건물도 잘 보이고요. 멀리 보이는 산도 더 맑게 푸르게 잘 보입니다. 그걸 근데 일상에서는 깜빡하고 잊고 있을 때도 있어요. 머릿속으로 일과 관련된 생각을 하거나 바쁘게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근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아, 비가 와서 그런지 네, 시야가 넓어졌구나, 미세먼지가 없구나, 맑아졌구나, 그걸 아는 순간이 있습니다. 말씀처럼 보이는 바닥에 고인 물의 반영도, 비가 온 후에 맑은 그 반영도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요, 말씀처럼 요즘은 비가 오고 나면 시원하다는 느낌보다는 아, 습하다, 무덥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이제 8월이 시작이 됐고요. 한참 지금 더울 때지만 그 말은 이제 이 무더위도 지나는 일만 남았습니다. 지금이 만약에 6월, 7월 정도라면 점점 더워질 날이 많았을 텐데 이제는 점점점 가을이 오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좀만 힘내시게요. 이어서 지영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도 반영에 자주 머무릅니다. 또 하나의 같은 세상, 똑같다라는 느낌보다 닮았다라는 마음으로 보고픈 또 하나의 세상입니다. 마음이 닮아가고 생각이 닮아가고 결이 닮아가는 것들에 빠져드는 요즘입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물에 비친 반영이 똑같다는 느낌보다는 닮았다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그리고 뭔가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묘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반영에 비친 내 모습이 내 모습이긴 한데요. 다른 사람 아니고 반영이니까 저를 이렇게 비춰주는 거죠. 그런데 그럼 내 모습을 정말 똑같이 거울처럼 비추고 있느냐? 물론 거울도 좌우가 바뀌어서 보여요. 비추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일단 바닥에 물이 고인 그런 반영 같은 경우에는요. 흐릿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반영에 비친 내 모습이요.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도 이야기하긴 했는데요. 바닥 물에 비친 내 모습은요. 누가 지나가다가 그 물을 밟기라도 하면 물에 파동이 생기면서 내 모습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바람이 불면 또 그 물결에 내 모습이 물결 따라 출렁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할 때요. 물에 비친 반영이 세상의 풍경을 담고 있다는 말도 했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바닥에 고인 물을 누가 밟고 가거나 아니면 바람이 불어서 물결 칠 때는요. 반영에 담긴 내 모습이나 세상의 풍경이 흔들리는 것처럼요.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상황에 따라 내가 흔들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타인이 볼 때 내가 흔들려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내 마음과는 관계없이 물리적인 흔들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바닥에 고인 물에 내가 보이는 그 반영이 바람이 불거나 바닥에 고인 물이죠.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누가 밟고 가면 물결이 출렁이니까 그 반영의 모습, 내 모습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왜곡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는 늘 그대로였는데 이렇게 외부 상황에 따라서 왜곡되어 보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다시 들었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리사 롭, 스테이.

리사로 스테이 듣고 오셨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지난주 127회 책갈피 방송 전자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빈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보이는 라디오의 반영사진이 너무 예뻐요. 감성 듬뿍입니다. 다음에 저도 비가 오고 나면 반영사진 찍어봐야겠어요. 스마일 이모티콘 사진 찍고 있을 때 다른 사람 보고 셀카 안 찍은 척 재미있었습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각자 좋아하는 취향이 있을 텐데요. 좋아하는 풍경이나 좋아하는 사진 스타일이 있을 텐데요. 저는 반영이나 그림자 같은 뭔가 빛과 그림자, 비침이 있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진 처음에 사진 찍고 할 때는 뭔가 펜시 같은 예쁜 물품들 찍는 거 좋아했는데 지금도 찍긴 하지만 지금은 이런 좀 다큐 느낌의 사진, 일상을 담은 사진들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들을 다 찍으시니까 굳이 카메라가 없더라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길을 걷다가 틈틈이 사진도 찍고 틈틈이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책갈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훈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는 바닥에 물이 고여 있으면요. 일부러 그쪽으로 가서 첨벙거리며 걸어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반영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네요. 하면서 히읗히읗히읗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여기에 댓글로 청취자분들이 개구쟁이라는 의견들도 달아주셨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습관 같은 거, 비슷한 걸 해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비는 아니고요. 비는 어렸을 때는 첨벙거리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일부러 막 물 고여있는데 가서요. 근데 지금은 비가 와서 생긴 물 웅덩이는 신발이나 옷이 젖을까봐 오히려 빙 돌아갑니다. 이번처럼 반영사진을 찍거나 하지 않을 때는요. 대신 저는 어떤 게 있냐면요. 비는 아닌데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요. 바닥에 눈이 소복하게 정말 두텁게 쌓일 때가 있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은 눈이 다져지죠. 아니면 위험하니까 눈을 치우기도 하죠. 치우지 않는다고 해도 사람들의 눈을 계속 밟고 다니니까 다져진 상태가 되는데요. 그런 곳이 아닌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곳은 아직 아무도 밟지 않아서 눈이 여전히 수북하게 뭐 어떤 때는 10cm 정도 눈이 많이 올 때는요. 쌓여있는데요.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런 곳을 걸으면서 발자국 남기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발자국을 남기는 순간이나 뒤 돌아봐서 남아있는 발자국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는 것도 좋아해요. 요즘 강원도 속초 일주일에 한 번씩 출장 다니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정말 시간을 짬내서 속초 해변 잠깐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서도 모래사장 이제 해변가 가서 제가 신발을 벗어서 들고 맨발로 걷다 보니까 그 발자국 모양이 모래사장에 쭉 나더라고요. 그 발자국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이어서 소망드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까만 아스팔트 바닥에 고인 물 웅덩이에 비친 파랗고 맑은 하늘, 그리고 회색빛 도시와 파란 하늘이 대비되면서 여러 생각도 들었습니다. 바쁜 회색빛 일상에서도 고개 들어보면 파란 하늘이 있었던 겁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네. 보통 우리가 도시의 답답함을 표현할 때 네모난 도시, 회색빛 도시, 잿빛 도시라는 표현을 하곤 하죠. 네. 그래서요, 그 까만 아스팔트 바닥에 고인 물에 그 물 웅덩이에 비친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이 더 마음에 와닿았을지도 모릅니다. 까만 아스팔트도 어떻게 보면 회색빛 도시와 같이 우리가 뭔가 답답한 도시라는 느낌으로 표현을 할 때 사용을 하잖아요. 그 안에 물이 고인 부분에 파랗고 파란 하늘, 맑은 하늘, 흰 구름이 있었으니까 더 대비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실은 굳이 그 물 웅덩이를 안 봤다고 해도 길을 걷다가 하늘을 보면 그 맑은 하늘과 오늘 방송 시작했을 때 고속버스 버스를 타고 가다가 길이 너무 막히니까 문득 그 밀려있는 차 안에서 밖을 바라봤을 때 파란 하늘과 맑은 하늘이 눈에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이날도 분명히 하늘에 있었을 텐데 그걸 눈치채지 못하다가 바닥을 보면서 그 안에 파란 하늘을 보고 아 오늘 날이 맑구나 라고 눈치챈 겁니다. 아마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던 건 마음이나 바람이
맑게 개인 하늘처럼 기분도 마음도 맑았으면 하는 게 있었나 봅니다. 이어서 해월리 은하수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보이는 라디오에서 사진을 보니까요. 고구마 잘 키우셨네요. 보살핌과 사랑을 받아서겠죠. 아스팔트 고인물에 꽂힌 그 순간이 아름다운 순간. 웅덩이 멋진 작품에 박수를 드립니다. 저는 에어컨 빵빵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벽 전면이 통거울이 있어서요. 매일 제 모습을 보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깔맞춤 운동복의 만족? 나르시즘. 큐큐. 10년 전에는 비둘기였는데요. 몸무게가 5kg가 빠져서 요샌 쇠 백로처럼 뼈와 가죽만 남아서요. 이러다 훅 신선이 될까 걱정도 됩니다. 신청곡으로 악동뮤지션의 멸종위기 사랑 놓고 갑니다 하시면서 하트 쭉 남겨주셨습니다. 글 감사합니다. 고구마요. 이제는 자라는 게 정말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물이 올랐어요. 고구마를 이제 두 달요. 한두달 보름 됐겠네요. 이제 고구마를 유리컵에 담고 물을 담고 수경재배로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시작하고 거의 한 3주 정도는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고구마에 뿌리가 나오고 새순이 나오고 줄기가 자라고 하면서 이 과정을 책갈피 전자FM 너튜브로 사진을 한 번씩 보여드렸죠. 그리고 지난주는 드디어 그렇게 제가 원했던 고구마의 줄기를 제가 가장 멋지다고 생각한 건 옆으로 이제 넝쿨처럼 기울어지기 시작한 순간 사진도 공유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 책갈피 보이는 날 위해서 보여드렸을 때보다요. 이제는 훨씬 더 많이 자랐습니다. 얘가 하루하루 쑥쑥 크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물 안에서 수경재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순간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고구마를 물에 담궈놔도 굳이 심지 않아도 화분에 흙에 얘가 고구마 자체적으로 양분이 있기 때문에 이 양분으로 자라는데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물에 있는 양분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물론 그래서 물에 그 액체로 된 저희 마트 같은 데 가면 파는 액비라고 하는 액체 비료 있잖아요. 그걸 조금씩 넣어주기도 했는데 잎이 며칠 전부터 노란색으로 변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싶어서 어제는 두 고구마를 두 화분에 양분이 가득한 흙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이제 넝쿨처럼 옆으로 기울어졌어요. 이 사진도 다음에 좀 더 자라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살이 많이 빠지셨다고 했는데요. 여름에는 무엇보다도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시고요. 그렇다고 과식은 금물입니다. 영양분이 가득한 음식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하실 때 통거울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통거울이 있으면 아침에 이제 욕실에서 이렇게 보는 거 외에도 나를 자세히 보고 더구나 운동하면서 계속 바라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체크할 수 있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경희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이칸도 DJ님은 감성이 풍부하세요. 방송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데요. 감성적인 분이라고 느껴집니다. 매번 수필 느낌이 나는 방송이에요. 소나기 내린 후 아스팔트 물에 비친 파란 하늘을 상상합니다. 다음에는 저도 하시면서 스마일 이모티콘, 하트 이모티콘 남겨주셨어요. 라디오 책갈피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요즘 준비하거나 진행하면서 저는 일상에서 받거나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 생각하는 것들을 주제를 하나씩 정해서 방송 시작할 때 이야기를 하고 그와 관련된 청취자분들의 생각을 그 다음 주에 오늘처럼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책갈피 방송이 수필 같은 일상의 방송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러한 원고 글들이 모이면 수필지처럼 책으로 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경희님도 다음에는 꼭 비가 오고 나면 바닥 웅덩이에 비친 하늘 한번 말씀처럼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어서 민영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작은 저수지가 있는데요. 밤이 되면 거기 주변 아파트 불빛 반영이 예쁘게 비칩니다요. 사진 찍어도 예쁘게 나와요. 지금처럼 덥지 않은 봄과 가을엔 가끔 저수지 주변을 걷곤 하는데요. 물에 비친 반영 보면서 음악 들으면서 걸으면 힐링해요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저수지나 호수에 비친 풍경이요. 멋지죠.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도 작은 호수라고 해야 되나요? 저수지가 있는데요. 잘 가꿔져 있거든요. 공원처럼. 반영이 정말 멋집니다. 특히 야경을 담은 반영이 멋진데요.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있고 가운데 저수지가 있다 보니까 밤에 보면 그 아파트의 불빛들 그리고 가게의 네온사인 같은 것들이 반영으로 비치거든요. 아, 멋집니다. 그 공원처럼 잘 해놔서 그 저수지 주변으로 걷기 운동하는 분들도 많은데 밤에 보면 걷다가 야경 찍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책갈피 보이는 날 이후에 저수지에 담긴 아파트 반영사진 올릴 수 있으면 공유할 수 있도록 할게요. 마침 찍어놓은 사진에 있는데 한참을 찾아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어서 수영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는 비 온 후 물 웅덩이가 있으면 물이 튈까봐 빙 돌아가거든요. 감성장이 칸돈님 히읗이라고 글 남겨주셨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물 웅덩이가 있으면요. 물이 튀어서 신발이 젖거나 옷에 얼룩이 생길까봐 조심조심 합니다. 그 주변 가까이 안 가고 돌아가요. 이번에는 바닥의 반영을 폰으로 찍는 날이었기 때문에 가까이 간 거고요. 하지만 이날도 튈까봐 조심조심 했습니다. 저는 걸어 다닐 때가 많다 보니까요. 차가 없죠.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차도와 인도 사이에 보통 물이 고이는 곳이 있어요. 이때 잘못하면 차가 지나가면서 그 물 웅덩이를 뿡 하고 지나가면 물이 막 튑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늘 조심조심 다니고 있는데 비 올 때는요. 운전하신 분들도 물이 튀지 않게 천천히 서행 부탁드려요. 이어서 상빈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물에 비친 반영에서 나를 본다. 철학적이십니다. 내 자신을 만나다 이런 말도 떠오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제 자신을 언제 제대로 만났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네. 철학적이진 않고요. 보통 저 생각 없이 삽니다. 아마도 우리가 일상을 바쁘게 지나다 보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요. 늘 그날 일정에 따라서 일정에 쫓겨 하루를 보내잖아요. 어떤 땐 시계바늘처럼 내가 반복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늘 세상을 보며 살면서도 정작 나를 바라보거나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건 있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거울 아침마다 보면서 드라이를 해도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하니까 실은 드라이만 대충 하고 있을 뿐이지 꼼꼼히 저를 바라보지 않아요. 오히려 이번처럼 그 반영을 보면서 내가 흐리게 보니까 천천히 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시간 말씀처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워라벨 튜브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물 고인 웅덩이, 그 속에 담긴 걸 들여다보는 것, 저도 참 좋아합니다. 거꾸로 자라는 것들이 가득한 웅덩이, 가끔씩 머물러 노는 곳이죠. 매우 감성적인 이칸도 쌤이시네요. 키읔. 비 오는 날, 가로등 근처에 생긴 물 웅덩이, 그 속으로 달려드는 빗방울들도 한번 만나보시길. 저는 거기서 가끔 황금빛 치어대를 보기도 하거든요. 키읔키읔. 아주 얕은 물 웅덩이들도 다 저마다의 깊이를 갖더라고요. 그러다 디디면 키읔키읔키읔 그 얕음에 인해 황당해서 웃게 되죠. 사실 속 없는 것들인데 말이죠. 속을 감추고 있는 것들이라고 해야 되나? 곧 사라져갈 것들이기에 마음이 더 쓰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 웅덩이도 그 중에 하나 하시면서 웃는 이모티콘 해주셨어요. 워라벨 튜브님 글에 해월리 은하수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가로등 아래 웅덩이 황금빛 치어들 멋진 표현입니다. 신비한 동화나라 여행을 하는 듯합니다. 내가 본 도시 물 웅덩이에는 모기 장구벌레? 장구벌레가 있을지도 낭만이 사라진 현실을 그대로 그대로 말하는 상막함 하면서 유유 해주셨네요. 네, 워라벨 튜브님 올려주신 글 마지막 부분에 곧 사라져갈 것들에게 마음이 더 쓰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 웅덩이가 그렇죠. 비가 막 오고 났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에 물 웅덩이가 고여 있어서 반영도 생기고 세상의 풍경을 담긴 하지만 그건 빠르게 증발을 하면 없어지게 되죠. 그 비쳤던 맑은 하늘, 위를 보면 있는 하늘은 그대로겠지만 바닥에 있는 그 순간들, 나를 비춰줄 수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곧 사라져 갈 것들이기에 마음이 더 쓰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튜브님 글 중에서요. 가끔 황금빛 치어들을 보기도 한다고 해서요. 처음엔 이 말이 어떤 걸 뜻할까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아 그건가 이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밤에 바닥에 고인 불에 가로등 불빛이 비치면요. 반영으로 노란 가로등이 비치잖아요. 그러다가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고인 물을 밝기라도 하면 물에 파동이 생기는데요. 그럼 물에 비쳤던 가로등 그 불빛이 물결이 생기면서 가로등이 보이거나 물이 흩어지면서 그 모양이 마치 황금빛 치어때처럼 보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구나 물결이 움직이니까 황금빛 치어때가 꼬리를 흔들며 헤엄치는 느낌도 있겠다. 그렇게 가로등 불빛이 흩어지면서 마치 치어때처럼 보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티브님이 생각한 것과 같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황금빛 치어때를 볼 정도면요, 물 웅덩이 앞에서 잠시라도 길을 가다가 멈춰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어야 하거든요. 물에 비친 가로등을 그것도 늦은 밤에 본다는 거 참 감성적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튜브님 글을 보니까요. 저도 비 온 후 바닥에 고인 물 웅덩이에 비친 가로등, 노란색 가로등이나 아니면 그런 네온사인 풍경등을 바라봤던 기억이 있어요. 사진도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고 그치고 난 밤에는요. 꼭 물이 고인 물 웅덩이가 아니더라도요. 까만 아스팔트 길이 촉촉하게 젖어서 아스팔트 전체가 다 젖어 있겠죠. 그러면 네온사인이나 아니면 지나가는 차에 불빛, 건물의 불빛들이 바닥 전체에 흐르듯이 비치거든요. 그 느낌도 참 좋아합니다. 이런 사진들도 많이 찍었던 기억입니다. 물 웅덩이도 저마다 깊이가 다르다는 이야기요. 그리고 깊은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생각보다 더 얕다는 부분도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은하수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모기 장구벌레요. 글을 읽다가 웃었습니다. 한참요. 공감도 됐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처럼 모기가 많은 여름에는요. 비 온 후에 물이 고이고 그 물이 바로 증발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늘진 곳들, 많이 고였던 곳들은 증발되지 않고 오래 고여 있거든요. 이런 곳이라고 하면 모기 장구벌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참 덥고 비가 많이 오면 보통 시에서 지자체에서 소독도 많이 하죠. 소독차가 다니면서요. 이어서 근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날이 무척 더워요. 일부 지방은 40도에 육박하고요. 본격적인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글 올려주셨어요. 맞습니다. 엊그제의 뉴스를 보니까요. 지금이 한창 가장 더운 때이기도 하고요. 휴가철이기도 해서요. 원래는 지금 정도면 해마다 전국 부산이나 강릉 뭐 그런 유명한 해수욕장이 말 그대로 인산 이내에 사람이 엄청 많을 때일 텐데요. 날이 너무 뜨겁고 더우니까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도 뭐 거의 반절 정도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요즘 너무 덥습니다. 그래도 덥다 덥다 하면요. 더 더우니까 이제 곧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정이니까 내려갈만 남았다. 이제 조금씩 가을에 찬바람도 불어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게요. 이어서 싱클 나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는 인천에서 유튜브로 라디오 책갈피를 시청하고 있어요. 이번 회엔 까만 아스팔트 위에 물 웅덩이에 비친 하늘과 주변 경치가 쏙 들어와 담긴 것 같네요. 사진을 띄워주시니 생생하게 공감을 했습니다. 실제 풍경보다 반영의 사진이 더 감동을 줍니다. 어릴 때 장마철에요. 학교에 가면서 보았던 시골길 물 웅덩이도 생각났어요. 이칸도님이 거울을 보면서 하루 일정을 생각한다고 했는데 저는 예전에 좀 창피스러웠던 거울 속에 내 모습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직장 최고 결정권자 상사에게 결제 받으려고 대기하는데요. 상사분이 중요한 손님과 대화가 늦어지면서 한참 후 결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결제를 다 받고 아래층에 있는 제 자리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까요. 입가에 뭔가 묻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 모습으로 결제를 받으러 갔다니. 다행히 상사님은 제 얼굴을 보지 않고 서류만 보고 사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어쩌면 들어갈 때제 모습을 보시고 얼굴을 피하신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사실 그날 결제 대기 시간이 길어져서요. 옆 동료가 초콜릿이 입혀진 파이를 줘서 먹었거든요. 결제 받을 때 입에 묻은 것을 모른 채 갔고, 나중에야 거울에 비친 입가에 초콜릿 부스러기가 묻은 제 모습을 보고 놀랍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습니다. 이칸도님이 들려주시는 라디오 재갈피가 청취자에게 많은 추억을 끌어당겨 생각을 하게 해주네요.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네요. 올려주신 글을 읽으면서 상상됐는데요. 입가에 초코 부스러기가 물은 채로 결제 받으신 거잖아요. 쑥스럽기도 하고, 저도 생각해보면요. 제 경우라면 창피하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도요. 지금은 이렇게 추억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거리가 하나 더 생긴 거네요. 그리고 결제 받았다는 그 상사분요. 어쩌면 정말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보고 민망해서 못본 척한 게 아니라 진짜로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원래 평소에도 보면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묻은 거 나는 잘 보이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이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어서 몽실이 세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물의 반영으로 보이는 내 모습이 물결에 따라 흔들려 보이는 모습을 보고요. 일상에서의 여러 상황에 따라 흔들렸던 지난 일들이 떠올랐다는 진행자님이 말씀이요. 아, 그러네 하고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그 흔들렸던 모습은 반영일 뿐 나의 모습은 아니었구나. 나를 더욱 나답게 하자라는 깨달음과 다짐을 하게 됐어요. 저도 물의 반영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에 비친 반영을 보면 사진으로 담곤 하는데요. 낮의 모습도 밤의 야경, 반영도 참 좋아합니다. 우연히 소금 사막도 가보고 싶은 여행지 중한 곳인 이유이기도 해요. 반영은 대깔 코마니처럼 보이지만요. 비친 곳마다의 특성에 따라 조금은 다른 그 모습이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반영만 볼 때보다는요, 원래의 모습과 반영을 함께 볼 때가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떠한 상황에서의 나의 모습과 원래의 나의 모습을 함께 볼수 있을 때그 모습이 더 소중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거실 커튼을 열 때마다요, 열기 바로 전, 오늘은 어떤 모습의 하늘과 산과 나무들의 모습일까? 설레는 몇 초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커튼을 열 때마다 펼쳐지는 자연의 모습들에 맑고 화창한 모습에도 어둡고 회색빛 모습에도 늘 감탄하곤 해요. 그리고 거실 높이의 친구 나무에게도 인사를 합니다. 10수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요, 옆 건물 벽에 가려져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곳에 살아서 그런지요, 이 풍경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 동안 제게는 여행을 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집 안에서 햇님 달님 별님을 보는 것이었는데요. 몇년 전부터는요, 집에서 해와 달이 뜨고 이동하고 지는 모습까지 볼수 있으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고 매일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지만 진행자님과 청취자님들께 상쾌한 매일이 함께 하시길 원해요 하시면서 웃는 이모티콘 여러 개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 반영만 사진을 찍거나 볼 때도 멋지지만 그 반영이 됐던 풍경이나 내 모습이 함께 담겨 있을 때가 저도 더 이렇게 함께 보이면서 좋더라고요. 우유니 소금 사막요. 제가 정말 오래전부터 정말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거기에 반영 사진이 참 멋지잖아요. 벌써 한 30년 전부터 가보고 싶은 곳이었는데 제 평생 갈수 있으려나? 30년 전에는 가보고 싶다고 하면서 언젠간 가야지 했는데 지금은 갈수 있으려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나이가 들수록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라는 게 점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책갈피 방송에 남겨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댓글과 사연 함께 했습니다. 여러 생각과 이야기 감사합니다. 오늘은 속초에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 길 고속도로에 가득 차 있는 차들을 보면서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들 나눴네요. 오늘 책갈피 마무리 곡으로는요. 앞에서 해월리 은하수님이 신청해주신 이찬혁, 악뮤죠. 악뮤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8월입니다. 벌써 3일이고요. 8월 여름이 너무 더워요. 여름을 즐기자고 하는데요. 아, 무더위는 즐기는 게 아닙니다. 피하는 겁니다. 그늘 속으로. 그리고 시원한 것은. 아, 너무 덥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은 놀자.

네, 버즈,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휴가의 절정기죠? 7말? 8초라 그러던데. 예전에, 뭐, 3말, 3뭐 있었는데. 야, 염, 죄송합니다. 저 요즘 이렇게 나이 더워서 그래요. 아, 휴가들 자주 보내고 계시나요? 휴가를 가지 못하는 사람도 휴가 가는 기분으로 8월 첫날, 8월 3일, 오늘은 아, 휴가 분위기가 풍기는 노래로 방송에 한번 오늘은 놀자 해보겠습니다. 거북입니다. 비행기.

네, DJ DOC, Run to You, 듣고 왔습니다. 날이 더워도 너무 덥죠? 작년보다 더 더운 것 계속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름이. 연일, 뭐, 30도는 기본이고, 34도, 36도, 막, 뭐 37도까지. 아, 열대야는, 뭐, 일상이 됐고요. 뭐, 이렇게 일상이 된 더위, 뭐, 즐기라, 어찌라, 뭐, 하는데, 더위는 즐기는 거 아닌 것 같아. 아, 농담입니다. 즐기는 게 제일 좋죠. 네. 지금 저희가 전주가 예전에 비해서 보면 이 더위 이제 여름철 의상이 좀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전주가 예전에는 좀 고즈넉하고 뭐 흔히 말하는 좀 정적인 도시였고 했는데 전주도 이제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다 보니까 저녁에나 나가면은 관광지 복장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복장이 굉장히 자유로워졌죠. 한옥마을 근처로 해서 저기 뭐 경기전 그렇죠. 다가공 쪽, 다가동 옛날 다가동이죠. 잘 나가면 거의 도심을 벗어난 그리고 휴가를 즐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주는 이제 우리들의 전주를 떠나서 세계적인 전주. 즐거운 마음을 했죠. 여름아 미안해. 볼빨간 사춘기 버전 하고요. 로시입니다. 버스트레인.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볼빨간 사춘기 여름아 부탁해 로시 퍼스트 트레인 듣고 왔습니다. 지금 휴가 중이거나 휴가를 계획하시거나 다녀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마음적으로 휴가를 꿈꾸는 분도 계실 텐데 주로 휴가지는 어디로 가시는지 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전주로 오시는 분이 참 많아요. 요즘 보면은 저녁에 보면은 정말 그쵸. 많은 분들이 오시죠. 산으로, 강으로 가했던, 뭐, 그리고 해외도 많이 나가시는데, 요즘 이게 골목이라든지 생활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많이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그전에 뭐 해외를 나가면 유명한 유적지, 그리고 뭐, 거기서 뭐 유명한 관광지에서 사진 찍고 했던 것이 지금은, 소도시라고 하죠. 골목골목 가서,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정서라든지 생활 풍습이라든지 그런 걸 즐기고 보는 걸로 여행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휴가와 여행 뭐 다른 것도 될수 있고 같은 것도 될수 있지만 휴가라는 게또 집에서도 쉬시는 분도 많고요. 저도 모처럼 어제 휴가라고 생각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네 커피숍에서 시원한 음료수와 그리고 책 한 줄 보는데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좀 오래는 못 있겠더라고요. 눈치배. 그래서 음료를 두 잔을 마셨다. 우리는 그건 좀 에이티켓 아닌가 싶어요. 1인 음료 그리고 적당한 시간이 되면 그분들 또 회전이 돼야 되니까요. 그렇답니다. 소피의 한여름 토마토, 그리고 타편입니다. 바다의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너튜브 전주 공동체 라디오 채널에서도 보실 수 있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네, 이어즈 따라라 듣고 왔습니다. 신청곡 보내드릴 시간인데요. 아, 노래의 가사처럼 같은 곳을 보고 같은 생각을 하는 이들과 나이를 착각하게 만드는 노래라 좋아합니다. 노래방에서 신나게 춤추며 소리 지르며 불렀던 애창곡이 이젠 고속도로 애창곡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 운전하시면서 들은다는 얘기겠죠? 아, 지금도 나는 예술을 만들고 있다. 싸이, 예술이야.

아, 내가 마치 해안을 운전하는 멋진 드라이버가 된것 같아. 영화에 푹 빠졌던 영화. 마지막 장면이 너무 아쉬워서 폴 워커의 우듬 얼굴이 자꾸 생각나는 음악. 그저 그리움이 사무치는 음악으로 느껴져 들어도 좋습니다. 라고. 분노의 질주 OST였죠. See You Again. 찰리 푸스. 포로코의 추모 노래였죠. 이 노래하고. 언제 들어도 좋아요. 죄송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추모 영화를 혼자 가서도 봤습니다. 겁나 몰입해서, 아, 사연에 또이 겁나 몰입해서 보고 나오셨네. 감명 받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합니다. Can't help falling in love. 엘비스 프레슬리. 아까 저기 싸이의 예술이야 하고 찰리 푸스 See You Again. 엘비스 프레슬리 Can't help falling in love. 세곡 신청해 주신 서준주 씨, 서순주 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노래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헤이즈 해품위원이었습니다. 오늘도 정말 날이 덥네요. 아, 오늘 하루 종일 멘트가 더위 이야기만 그렇습니다. 저희 오늘은 놀자 너튜브 채널 전주 공동체 라디오 보면 저희 오늘은 놀자에 그게 댓글 사연이나 신청곡 남겨주셔도 되고요. 저희 홈페이지 전주공동체나이디오 홈페이지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선정해서 저희 선물도 드리니까요. 사연과 신청곡 많이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수 이름이 잘 안 보였어요. 음률입니다. 피차일반.

나상현 씨 밴드 찬란 듣고 왔습니다. 아, 8월 3일 오늘은 놀자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하루 또 즐겁고 재밌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에나의 캐치 캐치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우였습니다.

0: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1: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2: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왕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8월의 길목에서 인사드리는 다정한 테라스 진행자 윤인순입니다. 바야흐로 한여름 휴가철입니다. 지금쯤 초록빛 바다나 녹음 우거진 숲을 향해 어디론가 떠나고 있는 분도 계실 테고, 길었던 여행을 마치고 집이라는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돌아오는 분도 계실 거고, 누군가는 매미소리 들으며 마음의 여행을 떠나기도 하는 여름의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생각해보면 여행이란 참 신비롭죠. 낯선 곳이 주는 설렘을 품고 떠나가지만 결국엔 내가 살아가던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확인하고 돌아오게 되니까요. 떠나는 길에 기대감도 참 좋지만, 여행하며 조금은 힘들었을 몸으로 돌아와 시원한 차 한잔 마시는 여유, 그리고 내 집 안방이 주는 넉넉한 안도감이야말로 휴가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선물이 아닐까 싶네요. 어딘가로 떠나가 있든, 혹은 편안한 일상자리에 머물고 계시든, 오늘 이 시간은 같이서 편안한 휴식을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8월의 푸르름과 다정한 이야기가 함께하는 곳, 음악과 시가 함께하는 곳, 여기는 FM 93.5MHz 전적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하는 다정한 테라스 DJ 윤인순입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8월의 문을 여는 첫 음악입니다. 마음을 청량하게 정화해주는 감미로운 피아노 연주로 사랑의 기도, 이어서 가슴속까지 투명하게 씻어주는 헨델의 명곡을 조수미의 목소리로 울게 하소서, 두 곡 연이어 들려드립니다.

우리 삶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고마운 순간들이죠. 이번에는 무더위에 지친 마음을 차분히 누그러뜨리고 다정한 휴식을 남겨줄 세미 클래식과 뉴에이지 연주곡 두 곡을 연속해서 들려드립니다. 먼저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아련한 울림이 스페인과 북유럽 고풍스러운 숲길을 거니는 듯한 느낌을 주죠. 시크릿 가든의 송 프롬 어 시크릿 가든 먼저 듣고요. 이어서 맑고 투명한 피아노 선율이 8월의 잔잔한 호숫가처럼 마음을 시원하게 비춰주는 곡입니다. 이루마의 연주까지 두 곡 연이어 감상하시겠습니다.

시크릿 가든의 깊은 울림이 있는 바이올린 곡과 그리고 이어서 청량한 피아노 선율이 가슴을 적시는 이루마의 리버 플라우지 인유 두 곡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시크릿 가든의 음악이 마치 깊은 숲속 나만의 비밀 정원에 들어가 조용히 숨을 고르는 듯한 고요함을 선물해준다면 이어진 이루마의 피아노 선율은 맑은 숲속 시냇물이 가슴속 묵은 더위를 씻어내듯 싱그러운 위로를 건네주는 것 같습니다. 여행길에 계시든 일상의 터전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계시든 이 두 곡의 연주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다정하게 안아주는 시원한 바람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다정한 테라스의 시 코너에서는 이렇듯 우리의 지친 삶을 다정하게 어루만져주는 우리 전북의 시인 복효근 시인의 시를 소개합니다. 전북 남원에서 태어나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며 시를 써오신 복효근 시인은 자연의 생명력과 일상의 작은 풍경 속에서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우리 시대의 소중한 서정 시인입니다. 시인의 시를 읽다 보면 상처받은 마음이 녹아내리고 참 따뜻해지는 힘을 느끼게 되죠. 오늘 소개하는 시는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삶과 인연의 의미를 나지막하게 일깨워주는 시 강가에서입니다. 강가에서 복효근 사는 일 부질없어 살고 싶지 않을 때 할 일 없이 저무는 강가에 와 웅크리고 앉으면 내 떠나온 곳도 내 가야 할 그곳도 아스음히 보일 것만 같으다. 강은 어머니 탯줄인 듯 어느 시원에서 흘러와 그 실핏줄마다에 하마는 꽃, 하마는 불빛들 안간 힘으로 매달려 핀다. 이 강에 애면 글면 매달린 저 유정무정들이 탯줄에 달린 태아들만 같아서 강심에서 울리는 소리, 어머니 태반에서 듣던 그 모음만 같아서 지금은 살아있음 하나로 눈물겹다. 저문 강둑의 질경이는 더욱 질겨 보일 듯 말 듯 그 끝에 좁쌀 같은 꽃도 부질없이 핀다. 그렇듯 세상엔 부질없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 오늘 밤 질경이 꽃 한 톨로 또한 부질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아직 하류는 멀다. 언젠가 이 탯줄의 하류로 하류로 가서 더 큰 자궁에 들어 다시 태어날 때까지는 내일 또 나는 한 가닥 질경이로 살아야겠다는 것이다. 저 하류 어디쯤에 매달려 새로이 돋는 것이 어디 개밥바라기 별 뿐이겠느냐. 나는 다시 살고만 싶다.

세상엔 부질없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 오늘 밤 질경 있고 단털로 또한 부질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다시 살고만 싶다. 복효근 시인의 시 강가에서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시인은 살다 보면 찾아오는 막막함과 절망의 순간. 저문은 강가에 앉아 강물을 바라봅니다. 그 강물은 우리를 세상에 내어준 어머니 탯줄 같고 강가에 애써 매달려 피어난 작고 보잘것없는 질경이 꽃은 마치 거친 세상을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과도 참 닮아있죠. 아무 의미 없어 보이던 삶의 고단함마저도 저문 강둑의 질경이 꽃 한 톨처럼 그 자체로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시인은 강물 소리를 통해 깨달았던 것입니다. 전북 남원에서 태어나 오랫동안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시를 써오신 복효근 시인님은 이처럼 일상의 사소한 자연 속에서 삶의 숭고한 가치와 치유의 언어를 끌어내는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시인입니다. 무더운 8월의 길목에서 지쳐있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가고 싶다는 묵직한 희망을 전해주는 시였습니다. 이 깊은 시의 여운을 이어받아 서로 다른 색채를 지닌 특별한 명곡 두 곡을 들려드립니다. 먼저 클래식 기타의 전설적인 명곡이죠. 스페인의 이국적인 감성을 클래식 피아노의 투명하고 감미로운 선율로 다정하게 올려놓은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을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8월의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뜨거운 남미의 열정, 살사의 여왕 셀리아 크루스의 목소리로 들어보는 신나는 명곡 오블라디 오블라라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스페인의 고즈넉한 풍경이 떠오르는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을 기타가 아닌 피아노 선율로 들어보셨죠? 이어서 살사의 여왕 셀리아 크루스의 목소리로 신나는 오블라디의 오블라다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어깨가 절로 들썩이고 마음까지 한층 가벼워지는 기분이죠. 비틀즈의 명곡으로 잘 알려진 오블라디의 오블라다는 서아프리카 요르바족의 인사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 뜻은 바로 인생은 계속된다. 그러니 삶을 즐겨라 라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이죠. 여기에 쿠바의 여신 살사의 여왕이라 부르는 셀리아 크루스 특유의 정열적인 에너지가 더해지니 8월의 무더위쯤은 단번에 날려버릴 만큼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오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노래 중간마다 외치는 시그니처 구절 아수카르는 스페인어로 설탕이라는 뜻인데요. 고단한 삶에 달콤한 기운을 주고자 했던 그녀만의 따뜻하고 열정적인 추임새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신나는 리듬 속에 흐르는 삶은 계속된다는 노랫말처럼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찌는 듯한 8월의 무더위를 잠시 잊게 해줄 세 개의 영화음악 두 곡을 전해드립니다. 푹푹 찌는 한여름의 열기 속에서 화면 가득 눈부시게 펼쳐지던 차갑고 투명한 흰 눈 속의 풍경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먼저 하얀 눈바디를 신나게 구르며 사랑을 나누던 두 연인의 순수한 모습이 아련한 영화죠. 프랑스 작곡가 프란시스 레이의 서정적인 선율이 돋보이는 영화 러브스토리의 메인 테마곡을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러시아의 하얀 눈보라를 뚫고 피어난 애절한 사랑 이야기, 영화 닥터 지바고의 명곡 라라의 테마까지 한여름 오아시스 같은 시원한 서론의 풍경을 선율에 담아 연이어 보내드립니다.

프란시스 레이의 감미로운 피아노 선율이 돋보이는 러브스토리, 그리고 모리스 자리가 만든 닥터 지바고의 라라의 테마까지 두 곡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영화 러브스토리 하면 역시 사랑이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야 라는 명대사와 함께 눈밭을 구르던 주인공들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이 음악을 만든 프란시스 레이는 영화를 보며 눈물을 흘린 뒤 순식간에 이 멜로디를 완성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닥터 지바고의 라라의 테마는 러시아의 전통 현악기인 발랄라이카의 떨리는 음성이 유독 마음을 흔드는데요. 데빈 레이놀즈의 노래 Some of My Love로도 잘 알려진 이 곡은 거친 비바람과 역사의 풍랑 속에서도 결코 시들지 않는 사랑의 숭고함을 나지막히 전해주는 듯합니다. 시대를 넘어 여전히 수많은 이들의 가슴을 적시는 영화음악처럼 여러분들의 8월에도 가슴 깊이 남을 따뜻한 기억 한 조각이 새로이 새겨지기를 바라봅니다. 이번에 시 한 편 소개드립니다. 복교근 시인의 시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어느 대나무의 고백. 복효근. 늘 푸르다는 것 하나로 내게서 대쪽 같은 풍모를 잃고 가지만 내 몸 가득 칸칸이 들어찬 어둠 속에 터질 듯한 공허와 회의를 하는가. 고백컨대 나는 참새 한 마리의 무게로도 휘청된다. 흰 눈 속에서도 하늘 찌르는 기계를 운운하지만 바람이라도 거세게 불라치면 허리뼈가 뼈개지도록 휜다. 흔들린다. 제때 인양 베어져서 난세의 죽창이 되어 피 흘리거나 태평성대 향기로운 대피리가 되는 정수리 깨치고 서늘하게 울려 퍼지는 장군 죽비. 하다못해 세상의 총알을 후려치는 회초리의 꿈마저 꾸지 않는 것은 아니다. 흉흉하게 들려오는 세상의 바람소리에 어둠 속에서 먼저 떨고 있는 것이다. 아, 고백하건대 그놈의 꿈들 때문에 서글픈 나는 생의 맨 끝머리에나 있다고 하는 그 꽃을 향하여 시들지도 못하고 휘청, 흔들리며, 떨며 다만 하늘을 우러러 견디고 서 있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대나무를 보면 강한 절개나 기계를 먼저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복효근 시인은 그 고진 대나무 속 비어있는 마디마디마다 사실은 터질 듯한 외로움과 공허가 채워져 있다고 고백합니다. 작은 참새 한 마리의 무게에도 휘청거리고 거센 바람에는 허리가 꺾일 듯 떨면서도 생애 마지막 순간에 딱 한 번 피어낸다는 그 아득한 대나무 꽃을 위해 시들지도 못한 채 하늘을 우러러 견디고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늘 당당해 보이지만 사실은 속으로 숱한 흔들림과 외로움을 참아내며 오늘을 견뎌내고 있는 우리네 삶과 참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혹시 거센 세상바람에 홀로 흔들리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그 휘청거림은 결코 약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기 위해 온 힘으로 견디고 있는 중일 테니까요. 이 깊은 시의 여운을 이어받아 요즘 참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고 있는 따뜻한 음악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 잔잔하면서도 진솔한 노랫말로 우리 마음을 보듬어주는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그리고 이어서 지나온 모든 순간이 축복이었음을 다정하게 들려주는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까지 요즘 큰 사랑을 받는 두 곡 연이어 듣고 오겠습니다.

한가람의 진솔한 목소리로 들은 나는 반딧불, 그리고 폴킴의 감미로운 모든 날 모든 순간까지 감상하셨습니다. 노랫말처럼 비록 화려하고 거대한 별은 아닐지라도 밤하늘을 조용히 누비는 반딧불처럼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눈부시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정하게 일깨워주는 음악들이었는데요. 거센 바람에 허리가 휠지언정 끝내 시들지 않고 견뎌내는 대나무처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깜깜한 밤에도 나지막히 빛을 발하는 반딧불 같은 위로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한 주의 시작이자 뜨거운 8월의 월요일 오후, 따가운 여름 햇볕과 바쁜 일상 속에서 문득 마음이 지치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와 음악이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에 작은 그늘막이자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남은 오후도 토닥토닥 스스로를 안아주며 힘내시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정다운 테라스 DJ 윤인순, 기술의 우리 최태우 선생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안녕하세요. 우리말과 역사에 대해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 말톡 역사톡. 진행자 호랑입니다. 무더운 여름,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더위를 이겨내고 계신가요? 높아진 온도와 습도에 쉽게 지치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출렁이는 요즘입니다. 얼마 전 일을 마치고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의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오고 집에 가면 또 해야 할 일들이 떠오르면서 괜히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게다가 마치 녹아내리는 얼음처럼 땀은 계속 흐르고 머리끝까지 열이 오르는 순간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반겨주는데 신기하게도 마음까지 함께 식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숨을 고르니 조금 전까지 넘실거리던 마음이 금세 잔잔해지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마음의 온도를 낮추는 일은 거창한 게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쐬는 일, 잠깐 눈을 붙이는 일, 달콤한 여름 과일 한 조각을 먹는 일처럼 아주 사소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식혀주기도 하니까요. 더위 때문에 여유를 잃기 쉬운 계절입니다. 그런 때일수록 내 마음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주는 방법을 하나쯤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마음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계신가요? 그럼 레드벨벳이 부른 파워업, 경서가 부르고 허성현이 피처링한 어디든 가자 들으면서 말톡 역사톡 시작해볼까요?

0: 재미있는 우리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우리말 극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우리말은 갈래다, 감잡다, 징후입니다. 갈래다는 혼란하여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다 라는 뜻이고요. 감잡다는 느낌으로 대충 알아차리거나 그것의 실마리를 찾아내다 라는 의미입니다. 징후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조짐이나 신호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어딘가 익숙한 듯하지만 낯설기도 한 우리말. 여기 우리와 똑같이 우리말을 사랑하지만 때론 어렵게 느끼는 민정 씨가 있습니다. 과연 민정 씨의 하루에서 이 말들이 어디서 나올까요? 지금부터 민정 씨의 상황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 경훈 씨구나. 저는 김민정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에요.
1: 아, 뭐해?
2: 어, 깜짝아.
1: 아, 너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낙서를 하고 있는 거야?
2: 아, 아니, 뭐 그냥.
1: 왜? 고민 있어?
2: 누나, 어떤 사람이 계속 생각나고 신경 쓰이면 신경 과민인 걸까?
1: 왜? 신경 쓰이는 사람 있어?
2: 아, 아니야. 그냥 팬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거지 뭐.
1: 아, 네 팬이래?
2: 아니, 그냥 몇 번 마주치고 뭐 계속 웃으면서 얘기하고 하니까 생각나는 것 같은데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
1: 그럴 수 있지. 너 칭찬해주니까 괜히 들뜬 거 아니야?
2: 그런가?
1: 경훈아, 나 같아도 미란 씨, 어쩜 이렇게 글을 잘 쓰세요? 미모도 너무 아름다우시고 진짜 팬입니다 이러잖아? 그럼 순간적으로 기분 좋고 설렐 수 있지. 근데 그거 가지고 정신이 어지럽게 뒤섞여서 종잡기 어렵기라도 한 거야?
2: 아, 모르겠어. 누나 말처럼 정신이 갈래서.

0: 본격적으로 친해질 생각은 없어. 너 아직도 그 일 때문에 그래? 뭐, 네가 그렇게 하기로 한 건 이해한다만 너무 그렇게 딱 정해놓으면 좋은 인연이 와도 놓친다. 좋은 인연은 무슨. 경훈아, 난 네가 이제 좋은 친구도 더 만들고 밖에도 나가고 그랬으면 좋겠어.
1: 그러고 있잖아.
0: 그래, 숨은 쉬고 있지. 일도 하고. 일을 해야 하니까 일 관련된 사람도 만나고 그러고는 있는데. 아무튼 팬이고 작가고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인간적으로 알아가 봐. 대화가 재밌는 사람 찾기가 어디 쉬운 줄 아니? 혹시 또 알아?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1: 친구?
0: 그래. 그냥 인생 살면서 가끔 커피도 마시고 살아가는 얘기도 하는 친구. 과거는 과거야. 더 이상 과거에 쫄 필요 없어. 넌 그때랑 이미 다르고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이니까.
1: 그걸 어떻게 알아?
0: 모르겠으면 그냥 한번 시도해봐. 이러고 있으면 뭐 알 수 있는 게 있어? 네가 먼저 시도해봐야 그때와 다른지 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1: 내가 느낌으로 알 수 있을 거라고?
0: 그래, 가서 말도 좀 걸고 살펴봐. 그럼 알 수 있겠지. 뭐 내가 아까 그렇게 말했던 건 사람들이 던지는 가벼운 칭찬 몇 마디에 네가 또 흔들릴까 봐 그랬던 거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알아가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 아, 뭐, 정 모르겠으면 이번엔 나한테 말해. 내가 봐줄 테니까. 너, 나 믿지? 나 이 방면에선 아주 도가 텄다.
1: 그런 사람이 이혼을 하냐?
0: 야, 그렇게 사람이 성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 봐. 지금 핑크빛 연애하고 있잖아? 덕분에 글도 술술 써지고 이번에 인기 작가 탑텐에 들었다고.
1: 그래, 얼마나 감사하냐. 민욱이 형이 이벤트 해주면 좋은 글 소재 생겼다고 좋아하는 이런 누나를 좋아해 주다니. 아, 진짜 좋은 형이야.
0: 아이, 근데 너 누나한테 까분다. 아무튼 나는 말이야, 징후가 보여.
1: 뭔 징후? 뭐가 겉으로 나타나는 낌새가 있다는 거야?
0: 그렇지. 그 여자분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너한테 뭔가 변화가 생길 징후가 보인다 이거야.
1: 아, 무슨. 나 요즘 바빠. 새로운 인간관계나 만들 때가 아니라고.
0: 야, 누가 연애하래? 그냥 알아가 보라는 거지. 혹시 알아? 뭐 좋은 영감을 받을지. 너 가뜩이나 요즘 슬럼프라며. 이럴 땐 안 해본 일 하면서 환기를 시키는 거야.
1: 누나.
0: 응?
1: 요즘 소재 떨어졌어? 그래서 그러지.
0: 아니, 뭐.
1: 와, 내 이럴 줄 알았어. 동생의 변화 징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소설 소재가 생길 징후를 보고 설레는 거였구만.
0: 아니, 딱히 그렇다기보단 네 새로운 인간관계를 보면 내 소설의 방향성도 감이 잡힐 수도 있잖아. 동생 좋고 누나 좋고.
1: 누나, 느낌을 잡거나 실마리를 찾는 건 혼자 하는 거야. 아니면 나한테 뭐 용돈이라도 주면 혹시 모르지. 누나 감 잡는데 내가 도움을 줄지?
0: 용돈? 그래?
1: 뭐야? 왜 이렇게 순순히죠?
0: 어차피 나한테 돌아올 거니까.
1: 에?
0: 지금 너 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나한테 상담받으러 오게 생겼어. 이 돈은 그때까지 잠시 너한테 맡겨둘게.
1: 아이, 진짜 짜증나. 어디 가? 커피 사러. 피곤해서 머리가 안 돌아가.
0: 난 아이스 라떼.
1: 몰라.
0: 고마워.
1: 누나도 참 말도 안 돼.
0: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아이스 라떼 하나랑 썸머 라떼 하나 테이크아웃이요.
0: 아, 네.

0: 오늘은 한가하네요.
1: 그러게요. 카드 드릴게요. 오늘 쉬는 날이신 거예요?
0: 아, 저는 집에서 일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작업실이 있어요. 일하다가 잠깐 피곤해서 나왔어요.
1: 아, 그렇구나. 집에서 작업하시는 거면 약간 예술계통이시려나?
0: 뭐, 비슷해요.
1: 멋지신데요? 어쩐지 분위기가 약간 예술인 같았어요.
0: 아, 그런가?
1: 네, 섬세해 보인다고 해야 하나? 저번에 만화카페에서도 작가가 의도한 점들을 콕콕 짚으셨잖아요.
0: 아, 아 그랬나? 아, 참, 만화카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때 공포영화 보러 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1: 아, 그거 아직 못 봤어요. 시간이 안 돼서. 극장에서 상영 중인 것 같긴 한데 쉽지 않네요. 경훈 씨는 봤어요? 경훈 씨도 볼 예정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0: 아, 그 영화 저도 아직. 내일이 마지막 상영일인 것 같던데.
1: 아, 그래요? 어떡하지?
0: 저는 내일 보러 갈까 하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보실래요?
1: 아, 네?
0: 아, 괜찮으시면요. 저는 진짜 상관없어요. 그냥 저번에 만화 취향도 맞고 각자 다른 관점으로 작품 얘기 나눈 것도 재밌어서 이번 영화도 혹시 보고 의견 나누면 어떨까 해서요.
1: 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맞으면?
0: 아, 그럼.
2: 안녕하세요.
1: 아, 안녕하세요.
2: 아유, 매니저님 오늘 계시네. 저번에 왔는데 매니저님이 안 계시더라고. 수요일인가? 아, 그때 쉬는 날이셨나?
1: 아, 네, 맞아요. 다시 와주셔서 감사해요.
2: 아유, 뭘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테이크아웃 두 잔이요.
1: 네, 잠시만요. 경훈 씨, 여기 음료.
0: 아, 네. 저 민정 씨 이거.
1: 아, 네.
0: 아, 그럼 주문하세요.
2: 고마워요.
1: 쪽지? 뭐라고 적은 거지?
0: 제 인스타 아이디예요. 괜찮은 시간 말씀해 주시면 영화표 찾아볼게요. 편하게 DM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아, 잘한 걸까? 아, 모르겠다.
3: 과거는 과거야. 더 이상 과거에 쫄 필요 없어. 넌 그때랑 이미 다르고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이니까.
0: 그냥 영화나 같이 보는 거니까 괜찮을 거야. 그때랑 달라.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에서 방송하는 말톡 역사톡을 듣고 계십니다. 네, 홍인석이 부른 Doesn't Matter, QWER이 부른 눈물 참기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우리말, 갈래다, 감잡다, 징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훈 씨가 민정 씨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뭔지 몰라서 생각할수록 혼란하여 갈피를 잡기 어렵다라고 표현할 때 정신이 갈래다라고 말했고요. 미란 씨가 이에 대한 조언으로 먼저 더 다가가 봐야 느낌으로 알아차릴 수 있다라고 말할 때 감잡다라고 표현했죠. 또한 경훈 씨의 이런 모습이 변화가 시작될 낌새가 아닐까? 라고 할 때 징후라고 했죠. 자, 여러분도 오늘 알게 된 것들을 잘 기억했다가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위인들의 삶을 알아보는 시간, 말하자면 위인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덴마크의 작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등을 읽으며 작가의 꿈을 가지게 된 안데르센. 과연 그의 앞에는 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0: 해도 아직까진 나 혼자서 일해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저 사람들이 떠드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단다.
1: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요?
0: 어머니에게만 일을 시키고 자식은 빈둥거리고만 있다느니 하면서 흠을 본단다. 그러니 그런 소리를 들을 바에는 어디든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1: 좋아요, 어머니. 전 괜찮아요.
2: 그렇게 해서 한스는 방직 공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많은 돈을 받는 것은 아니었지만 주변의 따가운 시선도 피하고 어머니의 마음도 편해지실 수 있도록 열심히 다녔습니다.
3: 안데르센 가문의 아이가 다른 가난한 집 애들과 섞여 공장 일을 하다니.
1: 할머니, 우린 부자가 아니잖아요. 옆집 아이들과 똑같이 우리도 가난한걸요?
3: 아니지. 형편은 어렵더라도 우린 옆집 사람들과 다르단다.
1: 옛날엔 큰 농가였다는 거죠?
3: 그래. 불만 나지 않았더라면 살림은 넉넉했을 게야.
2: 할머니는 한스가 공장에 다니는 걸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한스는 공장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한스의 목소리 때문이었죠.
4: 어이, 새로운 꼬마.
5: 네.
4: 너 한스라고 했지?
5: 어디?
4: 그 고운 목소리로 노래나 불러봐라. 네가 꾀꼬리처럼 노래를 부른다지?
5: 맞아, 내가 들었어. 산에 아이치고 목소리도 높고 아주 아름다워. 굉장한 소리라고.
2: 그렇게 한스는 매일 노래를 부를 때마다 많은 박수와 칭찬을 들었습니다. 모두들 한스의 노래를 듣는 것을 좋아했죠. 이윽고 한스는 가수처럼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의 일은 다른 아이가 하거나 그가 일을 할 때도 노래를 불렀죠.
1: 저는 노래뿐만 아니라 연극도 할 수 있어요.
4: 그래? 어디 한번 해봐. 궁금한데?
2: 한스는 셰익스피어의 연극에서 재미있는 대사를 외워서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은 즐거워했고 덕분에 공장 생활은 더욱 편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한스가 유난히 기분 좋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6: 저 녀석은 계집애다! 사내가 저리 고운 목소리를 낼 리가 없지! 잡아서 정말 사내인지 아닌지 조사해보자!
1: 우와! 잡아라!
2: 모두들 장난삼아 한스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깜짝 놀란 한스는 공장을 뛰쳐나와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한스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0: 한스야, 정말 놀랐겠구나. 다시는 그런 곳에 가지 말거라.
2: 한편 공장 일과는 별개로 한스가 연극도 잘하고 고운 목소리로 노래도 잘한다는 소문은 점점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러자 한스를 초대하는 집들도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는 굴드베르히라는 군인댁도 있었죠.
7: 한스야, 너는 이런 시골 마을보다는 코펜하겐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
1: 하지만 굴드베르히 씨, 저는 앞으로 무얼 할지 모르겠는걸요.
7: 걱정하지 말거라. 넌 무엇이든 할 수 있단다. 하지만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선 코펜하겐이 좋지. 훗날 코펜하겐에 가서 공부할 때 의지할 곳이 필요하거든 내 아우를 찾아가 보아라.
1: 고맙습니다.
7: 그래, 내 아우는 시인이란다. 굴드베르히라는 시인의 이름은 너도 들은 일이 있겠지?
1: 그럼요, 잘 알고 있습니다. 코펜하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 하지만 가난한 집 아이인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소. 이곳에 있는 라틴어 학교조차 가지 못하는 형편인걸. 아, 아버지도 얼마나 공부하고 싶으셨을까. 아버지는 원하는 길로 나아가라고 하셨지만 현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게 아닐까?
2: 한스는 그 뒤 매일같이 라틴어 학교 울타리 앞에 서서 안을 보곤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학생들은 모두 멋있어 보였고 자신이 배운 것들을 뽐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죠. 그러나 모두가 한스를 본체만치 하며 지나칠 때 한 여자아이가 그를 보고 웃어줬습니다. 한스 역시 그 여자아이와 눈을 마주칠 때면 먼저 웃어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학생들 사이에서 자신을 알아봐주는 듯한 사람이 있는 게 기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문득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1: 라틴어 학교에서 본 그 여자아이다.
2: 여전히 나와 눈을 마주치면 웃어주는구나.
8: 안녕?
1: 안녕?
8: 너도 이 교회에 다니고 있었구나? 이렇게 말해보는 건 처음이네.
1: 아, 그러게, 반가워. 사실 난 친구가 없거든. 그래서 학교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종종 놀러 갔었어.
8: 그렇구나. 어쨌거나 이리 보니 반갑다.
2: 그 여자의 이름은 테넬이었습니다. 다음 주일날, 한스는 테넬을 보자 아름다운 장미꽃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8: 어머, 이건 뭐야?
1: 아이, 선물이야. 어머니한테 새 친구가 생겼다고 말씀드렸더니 선물을 주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이걸 준비했어.
8: 아이, 아름답다. 정말 고마워.
1: 어머니, 저 훌륭한 배우가 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선 코펜하겐에 가서 공부를 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7: 말도 안 돼. 내가 널 가난뱅이 배우네 만들자고 15년 동안이나 고생한 줄 아니?
1: 어머니, 배우가 다 가난뱅이는 아니에요. 여기는 시골이라 연극을 하러 오는 떠돌이 배우들이 많지만 멋진 극장에서 연기하는 배우도 있다고요.
7: 한스야, 그냥 여기 있으면서 그렇게 배우가 되면 되잖아.
1: 안 돼요. 이건 코펜하겐이라는 큰 곳에서 배워야 해요.
7: 그럼 한번 점을 쳐보자. 그렇게 하면 어디로든 결심이 설 테니까.
1: 그렇다면 제가 병원에서 알게 된 점쟁이 할머니께 여쭤봐요.
3: 내가 트럼프 카드로 점을 쳐보니까 말이야, 당신 아들은 아주 큰 사람이 되겠어.
7: 정말이에요?
3: 그렇고 말고.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게 될 테니 걱정 마시게.
2: 이렇게 해서 한스는 15살이 되던 해 혼자 코펜하겐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왕립극장의 지배인을 만났죠. 하지만 지배인은 아버지 양복을 고쳐 입은 시골아이 한스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9: 여기서 이러지 말고 시골로 돌아가거라. 배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1: 아, 이대로 시골로 돌아갈 순 없는데. 어찌한다.
10: 훗날 코펜하겐에 가서 공부할 때 의지할 곳이 필요하거든 내 아우를 찾아가 보아라. 내 아우는 시인이란다.
1: 아, 그렇지. 굴드베르이 씨 동생 시인 굴드베르이 씨가 코펜하겐에 산다고 했지? 그분을 찾아가 볼까?
2: 그렇게 한스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 시인 굴드베르이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1: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면 길을 물어 왔는데 다들 잘 알려주는 걸까? 와, 그나저나 이 집이 맞나?
11: 누구세요?
1: 아, 안녕하세요. 시인 굴드베르이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저는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이라고 합니다.
11: 아, 따라오세요.
1: 아, 안녕하세요.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이라고 합니다.
12: 아, 어서 오너라. 그렇지 않아도 형님의 편지에서 네 이름을 본 적이 있지. 그래, 연기에도 소질이 있다지?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여기에 온 거니?
1: 네, 하지만 제가 배우가 될 수 없다면 희곡을 쓰고 싶어요. 셰익스피어처럼요.
12: 셰익스피어라, 너는 아주 솔직하고 명랑한 아이구나.
2: 그 뒤로 한스는 근처에 값싼 하숙을 구하고 매일 골드베레의 선생님 댁을 드나들면서 회곡을 써서 보여드렸습니다.
12: 틀린 글자와 잘못 쓴 낱말이 눈에 많이 띄는구나.
1: 제가 상급 학교에 가지 못했어요. 집이 가난해서요.
12: 한스야, 배우가 된데도 학문이 필요하지만 회곡을 쓰는 사람이 될 거라면 글자나 낱말을 잘못 쓰면 안 된단다. 상급 학교는 못 갔더라도 스스로 공부해서라도 바로 잡아야지.
1: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2: 유명한 시인이었던 굴드베레이 선생님은 아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스는 굴드베레이 시인의 소개로 왕립극장의 배우 견습생이 될 수 있었죠.
9: 이봐, 한스.
1: 네, 지배인님.
12: 네가 유명한 배우들의 잔심부름을 하며 짬짬이 연극의 대사도 외우고 연기 연습을 한 것을 알고 있단다.
1: 아, 예.
12: 그래서 말인데 드디어 기회가 왔어. 역할은 별거 아니지만 이 무대 위를 한번 지나가면 된단다.
1: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2: 한스는 그렇게 작은 역을 맡을 수 있었지만 먹고 살기엔 힘들었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 어머니께서 주신 용돈은 다 써버렸고 친절한 굴드베레이 씨가 가끔 용돈을 주었지만 언제까지고 받았을 순 없었죠.
1: 정말 힘들구나. 배역 받기는 힘들고 먹고 살아갈 돈도 없다니. 그렇지. 정초에 한 일은 1년 내내 계속되는 법이라고 누군가 그랬지. 그렇다면 극장을 가볼까?
2: 한스는 뒷문으로 들어가 무대에 섰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객석이지만 좌석에 관객들이 꽉 차 있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대사를 외쳤죠.
12: 이렇게라도 연기를 하고 나니 속이 후련하네.
1: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부디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2: 하숙집에 돌아오자 테넬에게서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1: 세상에, 테넬이 쓴 편지라니 오랜만이네.
12: 고향 소식과 코펜하겐의 아는 집을 소개해 주었구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가라니. 어떤 분이길래 소개해 주는 걸까?
1: 그나저나 참 상냥한 아이구나, 테넬.
2: 테넬이 소개해준 사람은 요나스 콜린이라는 유명한 정치가였습니다.
9: 그래, 한스야.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지?
1: 네, 콜린 씨. 저는 라틴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9: 그건 어렵지 않지. 곧 라틴어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마.
2: 콜린 씨 덕분에 한스는 대학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콜린 씨는 왕립극장의 새 지배인이 되었습니다. 굴드베레이 선생님의 일을 도우면서 희곡도 쓰고 시도 쓰던 한스를 지켜보던 콜린 씨는 한스의 작품을 왕립극장 무대에 올리기로 했죠. 그의 무대가 끝난 후 한스는 콜린 씨 댁으로 달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 너무 낙심하지 말아요, 한스. 원래 유명한 작가들도 처음에는 실패를 하잖아요.
5: 콜린 부인, 그게 아닙니다. 제 연극은 대성공이었어요. 무대를 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1: 어머, 정말요? 축하해요, 한스. 정말 축하해.
2: 그로부터 24살이 되던 해, 한스가 낸 시집 또한 유명해졌습니다.
12: 어느덧 대학에서의 마지막 여름방학이구나.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
5: 오덴스에 있는 굴드베르이 씨한테 편지가 왔잖아.
9: 자네가 유명해져서 모두들 기뻐하고 있네. 이번 여름방학에는 꼭 오덴스로 돌아왔으면 하네. 혹시나 싶어 여비를 보내네.
2: 한스는 방학이 되자마자 곧 오덴스로 돌아왔습니다.
12: 오랜만에 오는 고향이구나. 모처럼 왔으니 센트크누트 교회 묘지에 있는 아버지와 할머니도 보고 가야겠다. 내가 코펜하겐으로 떠난 이듬해 할머니가 돌아가셨지. 내가 일이 성공한 걸 아시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
9: 다 왔습니다.
13: 감사합니다.
14: 어머니! 한수야, 모두들 네 이야기를 어찌나 하던지. 어서 오렴.
13: 그래요? 건강하시죠?
14: 그럼. 그나저나 동네 사람들이 모두 널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데.
13: 그거 참 다행이네요.
14: 참, 굴드베르이 씨 댁에서 널 위한 뱃놀이를 준비했다고 하는구나.
13: 정말 감사한 분이에요.
14: 그러게나 말이다. 그나저나 테네를 못 봐서 아쉽겠구나.
13: 먼 곳으로 시집 갔으니 어쩔 수 없죠.
2: 이후 한스는 훌륭한 성적으로 코펜하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렇게 몇 건의 시집이 나오고 한두 편의 희곡이 상영되었지만 여전히 생활은 어려웠죠. 그러던 중 안데르센은 콜린 씨의 추천으로 국왕이 주는 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안데르센의 나이 29살이었습니다. 안데르센은 프랑스를 거쳐 이탈리아로 간 후 로마에서 머물던 중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10: 마지막 여름방학 때 뵌 것을 끝으로 더는 가보지 못하였는데, 어머니, 그리운 나의 어머니.
2: 그 후 즉흥 시인이라는 책이 나오고 이 작품은 크게 호평받았습니다. 이건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어 온 세계 사람들에게 읽혔죠. 이어서 안데르센은 동화집 제1권을 냈습니다. 안데르센의 이름은 순식간에 유명해졌죠. 그것은 1835년, 안데르센의 나이 31살 때였습니다. 국왕은 뛰어난 시인이나 예술가에게 주는 연금을 안데르센에게 특별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많은 돈을 받게 된 안데르센은 생활도 부유해지고 명예도 생겼지만 아내와 자식도 없이 혼자 지냈기에 외로웠습니다. 그럼에도 안데르센은 차례차례 새로운 동화를 써나갔습니다. 그가 일생 동안에 쓴 동화의 수는 130편이 넘는다고 합니다. 안데르센이 70회 생일을 맞은 1875년 4월 2일. 덴마크에서는 위대한 동화의 아버지를 위하여 전국적인 축하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안데르센 동화집을 번역해서 읽었고, 덴마크 국왕은 안데르센에게 훈장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에게 최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해 8월 4일 오전 11시 안데르센은 정다운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가난한 구두직공의 아들로 태어난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결국 그는 어려운 환경을 딛고 동화의 아버지로서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들에게는 꿈을, 어른들에게는 재미를 주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투어스가 부른 마음을 따라 뛰는 건 멋지지 않아? 와 윈터가 부른 항해 들으면서 오늘의 말하자면 위인입니다 코너 마무리할게요.

재미있는 우리말부터 다양한 장르의 글을 쓰고 동화계의 한 획을 그은 작가 안데르센의 삶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이야기 보따리 준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데프트가 부른 Dreamer, 도경수가 부른 오늘에게 들으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진행의 허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톡, 역사톡 제작에 쓰인 음원은 이철희의 숲속의 아침,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난 그대를 원해요 왈츠, 주식회사 INT의 벨소리 밝은 효과음, 배다운의 봄을 걷다, 공유마당 저작권위원회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김용배님의 효과음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0: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1: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 FM 93.5 소리문화 콘텐츠 쇼 진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아마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친구로 동료로 다가서서 신뢰를 얻는 것도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들여야 하는 법인데 이미 누군가의 마음을 얻었다면 삶의 가장 큰 의미를 찾았다는 것이겠죠.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건 내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알아주고 좋아해주는 사람,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행운일까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어렵지만 삶의 길에 제일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전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가수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곡으로 유진아의 미운 산에 들으시면서 신현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오늘 또 힘차게 출발합니다.

최왕조, 사랑 찾아, 인생 찾아, 개운수, 비의 초상까지 들으셨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지역의 문화 유적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운수사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사는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천호산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의 말사로 신라 881년 해감대사가 창건한 고찰입니다. 천호산은 운수, 보현, 관음의 3대 보살이 나투신 성지로 여겨졌으며 운수사는 운수보살의 지혜로 중생의 번뇌를 해소하는 도량으로 꼽힙니다. 오랜 세월 흥패를 거듭하며 증건비와 부도만이

된 후불탱화와 신중탱화가 있습니다. 이상 익산 여산면 문수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박상민, 치중에, 명진아, 정 때문에, 정홍란, 너 하나면 나는 좋아라까지 되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재 원장입니다. 여름이면 유독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겨납니다. 휴가 기간에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피부가 뜨거워지거나 심한 경우 가렵고 물집이 잡히는 일광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또한 여름의 고온 다습한 환경은 미생물이 살기에 좋은 조건입니다. 이로 인해 피부 미생물의 숫자가 증가하여 접촉성 피부염과 진균성 피부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여름이면 쏟아지는 땀이 여러 가지 분비물들과 섞여서 피부에 흐르게 되면 아토피나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은 자외선이 강해집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30분 전에 바르는 것을 권장하고, 야외 운동이나 물놀이를 할 때는 1시간 간격으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여러 번 발라야 차단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차단제 외에도 양산이나 챙이긴 모자를 착용하고 열을 적게 흡수하는 밝은 색상의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는데, 건조한 피부는 피부염을 발생시키고 피부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는 등 체내 수분량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강한 햇빛으로 인해 피부가 달아오르거나 화상을 입었을 때는 실온 정도의 물을 수건에 적셔 얼굴에 붙이면 피부열을 식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단, 얼음찜질은 피부에 무리가 갈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수욕장, 수영장에서 수영을 한 경우에는 흐르는 미지근한 물로 피부에 남아있는 염분, 염소를 충분히 씻어내고 열감을 식힌 후 로션으로 보습을 해줘야 합니다. 간혹 세안을 여러 번 하거나 피부를 세게 문지르는 분들이 있는데, 피부에 강한 자극을 주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지치고 힘들지만 시원한 바다와 같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대한 레이저 피부 모발학회 정혜원, 현 재호 원장의 건강상식 정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청취하고 계시는 방송은 전주 FM 93.5 소리문화 컨텐츠쇼 진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자, 이번에는 전국에서 가수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신명희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가수 신명희입니다. 당신이면 좋겠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소리문화 콘텐츠 쇼 가족분들에게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1: 소리문화 콘텐츠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0: 그럼 먼저 제가 신명희 씨가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담아왔는데요. 그거 분위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0: 신명희 씨.
1: 네.
0: 아, 노래하실 때가 에너지가 넘쳐요.
1: 너무 넘쳐서.
0: 아, 너무 넘쳐요?
1: 네, 제가 오. 좀 너무 넘쳐요. 자제가 안 돼요.
0: 아, 그래요?
1: 음악을 하면 자제가 안 돼요.
0: 오, 그러시구나. 네. 오, 아, 그게 좋은 거잖아요. 무대에 쓰셔가지고 에너지가 넘치는 거는.
1: 네. 아유, 근데 진짜로 너무 넘쳐갖고 음악만 나오면 어깨가 들썩거리고.
0: 예.
1: 진짜 누가 보든가 말든가 막 춤췄었고.
0: 예.
1: 노래는 노래는 다 따라하고.
0: 아, 그러세요? 네,
1: 제가
0: 아,
1: 좀 그렇죠.
0: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노래를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로 노래를 하시게 되었나요?
1: 아,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가수라는 꿈은 갖고 있었는데.
0: 네.
1: 어릴 적에 이제 부모님, 엄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제 아기 때 돌아가셨는데.
0: 네.
1: 이제 고모 밑에서 자라다가 보니까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슬프고 하다 보니 제가 이제 막 이제 음악 쪽으로만 막 간 거예요. 이게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제 계속 노래만 듣고 노래만 하고 그래서. 네.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제 뜻과 달리 뭐랄까 좀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0: 오, 네. 와, 그래도 그 하고 싶었던 거를.
1: 네.
0: 어쨌든 간에 성공하신 거잖아요.
1: 그렇죠. 일단 했다는 데에서 성공을 한 거죠.
0: 예. 네. 해보시니까 어때요?
1: 또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갈 길이 아주 멀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어떤 게 최고 힘드시던가요?
1: 아니, 저는 막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길이 없어서.
0: 아, 길이 없어서.
1: 예.
0: 에... 길이라면 어떤 길을 얘기하는가요? 아니, 예를 들면 뭐 대회를 얘기하시는가요? 아니면 큰 무대로 직행?
1: 이제 큰 무대도 가고 싶고 작은. 네. 무대도 가고 싶고 무대는 가리진 않는데 이제 무대가 많았으면 싶은데 제. 네. 마음과 뜻과 달리.
0: 네.
1: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좀 한쪽 면으로는. 좀 쓰려요. 쓰려요. 많이 쓰려요.
0: 아, 그래요?
1: 네.
0: 오, 그러시구나.
1: 네.
0: 노래를 막상 음반을 내가지고.
1: 네.
0: 이렇게 해보시잖아요.
1: 네.
0: 그 음반 내게 전하고.
1: 네.
0: 어떻던가요?
1: 대우는 좀 틀려요.
0: 아, 대우는 좀 달라요?
1: 네. 그냥 지역에서 뭐 노래 좀 하네, 가수네, 이게 이것보다도 지금은 음반을 냈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래도 조금 더 위로 봐주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엔.
0: 오.
1: 예.
0: 좀 위로?
1: 네.
0: 아.
1: 그전에는. 예. 아, 신명이 가수입니다 하면은 그냥 앉아서 악수를 했으면.
0: 예.
1: 지금은 궁둥이를 조금 뛰는 것 같아요.
0: 와. 대우가 다르구만.
1: 이 뭔지 보는 느낌?
0: 오, 와. 엉덩이를 약간 든다.
1: 아.
0: 야, 진짜 대우가 보통 대우가 아니구만.
1: 그죠?
0: 예.
1: 조금.
0: 예.
1: 그 음반 냈다고 조금 좀 제가 올라간 건 느낌은 있어요. 근데.
0: 예.
1: 어. 올라갈 무대가 없어서 그러지.
0: 오지간 이거 엉덩이 무거워 사람들이.
1: 예.
0: 그래 들었다는 것은 보통. 아유. 대우가 아니야.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1: 예.
0: 아니, 야, 긍정 마인드시다, 진짜. 어, 노래가 그 첫 음반 내실 때.
1: 네.
0: 어떻게 신명희 씨가 직접 어떻게 이렇게 참여를 하셨나요?
1: 아니,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요양보호사를 하거든요. 어르신들을.
0: 네.
1: 모시러 재가를 가는데.
0: 네.
1: 거기에서 이제 아침마당을 보면서 이제 원래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곡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좀 힘들겠다, 힘들겠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 할머니하고 노래를 하다가.
0: 네.
1: 엄마하고 노래를 하다가 그냥 모르겠다. 나도 이제 그냥 바로 그냥 그때 또 지나버리면 못 할 것 같아서 바로 조승우 지회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저 음반 낼랍니다 해가지고 그냥 했습니다.
0: 와, 그랬어요?
1: 그래서 임실 지회장님이 조승우 지회장님이 도와주셔가지고.
0: 네.
1: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0: 오,
1: 방송을 통해서.
0: 아, 그래요?
1: 네.
0: 오, 그러셨구나.
1: 네.
0: 그래서 첫 곡 한 그 제목이
1: 첫사랑하고.
0: 예.
1: 당신이면 좋겠어.
0: 아, 두 곡을 하신 거예요, 동시에?
1: 네.
0: 오.
1: 샛불도 당김에 떼라고.
0: 오. 와.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1: 예.
0: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첫.
1: 네.
0: 번째 들려드릴 곡은?
1: 첫사랑입니다.
0: 아, 첫사랑이에요?
1: 네.
0: 네, 좋습니다.
1: 네.

0: 신명희 씨 곡 첫사랑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신명희 가수는 연예인협회 임실주의 회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수많은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신명희 씨.
1: 네.
0: 노래하시면서 율동이 그냥 장난이 아니던데 정말 그님이 막 오시나 봐요?
1: 네, 그분이 오셔요. 좀 네. 좁아요, 여기를. 좀 더 좁아? 넓혀야 아, 될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0: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높다 그러는데.
1: 아, 제가 그냥 네. 무대를 휩쓸기에는 좀.
0: 아, 이야.
1: 분위기가 조금 덜 움직였어요, 여기서.
0: 아, 그래요? 이야. 하여튼, 죄송합니다. 평수를 네.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사정이 요즘에 조금, 예, 네, 좀 어려워가지고. 네. 아, 좋습니다. 에너지가 막 넘치시네.
1: 예.
0: 아, 원래 그러셨나요?
1: 음악을 하면 넘쳐요.
0: 아, 음악을 하면?
1: 네.
0: 음악을 안 하면은?
1: 그러면 좀 우울해요.
0: 우울해요?
1: 네.
0: 천상 노래 하시겠네.
1: 네.
0: 와, 그렇구나.
1: 예.
0: 그래서 그냥 항상 막 즐겁게 이렇게 하시라고.
1: 네.
0: 직접 집에서 이렇게 모시다 드리는구나.
1: 그리고 하여튼 음악만 하면.
0: 예.
1: 온 신이 다 오셔.
0: 아, 그러시구나.
1: 예, 온 신이 다 오셔.
0: 예. 행사를 하실 때 어떨 때가 최고 행복해요?
1: 무사히 잘 마치고 깔끔하게 네. 끝나고 들어왔을 때.
0: 아, 네. 노래 시원하게 하고?
1: 예.
0: 엉덩이 많이 흔들고?
1: 네.
0: 오, 그때가 가장 네. 행복하다?
1: 네.
0: 오, 그러시구나. 그 행사를 다니시면서 좀 에피소드가 있나요?
1: 에피소드라고는, 글쎄요. 이제 제가 노래를 딱 끝나고 나오면.
0: 네.
1: 이렇게 쬐깐해서 그런가.
0: 네. 네.
1: 이쁘다고 난리요.
0: 이쁘다고 난리요?
1: 응, 이쁘고 네. 너무 귀엽고 앙증맞대.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말이 돼.
0: 앙증맞대? 그 말이 좀 맞긴 맞죠.
1: 예. 네. 찌깐해서 네. 그런가. 그리고선 또 제가 넌치 그냥 키가 거시기한 게 옆에 와갖고 이렇게 재더라고.
0: 아, 재?
1: 응.
0: 아, 또 그 사람들 뭐요?
1: 그게 이거 이쁜 거, 요만 거요. 나도 모르겠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들 너무 감사하고
0: 네.
1: 좀 덕분에 많이 행복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아, 막 재는 사람도 있어? 사이즈가 왜 그래요? 해가면서?
1: 예.
0: 근데 목소리나 어떤 이렇게 그 무대 매너는 파워풀 하잖아요.
1: 예.
0: 거기에서 많이 사람들이 반전이구나.
1: 그렇겠죠?
0: 소개했을 때 이게 쫙 올라오실 때는, 아이고, 어떻게 소리가 나오겠어? 잠깐 해가지고.
1: 맞아요.
0: 예, 근데 마이크 잡고 딱 나오면, 아따, 이게 뭔 일이요? 아까 반갑게 이렇게 해주는구나.
1: 네, 그래요. 맞아요. 엄청 오. 반갑게 해주시고, 하다못해 뭐, 커피라도 예. 사다가 주시는 분도 있고.
0: 아.
1: 이제 시작했지만 인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0: 아, 인기 본인이 느끼는 거는 네. 대단하신 거예요.
1: 네.
0: 와, 가수로서 네. 신명희 씨의 나의 큰 장점은 어떤 거다?
1: 아, 장점은
0: 네.
1: 저의 장점은 팍 튀는 목소리.
0: 오,
1: 네. 그거 같아요.
0: 시원하게 폭발성이 있는.
1: 예, 확 질르는 그 목소리이고 예. 또 단점이라고 치면 너무 팍 질른다고 해서 또 그게 단점 같고.
0: 아, 그래요?
1: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0: 오, 어떻든 장점을 예. 제가 여쭤봤으니까 장점은 예. 폭발적이다.
1: 네.
0: 아, 그님이 막 다 오니까.
1: 예, 그분이 진짜 다 와요.
0: 예, 와. 그분 다 오실 때 한번 또 봐야 할 텐데.
1: 그러면
0: 두 번, 예, 두 번째 곡에서 한번 봐야 하나요? 앞으로 신명희 씨가 생각하신 무대나 아니면 가고 싶은 무대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1: 아, 제가 가고 싶은 무대는 개천 솔직히 욕심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음반도 냈고 했으니까 그래도
0: 네.
1: 우리 지금 임실 지역에서 같이 이제 큰 이제 임실 지역이라고 하면은 큰 무대를 치면은 일단 임실 치즈 그 축제 그리고 또 이제 전주에서 하는 축제 이런 축제라는 축제는 아 얘는 한번 데려 불러야겠다 신명이라는 가수는 한번 불러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했으면 싶은 마음에 그런 데 쓰고 싶어요.
0: 오, 그러니까 지역의 대표적인 무대를
1: 네.
0: 섭외가 와가지고
1: 네.
0: 그 무대에 섰으면 좋겠다.
1: 네.
0: 응원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꼭 네네. 그렇게 될 겁니다.
0: 네네네. 아, 목소리가 지금 온 그분을 다 보시고 폭발적인데
1: 네.
0: 안 올 리가 없잖아요.
1: 그죠잉. 네.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해요. 언젠가 오실 거예요.
0: 예. 예. 아니 좋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셔야 네. 또 계속 그쪽을 바라보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1: 감사합니다.
0: 예, 또 임실 지혜 그쪽이 또 행사가 많잖아요.
1: 네.
0: 예, 그래서 아무래도 경험도 많이 쌓으실 것 같고 네. 좋으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많이 쌓아야 돼요.
0: 네. 무대 올라가서 이렇게 탁 노래하실 때 네. 관중을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1: 행복하다?
0: 행복하다.
1: 예.
0: 네. 또
1: 그리고 내 자신한테 내가 여기 와서 서 있구나라는 생각? 크.
0: 드디어 이제 그님만 오시면 되는구나.
1: 맞아요. 그분만 오시면. 그 이상한 신 오면 안 돼. 이상한 신 오면 그냥 더 난리 쳐본 게 그냥 얌전한 신만 오셔야지.
0: 아, 그래요? 그러시구나.
1: 에이.
0: 그 신명희 씨가 노래 연습하실 때는 네. 주로 어떤 그 주안점을 드세요? 그 뭐 노래 가사나 아니면 뭐 음악 전체적인 어떤 뭐 흥겨움 이런 거예요.
1: 감정을 더 생각을 많이 해요.
0: 아, 음악에 그
1: 이 음악에 대한 가사에 대한 네. 그 감정. 뭐 사랑이라면 사랑에 대한 감정,
0: 네.
1: 미움이라면 미움이라는 감정.
0: 네.
1: 뭐 이런 부분을 많이 감정을 생각하고 그 감정을 늘려고 노력을 하고.
0: 네.
1: 그렇게 노래를 연습을 합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예.
0: 그럼 이쯤 해서 신명희 씨의 두 번째 곡 당신이면 좋겠어 들어보겠습니다.
1: 네. 예.

0: 신명희 씨 곡 당신이면 좋겠어 잘 들었습니다. 신명희 씨.
1: 네.
0: 그님이 좀 오긴 오네 보니까. 이 공간이 노래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도 참 그님을 잘 모시고 잘 하시네.
1: 아니에요. 네.
0: 얼굴에서
1: 좋아요.
0: 보여요.
1: 공간 좋아요.
0: 요즘 신명희 씨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떤 건가요?
1: 예, 지금은 제가 지금 당신이면 좋겠어라든가 첫사랑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 곡이 사람들한테 멀리 퍼져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더 많이 크고 그리고 이제 주부이다 보니까 가정적으로도 편안했으면 좋겠고
0: 예.
1: 그렇습니다.
0: 오, 요즘 관심사는
1: 예.
0: 내 곡이 예. 멀리
1: 네.
0: 알려졌으면 좋겠다.
1: 네.
0: 가정도 편안하고.
1: 네.
0: 역시 그래서 모시고 왔나 봐.
1: 그래요, 맞아요. 일부러 모시고 왔고 일단 저녁을 때워야 되잖아요.
0: 아,
1: 저녁을 안 그러면 집에 가서 해줘야 되는지 얼마나 아, 사투리가 자꾸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안 해주려면 모시고 나왔어요.
0: 그러니까 점심도 해결해야 하고 네. 저녁도 해결해야 하고.
1: 네.
0: 오, 그러시구나. 그럼 보험을 잘 들고 있는 거네.
1: 네.
0: 집에서.
1: 완빵으로 들고 있습니다.
0: 오, 그러시구나.
1: 네.
0: 노래 하시기 전에 봉사 많이 다니셨잖아요.
1: 그렇죠.
0: 예. 네. 어때, 봉사 다니실 때는 어땠어요? 그 어른 대신.
1: 봉사 네. 다닐 적에요. 정말 좋고, 정말 행복했고, 또 어른들이 보면 너무 예쁘다고 하고, 이렇게 이제 의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무대에 서는 의상과 또, 어른들한테 가서 입는 의상이 틀리잖아요.
0: 네.
1: 근데 어른들한테 가서 입는 의상은 좀 화려하고 아주 네. 귀여움성 있고 어른시들 좋아하는 막 꽃신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신고 가거든요.
0: 꽃신?
1: 네. 꽃신 같은 걸 신고 가거든요.
0: 네.
1: 그러면 그냥 우리 엄마 아빠 영향 너무 좋아가지고 이쁘다고 이쁘다고 하면서 그런 데다가 노래까지 잘하잖아.
0: 와.
1: 아유 난리나.
0: 난리나요?
1: 네. 너무 이뻐서 죽어요 우리 엄마 아빠. 나만 오랴.
0: 나만 오랴?
1: 나만 오랴.
0: 나만 오랴.
1: 너무 행복하죠. 항상 엄마 아버지들 지금 엊그제도 갔다 왔는데 우리가 위도를 네. 갔다 왔어요.
0: 위도요?
1: 위도 이제 우민공영차
0: 네.
1: 전북 특별자치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섞여서 이렇게 갔어요.
0: 네.
1: 이제 뭐 장구 갔고 미용하시는 분들도 갔고 또 이제 노래하시는 분들도 갔고 이제 같이 여러분이 해가지고 위도를 갔다 왔는데
0: 네.
1: 정말 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어른들 얼굴 뵙고 맛있는 삼계탕까지 먹고 행복했습니다.
0: 오, 그냥 너무 이쁘다.
1: 아유, 그 뭐 말하면 잔소리요.
0: 행복하시겠어.
1: 아유, 겁나게 행복하죠.
0: 오, 신명희 씨가 그 인생곡을 하나 꼽는다면 어떤 곡일까요? 신명희 씨만의 인생곡.
1: 제가 요즘에 이제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네. 지금 연습 중인 곡이 있는데
0: 예.
1: 지금 하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0: 예.
1: 인생이라는 곡인데 유계영 씨의 인생.
0: 네네.
1: 지금은 그거를 절절히 연습 중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오,
0: 갑자기 왜 거기 꽂혔어요?
1: 뭔지 모르게 이제 여자에 대한 삶이라든가 뭐 이런 걸 이제 느꼈을 때 이제 네. 그 곡이 이제 저는 한 일주일 전부터 그 곡을 생각이 나더라고요.
0: 아,
1: 예.
0: 아 그러시구나.
1: 예, 예.
0: 갑자기 인생곡이 그냥
1: 예.
0: 어느 대목이 이렇게 꽂혔어요?
1: 어머니 하는 그 부분을 더 멋있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아 예. 그렇구나. 그 간주 중에 한 건가요?
1: 예. 예. 그래서 오. 제가 부모님이
0: 예.
1: 엄마가 이제 아기 때 돌아가셨어요. 아직 제가 태어나고 나서 바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0: 네네.
1: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제가, 우리 아버지가 이제 제가 37살 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0: 예.
1: 또 저는 형제간이 없어요.
0: 예.
1: 형제간도 없고 아무도 없어. 저 혼자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라는 그 글씨에.
0: 예.
1: 근데 요즘에 뭔지 모르게 가슴이 저려오고.
0: 예.
1: 좀, 아, 저의 살아온 과정의 삶이 뭐, 이렇게 좀 힘들었던 과정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서 거기에 제가 지금 삘이 왔습니다.
0: 그래요? 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네. 이렇게 힘든 과정은 다 있는 것 같아요.
1: 네, 네, 네.
0: 오. 인생곡이 류계영의
1: 네.
0: 인생.
1: 네.
0: 오.
1: 인생.
0: 와.
1: 언젠가 멋지게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그게 될랑가 모르겠습니다.
0: 기대하겠습니다. 되겠어요. 네. 또 노력하면 되잖아요.
1: 네.
0: 그 지혜에서 또 한번 제가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1: 그러니까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0: 네네. 아이고 좋습니다.
1: 헛개비도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0: 갑자기 헛개비? 아 그래요?
1: 그것도 어머님이 들어가시잖아요.
0: 예.
1: 그죠?
0: 예.
1: 갑자기가 아니고 그것도 생각을 한 겁니다.
0: 아 그랬어요?
1: 갑자기 어떻게 나와요?
0: 헛개비가 좀 이렇게 부르기가 좀 어렵잖아요. 괜찮아요?
1: 이제 살짝 조금 지금 아직. 지금 1절도 못 갔습니다.
0: 아, 그래요? 와, 노래를 굉장히 세밀하게 네. 하시는 것 같다.
1: 네, 1절도 못 갔습니다.
0: 오,
1: 네.
0: 그러시구나.
1: 네.
0: 대부분 노래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하면 되는데, 1절도 못 갔다는 것은, 노래를 세밀하게.
1: 네, 감정과.
0: 예.
1: 네.
0: 기대해 보겠습니다.
1: 네.
0: 오.
1: 기대해 주십시오.
0: 네. 그, 신명희 씨는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수의 건강관리.
1: 저는 지금 솔직히 건강 관리를 하지 않고 있고요.
0: 예.
1: 근데요, 이제 하려고 제가 예. 이제 임실의 육상,
0: 예.
1: 육상에, 그 육상 모임에 지금 어제 그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려고 했는데 오늘 몇 시 끝날 줄 모르니까.
0: 네.
1: 네. 내일부터 아침이든 저녁이든 열심히 뛰어보려고 합니다.
0: 아, 육상?
1: 네.
0: 와, 쉽지 않은데요.
1: 그니까요. 나도 좀 불안시럽긴 한데요.
0: 예.
1: 그냥 한번 해보려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와, 응원하겠습니다.
1: 네.
0: 건강은 육상으로 이제 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 예, 그러려고요.
0: 아, 응원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1: 네, 네.
0: 저도 아쉬운데 다음에 꼭 다시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다음에 초대하면 나와 주실 거죠?
1: 영광입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함께한 소감은 어떠셨나요?
1: 아, 이거 말할 수 없죠. 행복해서.
0: 네.
1: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0: 청취자 여러분들께 앞으로 활동 계획과 끝인사 네. 한 말씀 해주세요.
1: 앞으로 활동 계획은 제가 첫사랑과 당신이면 좋겠어의 곡을 지금 내놓고 있지만은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고요. 더 열심히 저도 또 노력하고 열심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0: 네, 신명희 씨도 노래가 주는 기쁨처럼 행복한 시간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명희 씨의 따뜻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가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신명희 씨의 목소리로 이혜리의 자갈치 아지매 들으시면서 다음 주에도 좋은 음악과 진솔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93.5 진연의 소리문화 콘텐츠쇼 가수 신명희 씨와 함께했습니다.

여름의 제철 과일은 수박이지요. 잘 익은 수박을 고르려면 손으로 퉁퉁 쳐서 안의 상태를 알아보죠. 꼭지도 이리저리 살펴보고요. 그래도 막상 잘라보면 잘못 골라 맛이 없는 수박을 맞이하기도 하지만요. 잘못 고른 수박처럼 우리들은 안을 알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해요.

안녕하세요. 전주시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93.5에서 진행하는 걸어서 마음속으로의 여명숙입니다. 진짜 여름의 한복판에 있네요. 열심히 달려온 시간만큼 잠시 걸음을 늦추고 싶은 계절이기도 하고요. 창밖에 스치는 바람에 더위가 묻어있고 푸른 하늘도 어딘가 먼 곳을 향하는 날들이에요. 여름 휴가를 계획하며 바쁘게 달려온 나에게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를 시간과 공간을 꿈꾸기도 하고요. 쉰다는 것은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 새로운 풍경을 만나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방콕하면서 먹방을 즐기는 것이기도 해요. 무엇이 되었든 몸과 마음에 작은 여백을 만들어주는 시간은 우리를 다시 현실 속으로 들어놓고 살아갈 힘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에서 돌아와서 누구나 하는 말이 집 떠나면 고생이야. 내 집이 최고지 라고 말합니다. 힘을 얻고 돌아왔기에 일상에서 돌아갈 곳으로 왔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은 일상에서 잠시 쉼표를 찍는 이야기, 호흡이 머릿속 끝까지 올라가 마음이 가벼워지는 풍경과 추억들로 마음속을 걸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마음이 이끄는 곳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그곳이 지상 낙원입니다. 싸이의 낙원으로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0: It's all about you.
1: 1부는 마음 읽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곳을 오고 갑니다. 집과 직장을 오고 가고 시장과 마트를 오고 가고 늘 비슷한 길을 걷고 비슷한 풍경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하루하루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지만 어느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는 새로운 바람을 그리워하게 되죠.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때때로 떠나고 싶어 합니다. 꼭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차를 타고 한적한 바다를 찾기도 하고 이름 모를 골목을 걸어보기도 하고 우연히 발길이 멈춘 카페에 앉아 창가를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떠나고 싶어 하는지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를 읽어가며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여행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던 세계의 경험을 넓히는 경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여행은 늘 예상치 못한 일들의 연속인 듯해요. 휴가 계획을 세우고 떠나지만 길을 잃기도 하고 계획이 틀어지기도 하고 비와 바람을 만나는 예측할 수 없는 날씨에 당황하기도 하잖아요. 평소라면 불편하고 짜증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신기하게도 여행지에서는 오히려 가장 오랜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되곤 하지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우리는 여행을 통해 완벽함이 아닌 우연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늘 계획대로 흘러가는 일상과는 달리 여행에서는 조금 느려도 조금 돌아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행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합니다. 기대와는 다른 현실에 실망하기도 하고 대신에 생각지도 않은 어떤 것들을 얻기도 하고 한참 시간이 지나 오래전에 겪은 멀미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다 문득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생각해보면 여행은 언제나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언제 마음이 설레였던 적이 있으신가요? 어린 시절 소풍 전날 밤 소풍 가방에 과자 몇 개를 보고 또 보며 잠이 오지 않아 가방을 열었다 닫았다를 몇 번 반복했던 설레고 들떴던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멀리 가는 것도 아니었고 대단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내일은 평소와 다른 하루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어쩜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은 목적지가 아니라 그 설렘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디론가 떠난다는 기대, 새로운 풍경을 마주할 수 있다는 기대, 그리고 낯선 사람들과 스쳐 지나갈 수 있다는 기대, 그런 기대가 우리 삶의 작은 활력을 불어넣어 주잖아요. 이문세가 부릅니다. 옛사랑. 이문세가 부릅니다. 옛사랑.

0: 자꾸 올라.
1: 여행이란 결국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낯선 환경에 놓여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맞는 말 같아요. 익숙한 공간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낯선 공간에서는 선명하게 보이곤 하죠.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가족의 소중함, 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의 따뜻함, 편안히 쉴 수 있는 안식처, 떠나봐야 알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행에서 돌아오면 집이 최고야, 집단하면 개고생이지라고 하잖아요. 돌아올 곳이 있기에 떠날 수 있고, 떠났기에 돌아올 자리가 있는 더욱 소중할 수밖에 없죠.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우리의 현재를 위협하는 이 두 가지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행하는 동안 우리는 일종의 위기 상황에 처하곤 하죠. 낯선 곳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익숙하지 않는 것을 벗고 잠자리를 확보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처럼요. 오직 현재만이 중요하고 의미를 갖는 거죠.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지만 머릿속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후회와 불안으로 가득해요. 여행은 그런 우리를 이미 지나간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로부터 끌어내 현재로 데려다 놓지요. 여름은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바람의 온도를 느끼고 하늘을 올려다보게 만드는 계절.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작은 여행을 꿈꾸게 만드는 계절 말이지요.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평소와 다른 길을 걸어보는 것도 좋고 잠시 벤치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는 것도 좋을 듯해요. 어쩌면 여행은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익숙한 하루를 새롭게 바라보는 마음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마음이 이끄는 방향으로 훌쩍 떠나보세요. 그 길 끝에서 새로운 풍경이 아니라 조금 더 깊어진 자신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여행을 통해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런 경험이 가치관을 변화시켜준다는 것, 그런 깨달음, 마법 같은 순간들을 우연히 경험하는 것, 바로 여행은 그런 거예요. 여행의 경험은 켜켜이 쌓여

일종의 숙성 과정을 거치며 발효되지요. 한층의 간접 경험을 쌓고 그 위에 직접 경험을 얹고 또 그 위에 다시 누군가의 간접 경험을 추가해 나가지요. 준 만큼 받는 관계보다 누군가에게 준 것이 돌고 돌아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세상이 더 살만한 세상 아닐까요? 이런 환대의 순환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게 여행이 아닌가 생각하네요. 여러분들은 여행의 시작점이 언제부터일까라고 생각하세요? 여행으로 인해 마음이 설레게 될 때, 여행지로 떠나는 순간이 아니라 가방을 싸는 순간, 아니 그 전 여행을 계획하는 순간, 어디로 갈까 꿈꾸는 그 순간이 바로 여행의 시작이지요. 여행을 계획하는 것만으로도 일상이 달라 보이는 경험들, 여러분들도 모두 있으실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다소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고 삶의 생기가 느껴지지요. 우리가 일상에서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은 일상의 의무와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인 듯해요. 우리는 낯선 여행지에서 자신의 꼬리표를 떼어놓게 됩니다. 여행지에서 우리는 모두 무명인입니다. 이승철이 부릅니다.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여행이란 질서로부터의 일탈인 동시에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일탈이에요. 여행은 우리를 관계의 그물로부터 해방시켜주기 때문에 자기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 무대가 되는 겁니다. 여행은 우리를 머리가 아닌 몸으로 현실과 맞서게 합니다. 문제를 고민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직접 부딪히고 깨져가며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여행의 시간 동안 우리의 생각은 단순해지고 외부 세계는 보다 명료해 보이며 우리는 이 순간에 충실하게 되는 겁니다. 여행은 도전이며 건강한 스트레스입니다. 우리는 여행을 통해 기쁨은 순수한 즐거움이 아니라 스트레스와 즐거움이 잘 버무려진 칵테일 감정임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결코 두려움을 떨칠 수도 없으며 스트레스 또한 피할 수 없지요. 가치 있는 삶은 대가를 필요로 해요. 불편을 거쳐야 만족은 깊어지고 두려움 앞에 마주서야 즐거움은 빛나게 마련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게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두려움과 맞설 때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거예요.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건 두려움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거고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는 여러분들은 모두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체게바라 어록에는 왜 여행을 할 때 낯선 존재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쓰여 있어요. 낯선 존재에게 말을 거는 것은 낯선 존재에게 말을 거는 용기는 아마도 자연이 가르쳐 준 것이리라. 자연의 존재들은 끊임없이 낯선 존재들에게 말을 건넨다. 바람은 나뭇잎과 가지에게, 곤충은 꽃에게, 하늘은 땅에게, 모든 존재들은 나에게 말을 건다. 그런 자연에는 절대 고독이란 없다. 여행은 자신과 함께하는 고독의 시간입니다. 여행은 두려움 앞에 용기 있게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여행은 현실을 떠나 현지에 머무르는 시간이며 영원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오롯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선택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오감이 깨어있는 살아 쉴 수 있는 나를 만나는 여행이 그래서 저는 참 좋습니다. 조용필이 부릅니다. 여행을 떠나요.

2부는 마음 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여행을 이야기하며 마음속으로 여행 중입니다. 신비한 여행길을 떠나는 2001년작 미야자키 하야로 감독의 센과 히치히로의 행방불명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영화는 신령님들의 음식에 손을 댄 죄로 돼지가 되어버린 엄마 아빠를 구하기 위해 온천 여관에서 일하게 된 소녀 치히로의 이야기입니다. 치히로는 아주 평범한 10살 소녀입니다. 이사를 하는 바람에 친구들과 헤어지는 게 싫고 낯설고 어두운 곳에 두려운 그런 평범한 아이입니다. 치히로의 가족은 새 집으로 향하던 중 길을 잃습니다. 낡은 터널을 지나 건너다 이상한 상점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중 한 가게에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네요. 엄마와 아빠는 주인도 없는 가게에 앉아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음식들을 먹어 치웁니다. 엄마 아빠는 치히로에게도 먹으라고 권하지만 치히로는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아요. 너무 맛있다며 마냥 태평하게 돈이면 다 돼 라는 생각인 거죠. 먹고 나서 주인이 오면 계산하면 된다고요. 하지만 그건 신령님들을 위한 음식이었습니다. 이곳은 800만 명의 신령님들이 오고 가는 온천이었던 거죠. 치히로의 가족은 인간의 출입이 금지된 곳에 흘러 들어가고 만 거예요. 엄마와 아빠는 결국 신령님들 음식에 손을 댄 죄로 돼지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어쩔 줄 몰라 하며 울고 있는 치히로 앞에 하쿠라라는 이름의 한 소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쿠라는 치히로에게 이곳에서 무사히 살아남아서 엄마 아빠를 구해내려면 어떤 걸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여기서는 일하지 않으면 유바바가 전부 동물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지금껏 누군가의 보살핌만 받아왔던 치히로는 자신과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이란 게 그렇게 쉽나요? 또 하고 싶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가 있어야 해요. 이곳은 치히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치히로를 필요로 하는 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바바는 치히로를 거절하네요. 하지만 치히로는 끈질기게 달라붙어 결국 계약서를 씁니다. 이 계약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얻지만 자신의 이름 넉자 중 석자를 빼앗기고 맙니다. 치히로는 이제 센이란 이름으로 불리우며 여관 직원으로서의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낯선 사람들과 섞여서 자는 것도 어색하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쫓겨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기뻐해주는 린, 주먹밥을 만들어주는 하쿠, 무심하게 방석을 던져주는 할아버지가 있어서 조금은 든든하네요. 이제 여관 직원으로서의 새는 손님들에게도 깍듯합니다.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신령님의 시중도 훌륭하게 해내고요. 치히로였다면 그냥 하기 싫었다는 생각이 센으로 바뀌는 순간 해내야 한다는 의무감이 된 거죠.

새는 대충이라는 신용만 내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여간 일에 조금씩 위축되어가는 어느 날 새는 다친 용 한 마리가 비틀거리며 날아오는 걸 보게 되네요. 그리고 그게 하쿠라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차리죠. 유바바에게는 쌍둥이 언니 제니바가 있는데 하쿠는 유바바의 명령으로 제니바의 도장을 훔쳐오다가 큰 부상을 입게 된 겁니다. 하쿠는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샌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샌은 이제 자신이 하쿠를 도울 때라고 생각하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내는 단계를 넘어서 다른 누군가를 보살펴주는 새는 하쿠가 훔쳐온 도장을 가지고 제니바를 찾아갑니다. 새의 여행길을 함께 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신령도 여관 직원도 인간도 아닌 어딘가 외로워 보이는 정체불명의 가오나시. 가면을 쓰고 있어 표정도 알 수 없고 아무거나 집어삼켜서 거대해진 가오나시에게 신령님이 선물해준 경단을 먹여 전부 토엔에게 도와줍니다. 작은 쥐와 새는 유바바의 아들 보와 조수인데요. 제니바는 마법을 걸어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보는 유바바로부터 과잉 보호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보호보다는 감금에 가까운 거였죠. 그래서 샌과 함께하는 여행이 보에게는 세상 밖으로의 첫나들이었습니다. 뭐든 다 된다고 말하는 유바바와 달리 샌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보는 샌과 함께 여행하는 시간을 통해 많은 성장을 합니다. 친절한 가로등의 안내를 받아 제니바의 집에 도착합니다. 샌은 유바바보다 뛰어난 마법 실력을 가진 제니바가 하쿠의 몸도 회복시켜주고 엄마 아빠도 구해줄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해보죠. 하지만 제니바와의 이야기는 싱겁게 끝이 납니다. 전혀 도움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니바는 손으로 한 땀 한 땀 실을 엮어서 샌에게 머리끈을 만들어줍니다. 제니바는 왜 하찮은 머리끈을 힘들게 손으로 직접 만드는 걸까요? 마법이 그렇게 센 사람인데 말이죠. 힘들어하는 꼬맹이들의 응원이나 조용히 집중하고 있는 가오나시에 대한 격려처럼 실은 가치 있는 것에 중점을 두는 거죠. 하쿠의 문제와 부모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오직 자신뿐이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새는 오래전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하쿠의 이름을 찾아냅니다. 샌이 이름을 불러준 덕분에 유바바에게 이름을 빼앗겼던 하쿠의 저주가 풀립니다. 유바바는 돼지 무리 속에서 엄마 아빠를 찾아내면 무사히 돌려보내주겠다고 하네요. 새는 이 돼지들 중에 엄마 아빠가 없다는 사실을 간파해요. 그렇게 무사히 엄마 아빠도 구해냅니다. 그런데 정작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눈치네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코 꿈이 아니었습니다. 제니바에게 선물 받은 머리끈이 밝게 빛나고 있으니까요. 처음과 끝장면이 똑같은 이 영화는 여행을 떠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가끔은 치히로처럼 낯선 길을 걷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해진 자신을 만나게 되죠. 오늘도 여러분의 여정이 따뜻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0: 3부는 마음 쉬는 시간입니다. 여행을 떠날 때는 혼자 떠나라. 그러나 돌아올 땐 둘이서 오라. 낯선 길에서 기다려온 또 다른 나를 만나 둘이서 손잡고 돌아오라고 어느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휴식을 위해 떠난 여행이든 목적 없이 떠난 여행이든 결과는 언제나 우리에게 의미 있었다는 겁니다. 초록이 가장 제빛을 내고 태양이 우리에게 길 위에 서보라고 하네요. 여행을 떠올리며 제가 시 한 편 골라봤어요. 나이 덕에 길을 그리기 위해서는입니다. 길을 그리기 위해 나무를 그리는 것인지 나무를 그리기 위해 길을 그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모든 길에 드리운 나무 그림자를 그리기 위해 길을 그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길과 나무는 서로에게 벽과 바닥이 되어 왔네. 길에 던져진 초록 그림자, 길은 잎사귀처럼 촘촘한 무늬를 갖게 되고 나무는 재짐을 내려놓은 듯 무심하게 서 있네. 그 평화를 누가 배웠을까? 그러나 시간의 도끼는 때로 나무를 길 위에 쓰러뜨리나니 파르르 떨리던 잎사귀와 그림자의 비명을 여기 다 적을 수는 없겠네. 그가 그린 어떤 길을 벌목에 상처를 지니고 있어 내 발길을 오래 머물게 하네. 굽이치며 사라지는 길은 끝까지 따라가게 하네. 길을 그리기 위해서는 마음의 지평선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 누군가 까마득히 멀어지는 풍경, 그 쓸쓸한 소실점을 끝까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 나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거기 도착하려 하네. 여행은 언제나 우리를 길 위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밖에는 뗄 수 없지요. 아무리 급해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밖에 나아갈 수 없어요. 아무리 좋고 편리한 수단을 이용해도 가장 단순한 걷기는 필수입니다. 인생에서도 결국은 가장 단순한 것이 기본이 된다는 이치를 몸으로 깨우치는 여행은 진짜 인생의 스승입니다.
1: 와, 와, 와. This song's dedicated to all the broken hearts. Yeah.

4부는 신문고를 울려라 둥둥둥입니다. 우리들은 쉰다는 것은 일상에서 벗어나거나 몸이 편안한 상태에 있거나 생각 없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잘 쉬는 데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뇌는 끊임없이 탐색하고 다른 생각들을 떠올리며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등 항상 뭔가를 찾아 떠나지요. 이렇듯 생각을 뒤쫓거나 질서를 부여하려 했을 때 우리는 고단해져요. 잡념이 진행하는 상태로 내버려두면 피곤할 일이 없는데요. 뇌를 쉬게 하는 좋은 기술은 뭔가를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잡념의 상태를 내버려두는 것, 아니 그 상태를 스트레스가 아니라 즐기는 거라고 합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운동 자체가 휴식이라고 생각할 뿐 아니라 운동 후에도 자신에 대한 보상으로 쉬는 경향이 있어요. 뇌처럼 몸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자체가 휴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운동을 살을 빼거나 건강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그 의미부여 때문에 몸이 고단해져요. 그러다 보면 운동이 싫어지고 운동을 생각만 하다가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운동을 즐기고 운동 그 자체가 자기 자신에게 주는 휴식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운동이 쉬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운동이라는 휴식과 운동 뒤의 후식, 이중의 휴식을 취하는 셈이 되는 거죠. 잘 쉬는 기술을 습득하게 된 겁니다.

클라우드 해먼드의 잘 쉬는 기술에서 잡념에 빠지기, 운동하기, 독서하기, 음악 듣기, 아무것도 안 하기, 목욕하기 이런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잘 쉬고 계시는지요? 일상의 공간은 어디로든 떠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주고 여행의 시작은 그동안 우리가 지나온 익숙함을 가장 눈부신 것으로 되돌려놓지요. 오늘 한 시간 동안 여행이 주는 의미를 이야기하며 마음속으로 걸어봤습니다. 떠날 준비 되셨나요?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먼저 와서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서 마음속으로의 여명숙이었습니다.

8월이 되면 걷는 일에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햇볕이 가장 센 시간은 피하게 되고 물 한 병을 더 챙기게 되고 그늘이 있는 길을 먼저 찾게 됩니다. 한여름의 바닷길은 좋지만 습도와 햇볕이 만만치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바다를 잠시 벗어나 무주의 산중턱 임도길을 걸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랑길 낯설게 걷기 한은주입니다. 오늘은 덕유산 무주 1번 코스 안성면 구간을 걸었습니다. 이정표에는 에코 캠핑 삼천리길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전체를 보면 덕산지에서 용추계곡까지 이어지는 8km 남짓한 길인데요. 우리는 덕산지 중턱에서 출발해 용추계곡 입구 방향으로 약 한 6.5km를 걸었습니다. 여름에 걷기 좋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늘이 있는 길, 물소리가 가까운 길, 그리고 걷는 속도를 조금은 늦춰도 되는 길. 오늘은 그런 길을 찾아 무주의 산중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덕유산 무주 1번 코스 이어가겠습니다.

0: 8월에는 걷는 길도 조금 달라집니다. 그늘이 있는지 물소리가 가까운지 너무 뜨거운 시간대를 피할 수 있는지 먼저 보게 되죠. 오늘은 바다를 잠시 벗어나 무주의 산 중턱 임도길을 걸었습니다. 함께 걷는 분들 모셨습니다. 자, 대장님 그리고 우리 미경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반갑습니다. 김세훈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김민경입니다.
0: 네, 오늘은 좀 평소의 코스보다 좀 정확히 짚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덕유산 무주 1번 코스라고 하면 이름이 조금 낯선데요. 오늘 코스 안내해 주세요.
1: 이번에 코스는 여름 한창일 때 좀 걷기 좀 편하게 그늘이 있는 코스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동네 주변 산보다는 좀 큰 산으로 갔고요. 그래서 덕유산에 둘레길이 있는데요. 그 둘레길 1번 코스인 안성에 있는 덕유산 둘레길 코스입니다. 여기 시작은 이제 무주 안성면에 보면요, 남덕유산 입구가 있거든요. 거기에 남덕유 학생교육센터 뭐 용추 계곡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쭉 임도를 따라 덕산체까지 걷는 약 8.3km 정도의 임도 코스입니다. 숲으로 이루어진 코스고요. 저희는 좀 그날 날씨 사정을 좀 고려해서 용추 계곡에서 올라간 게 아니라 보통 거기서 올라가거든요. 거꾸로 덕산 계곡에서 예, 거기에서 올라가 용추 계곡으로 내려오는 약간 좀 단축한 6.3km 정도 코스를 걸었습니다. 아마 평균 고도는 거기가 이제 고산이다 보니까 한 650에서 한 700m 해발 그 정도고요. 방향은 덕산지에서 시작하면은 북동 방향에서 이 산 사면을 쭉 타고 남서 방향으로 한 12시 정도, 9시에 출발해서 12시 정도에 끝나는 그런 아주 걷기에 참 무난하고 완만한 그런 구간입니다.
0: 네. 이게 고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큰, 그리고 선택할 때 일단은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전주는 진짜 더웠는데요. 저희가 걷는 내내 덥지 않았고 그늘이었고 이 정도면 너무 괜찮다라는 생각을 끝까지 하면서 좀 걸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걷다 보니까 이정표에는 에코 캠핑 삼천리길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덕유산 무주 1번 코스라고 생각했는데 또 길 위에서 우리는 또 다른 이름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아마 행정적으로 붙인 이름이고 아마 둘레길 이름이고 지역에서 부르는 이름인데 각각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이렇게 이정표가 있을까요?
1: 예, 보통 그 지자체의 걷기길을 만들어진 지 한 1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길들이, 지자체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마실길이란 이름, 그 다음 뭐 또 지자체 산이 있으면 둘레길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 지자체의 특별한 유적, 코스를 겸할 경우에는 그런 유적 이름을 포함해서 가는 거, 이런 길들이 있는데, 이런 길들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14개 시군에 만들어진 길들을 이게 좀 모아서 전라북도 이천리 천리길, 그다음에 이천리 삼천리길로 이렇게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주로 한 지자체를 통과해서 다음 지자체로 연결되는 길들이거든요. 아. 그래서 뭐 저희가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똑같이 동고서저 형태의 지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걷는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산에서부터 높은 산에서부터 평야지를 지나서 바닷가 쪽으로 이어지는 이런 코스를 두루두루 느낄 수 있는 그런 뭐 통합 코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아, 네. 그렇죠. 전라북도에 걷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이름의 이정표를 저희가 만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출발 지점부터 한여름 걷기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민경님은 혹시 여름에 숲속에서 걸었던 그런 한여름 걷기? 그런 느낌이 있었을까요? 기억이 나세요? 학생 때?
2: 네, 그 친구가 선배라 해가지고
0: 네.
2: 뭐 놀러 갔을 때뭐 산이나 이런 계곡으로 많이 놀러 가잖아요.
0: 네.
2: 그럴 때
0: 한여름 걷기라고 느낌이라고 하시면 혹시 어떤 느낌일까요?
2: 그늘이 있으니 시원하고 나무가 있으니 나무 냄새 그 되게 그 향기가 되게 좋잖아요. 그 들어오는 그 향기가 나무 향이 거기에 물소리가 진짜 물소리가 좀 약간 피아노 치는 소리?
0: 오.
2: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있다가 보면 오기 싫은. 도시로 들어오는 순간
0: 네.
2: 에어컨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저도 이번에 걸으면서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턱에서 시작한 건 진짜 잘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길이 매끈하게 펼쳐지진 않았지만, 돌도 있고 물길도 있었고 나무가 조금씩 시야를 좀 가려줬고요. 그래도 오늘 역시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대장님 임도길의 특징?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등산로와는 좀 달라요?
1: 그렇죠. 그 임도길은 어떤 산림 관리 차원에서 만들어진 길이거든요. 아마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는데, 뭐, 임벌목 했을 경우에 운반할 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산림이 우거지다가 이제 산불 같은 거, 산사태가 날 경우에는 또 이렇게 예방이나 아니면 처리를 해야잖아요.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차량 이동, 장비 이동에 필요한 도로인데, 과거에는 이게 이제 기능적인 도로로만 사용하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걷기 시작하고 또 다양한 야외 레크레이션 아니고요. 야외 뭐라 액티버티가 많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임도까지 이제 대상으로 들어간 거죠. 저희는 이제 이 걷는데 이 임도가 우연찮게 천리길의 하나 코스, 지역의 걷기 길의 코스로 돼서 선택했고요. 지역이 관리하다 보면은 지하철 관리하다 보면은 걷기가 상당히 무난한. 그리고 이게 인도가 아시겠지만 고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동남아의 이제 등이도의 그런 초보자들을 위한 그 코스처럼 평기 코스고요. 또 하나 이제 좋은 점은 이게 덕유산이라는 큰 큰 산에 있다 보니까 나무들이 우거진 그런 숲을 걷는 그런 맛도 있고요. 네,
0: 그렇죠.
1: 그렇습니다.
0: 임도길 하면 분명히 차가 다니는 길이어서 매끈하게 포장이 된 도로였을 건데, 저는 처음 딱 오늘 걷기에 첫 번째 감각은 제 발밑에 있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닥을 보게 됐습니다. 바닥이 조금은 거칠고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신경을 온전히 거기에 썼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걸음이 빨라지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걷다 보면 듣게 되는 거, 보게 되는 것들이 아무래도 좀더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0: 그래서 더 시원하게 느껴지고, 여름인데 참 시원하다는 느낌을 간혹 들 때가 있던 것 같아요.
1: 네. 그 대장님, 8월에 8월 분명히 온도도 되게 높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숲속에 들어오면 그 실제 온도보다는 소리와 그늘이 주는 체감이 아주 큽니다.
2: 그럼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이런 체감 관련해서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상대습도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통 상대습도의 기준점을 한50% 정도 잡아요. 그것보다 이제 10%씩 올라가면 온도가 뭐 1도 이렇게 더 체감 온도가 올라가는 이런 걸 느끼거든요.
1: 네.
2: 그래서 여름에 우리가 이제 걷기를 하다 보면은 그 바닷가 쪽에 멋진 풍경이 있더라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바닷가는 보통 습도가 80% 이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물에 들어가지 않고 걸으려면 엄청 끄끄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위성에 기반한 날씨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예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1: 네.
2: 이제 우리가 걷는 위치를 정해서 걷는 날 예상 습도들을 확인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제 습도가 적은 고산길이 좀 습도가 적죠. 고위도 아니 등고가 높은 고도가 높은 쪽을 택해서 걷는 게 여름에 어떻게 보면 걷기 별미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저도 오늘 처음 몇 킬로를 걸어야 되나 덥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물소리가 들리니까 마음이 조금 느슨해졌고, 또큰 폭포 소리는 아니었는데, 계속 옆에서 따라오는 소리였다 보니까 그게 길동무 같았습니다. 말을 걸지는 않았지만 같이 가는 느낌? 오늘 물소리가 딱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늘 보이는 건 아닌데, 걷다 보면 계속 어딘가에서 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조금 의외였던 장면이 좀 나왔는데요. 우리가 한여름인데, 아니, 길 위에 마른 낙엽이 꽤 쌓여 있었어요. 여름 숲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을의 낙엽들이 보인다고 하는 거는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되는데.
2: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세세한 거, 미소한 부분들에서 좀 민감해지긴 한데, 사실 그 숲이라는 부분들을 들어갔을 때, 우리가 좀 맹이 되어 간다고 하잖아요. 도시인의 삶에서.
1: 네.
2: 그래서 좀 생태적 감각을 더 높일 필요가 있어서 숲 체험을 하는데, 숲이나 숲 밖이나 똑같이 사계절이 있어요. 그래서 낙엽이 항상 가을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1: 그러니까.
2: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계절, 가을의 낙엽을 숲에서 볼수 있다는 것은 숲은 늘, 어느 때든 그 소위 그 생로병사, 그 다음에 사계절,
1: 네.
2: 이렇게 어쩌면 생의 사계절들이 작동되는 곳이라고 볼수 있고요.
1: 네.
2: 어떤 때는 그 가끔씩 6월 달이나 7월 달 사이에 돌풍, 3월 달에 돌풍도 있긴 있습니다. 요즘엔 기후 변화 때문에.
1: 네.
2: 이 돌풍에 의해서 낙엽들이 많이 이파리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것들이 바람에 의해서 결국은 낮은 그 계곡 쪽으로 모이고,
1: 네.
2: 뭐, 길로 모이고.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은 평평한 대로 다 모인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려면 숲에 들어가는데, 막
1: 네.
2: 과거에 뭐, 저 정상까지 뭐, 2시간 안에 끊는다, 뭐 30분에 끊는다,
1: 네.
2: 이런 어떤 목적지향주의적인 걷기가 아니라 뭔가 숲의 속도, 뭐 숲에 여러 생명체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1: 네.
2: 생명체 타겟을 두고 그 생명체처럼 걷겠다. 그런다면은 어마어마한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속도 조절이라는 게 숲에서는 아주
1: 필요하다.
2: 중요합니다.
1: 정말 저도 뜻밖이었어요. 야, 숲에는 여러 계절의 흔적들이 같이 있구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위쪽을 보면 한여름에 초록이 가득한데 발 밑에는 지난 계절에 떨어진 낙엽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숲그늘이 깊고 사람이 많이 밟지 않는 구간에는 낙엽이 오래 남아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도시에서 살다 보면은 계절이 비교적 또렷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숲에서는 이런 사계절의 흔적들이 좀 보이지 않아서 좋았다라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민경님은 이번에 시간이 되지 않아서 함께 걷지
0: 그니까요,
1: 못했어요.
0: 너무 아쉬웠어요.
1: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0: 그쵸, 덕이산이 좀

0: 볼게
1: 그렇죠.
0: 많잖아요.
1: 덕유산이 볼게 많기도 하고, 저는 또 임도길이라고 하면, 나무에 많이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얘는 보일락 말락 안 보이다가 또 갑자기 확 보여주는, 이렇게 펼쳐지는 것들이 되게 예쁘다라는 생각이
0: 진짜요?
1: 들었고, 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산이 적상산?
2: 예, 적상산.
1: 그쵸.
2: 거기에서 북쪽 방향에 적상산이 옆으로 보이죠.
1: 적상산 보이죠? 고속도로 보이고, 그 다음에 산 아래에 이렇게 펼쳐진 마을들이 보이는 것들, 그리고 그날 하늘이 너무 예뻤어요.
0: 진짜요?
1: 뭉게구름까지 한몫해가지고서, 걷는 데 있어서 꽤 피곤하지 않았던 그런 섬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경님 혹시 걷다 보면 벤치 보이죠? 의자들. 보통 생긴 벤치들이 어떻게 생긴 거 보고.
0: 일자로.
1: 일자로 생겼죠? 여기는 일자로 놓지 않았더라고요.
0: 진짜요?
1: S자.
0: 와, 그 길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1: 길은, 그래서 S자로 의자가 생기면 어떤 게 좋은 건지 아세요? 뭐가 좋을까요?
0: 모르는 사람과 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서로 겹치지 않잖아요.
1: 그렇죠. 그리고 또, 대장님은 의자가 일자가 아니고 S자였을 때, 일단 가성비가 좋아요. 많은 사람이 앉을 수 있어요.
0: 진짜요? 그러니까.
1: 왜냐면, 그쵸.
0: 에.
1: 그리고 또 장점?
0: 그러게요?
1: 가까워져요.
0: 진짜요?
1: 왜냐면, 일자면, 그냥 나란히 같은 방향만 바라보고 있죠. 근데 이게 S자로
0: S자는
1: 앉았죠. 그러면,
0: 서로 마주치겠는데요?
1: 네. 그래서 저희가 간식을 먹을 때 S자 의자에서 앉았단 말이에요. 근데 더 친숙하고 가까운 느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이게.
0: 진짜요?
2: 아,
0: 네.
2: 그게 있잖아요.
0: 연인들을 위한 의자 아닐까요?
2: 아니, 여인들은 뭐, 마주 앉든지 아니면 같이 나란히 앉든지 하는데,
1: 네.
2: S자의 의자는, 상대방의 등을 보면서, 옆으로 보면서, 옆으로 좀더 온전히 상대방의 뒤를 보면서 이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러니까 되게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을 마주 바라보면서 대화하다 하면 좀 마치 그렇잖아요. 좀 서먹서먹하고 시작과 끝 같은 대화인데, 이 S자 안의 대화는 뭐냐면은 상대방을 온전히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런 그 상대방의 모습을, 그런 대화가 가능한 그 의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저는 그냥 그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일자에 앉아 있으면 솔직히 앉기 그러잖아요. 근데 S자면 모르는 사람도 앉아서 인사 한번 나눌 수 있는
1: 그쵸.
0: 그러지 않을까요?
1: 네, 그 간격이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그냥 S자 곡선이 그러려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앉아보니까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 대화를 유도하는
1: 대화를 유도하는,
2: 의자.
1: 그렇죠? 좋았다. 야, 이거 진짜 생각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0: 그니까요.
1: 들었습니다.
2: 그래서 저는, 근데 저는 좀 약간 분석적이라서 좀 약간 좀 다르게 봤는데, 자연 속에서 직선은 좀 너무 좀 낯설잖아요. 인간의 냄새, 인공의 냄새, 그런 게 많이 나는데,
1: 네.
2: 그래서 자연은 사실 직선이 없잖아요. 모든 게다 유선이니까 아마 거기에 맞추어지지 않았을까.
1: 그늘에서 한번 쉬니까 이제 다시 갈수 있는 힘이 되었고, 또 우리가 이제 걷다 보면 그런 의자나 또 정자같이 생긴 쉼터는 큰 위안이 되죠. 우리가 걸어가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앉아도 되고 또 쉬어도 자는 자리가 있다라는 게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길 위에 쉼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숲 너머로 마을과 좀 들판이 보였습니다. 물소리도 나죠. 낙엽도 가까이 있죠. 또 내가 좀 쉴만하고 힘들만 하면 그 언덕에서 넓은 시야가 확 펼쳐졌고, 그래서 그때 저는 이게 길보다 먼저 하늘이 열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린 거는 아무래도 이 무주 덕유산의 지형이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2: 사실 그날 코스를 정할 때 임도도 임도였지만은 산 중에 낮은 약간의 분지 지형을 좀 내려다보는 그런 창공에서 바라보는 맛, 뭐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임도길이 보통 시야 확보를 위해서 주변 나무를 좀 치잖아요. 쳐내는데 이건 좀 오래된 임도길이다 보니까 나무가 많이 자랐고요. 여름에 걸을 때 사실 이 뜨거운데 숲길 걸으면 좋은데 임도 경관까지 본다. 야, 그두 가지를 다 만족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결국은 이게 두 가지가 만족되려면은 좀 높은 임도길, 그러면 결국은 고산 지역. 저 이제 전주 중심으로 본다면은 백두대간 쪽 길, 덕유산, 아, 네. 뭐 지리산 이런 둘레길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구간들. 좀 더 올라간다면 뭐 충청북도, 강원도 쪽이면 더 좋겠죠.
1: 오. 정상에 오르지 않아도 산을 느낄 수 있는 길, 오늘 부주 1번 코스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 정상에 오를 때에는 그냥 쭉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임도길은 산 허리를 따라간다는 느낌도 우리가 많이 봤죠.
2: 네, 그 맛이죠 사실. 네, 우리가 한국에서 그 등이도길을 갈 수는 없잖아요. 이 한반도가 반도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등고 좀 길을 찾아가는데 그게 이제 큰 산의 임도길들이 임도길을 좀 추천할 만하죠.
1: 근데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가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면 계속 내리막길인 거예요. 용추폭포까지 내려가는 길이. 그리고 그 길은 그늘이 없어요.
0: 아 진짜요?
1: 땡볕이에요.
0: 아이고.
1: 좀 내려갈 때는 요령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2: 이제 전에는 보지 않는 걷기에서 우리가 고도를 좀 따졌거든요. 출발지에서부터 종착지까지 고도가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그러면 이제 참여자들의 좀 몸 상태를 봐서 처음에 좀 올라가다가 길게 내려가는 코스를 정할 거냐 아니면 천천히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내려가는 코스를 정할 거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날씨나 계절에 맞춰야 하니까 이번에는 조금 올라간 다음에 길게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오는 길에서 우리가 좀 보아야 할 게 뭐냐면 경관이 있는 그러니까 개방된 공간을 좀 맞춰서 좀 빨리 가고 거기서 좀 쉬면서 좀 더 경관을 느끼는 이런 식으로 이 템포 조절을 좀 할 필요는 있습니다.
1: 저희가 이제 내리막길을 다 내려오고 나면 마지막에 저희가 도착지점 왔습니다. 용추계곡 안내판과 쉼터가 있었고요. 저희는 고기를 가지 않았고 산에서 내려오는 그 수로, 그 작은 수로에 앉아서 발을 담그고 저희가 좀 더위를 좀 식혔죠. 피로도 좀 풀었고요. 사진 찍으셨어요? 발 모양. 오늘도 애썼다. 이렇게 인증샷도 저희가 좀 남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길을 좀 다시 돌아보면 처음에는 숲으로 들어갔고 길 옆에 물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한여름에 낙엽길을 밟았습니다. 그늘 아래서 쉬었고 숲이 열려 하늘과 마을을 봤고 산허리를 따라서 용추 계곡 입구까지 걸었습니다. 대장님, 오늘 이 길을 한마디로 좀 정리한다고 하면 어떤 길이었을까요?
2: 더유산 둘레길 1번 코스로 이 코스인데 많이 활용했던 코스고요. 그리고 산 속에만 이렇게 깊게 들어가 있는 길이 아니라 바로 임도길 아래는 또 사과나무도 등 이 과수원들이 거기까지 개발이 된 그리고 안성의 넓은 그 산중의 평지들도 내려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임도로서는 물, 그 다음에 이제 개활지, 경관, 그 다음에 걷는 거, 그 다음에 휴식처, 바람길,
1: 네.
2: 경사도 봤을 때는 아마 임도길의 표본 정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바로 또 식당을 찾아서 갈 수 있고요.
1: 네.
2: 그리고 내려오면 용추계곡에 물놀이도 할 수 있고 요즘에 이제 계곡들 정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누구나 다 계곡에 가서 발을 담글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고요. 여러모로 이 코스는 그 뭐 자연학습관에서도 한 번씩 주기적으로 이렇게 학생들 데리고 걷기도 한다고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도시인들한테 괜찮은 좀 한 시간 정도에 가는 거리는 있지만은 임도길로서 좀 안성맞춤 아닌가. 그래서 안성맞춤길.
1: 오, 안성맞춤길.
2: 네, 정리하겠습니다.
1: 네, 오늘 길은 안성맞춤길이었습니다. 노래를 듣고 소소가 소중할 때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0: 두 번째 코너 소소가 소중할 때입니다. 저희가 앞서 덕유산 무주 1번 코스를 걸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길만 보이는 거는 아니죠. 그 길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그 길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길이 지역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조금씩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주의 산길을 걸으며 떠올린 이야기, 산과 계곡이 지역의 생활과 휴양, 그리고 경제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무주하면 되게 크죠? 그리고 우리가 무주하면 떠올리는 게?
1: 무주 리조트.
0: 저도 무주 리조트. 그리고 덕유산 국립공원?
1: 네.
0: 그 안에 있는 캠핑장?
1: 네.
0: 이런 계곡. 것들이 좀, 그렇죠, 계곡. 너무 시원해.
1: 그쵸.
0: 네.
1: 근데 너무 높잖아요. 무주가 되게 높다는 생각이 되게 많아요.
0: 그렇죠. 아마 사람들이 무주에 많이 가셨을 거예요. 특히 한여름, 그 다음에 겨울에도 많이 가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갔던 그런 길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는 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임도길이 사람들에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2: 쉽게 다가가는 방법을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가야죠.
0: 아, 그냥 가자?
2: 가는 모임이 있으면 가고요. 그런데 관광차로 가기는 좀 그럴 겁니다. 물론 그 경승지를 끼고 어느 산을 정해서 아니면 절을 정해서 다니는 그런 관광차 코스들은 많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또 지역에서 산악 그러니까 등산이죠. 등산 프로그램들은 많은데 임도길을 걷는다. 전에는 그랬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그 MTB 사가지고 임도길 타고 말 타듯이 타던데 아 끝내주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MTB는 좀 죽고요. 그 다음에 오토바이. 예, 임도 오토바이 쪽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UV 하는 사람들도 뭐, 임도 이제 접근이 좀 어려우니까 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고요. 요즘, 어쨌든 뭐, 전원자 임도길이라고 보는 거 어떻게 할까 보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라북도에서 이제 삼천리길을 만들었잖아요.
0: 네.
2: 그때 삼천리길을 이렇게 재구성할 때, 기존에 있는 도로를 할 때, 임도길을 많이 이제 추가로 참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아, 그런 임도길은 추천할 만한 임도길이지 않나.
0: 그렇죠.
2: 그래서 인터넷 삼천리길 보면 지도 나옵니다.
0: 그렇죠. 삼천리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걷다 보면은 사람들도 많이 못 만나는 것들도 있고, 이런데, 이런 산길과 지역 생활의 관계를 좀 보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분명히 홍보도 많이 했지만 그게 얼마만큼 지역에 영향을 좀 미칠까요? 경제에?
2: 아, 경제에 영향. 그 좀 과거 지리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14개 시군에 걷기 길이 있는데 그건 그 지역 안에 시작하고 지역에서 끝났거든요.
0: 네.
2: 이제 도에서 전라북도에서 이제 삼천리길, 천리길을 했을 때 좀 연계를 됐죠. 그렇죠. 그냥 모아놓은 것들만 구역으로 나눈 게 아니라 연결한 거예요. 길이라는 건
0: 전라북도를 연결한다라는
2: 그렇죠.
0: 길이죠.
2: 내부에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뭐 순환길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이제 과거로 본다면 그 길들이 과거 길.
0: 네.
2: 뭐 과거 시험 보는 길, 뭐 이순신 장군이 갔던 길, 뭐 이런 길들도 또 그 사이사이에 끼어 있어요. 뭐 동서로 가는 뭐 넘어가는 길. 그런데 거기에 지리적으로 보면은 고갯길. 지금은 이제 고갯 도로를 낼 때 고갯까지 까면서 도로를 내질 않잖아요. 터널을 만들지. 그렇죠?
0: 네.
2: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좀 뜸해진 그 고갯길은 어떤 지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길. 그리고 그 고갯길은
0: 네.
2: 아까 말한 그 지역 그 자그마한 지역의 상품들이 넘나드는. 또 하나는 이 고갯길과 좀 다른 건 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제 물길인데 물길이라는
0: 네.
2: 것은 좀 낮은 쪽에 시장을 가기 위해서 내려왔다가 장을 보고 올라가는 이런 그 길. 보통 이제 지역, 지리적으로는 그렇게 그게 익숙하고 익숙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뭐 둘레길이나 지역에 걷기길을 할때 저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고갯길을 한번 걸으시라.
0: 아,
2: 이저
0: 고갯길.
2: 고갯길
0: 네.
2: 이제 남은 길잘안 쓰는 길 임도로 재편된 길 넘어가면은 우리가 사는 동네 말고 딴 동네로 간다.
0: 네.
2: 산 넘어 마을을 찾아가는 이런 느낌으로 한번 접근하면 어떨까? 가깝지만 낯선 길이거든요.
0: 그렇죠.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길,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걷기도 많이 하고, 또 산림휴양이라는 것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산림휴양 하면 뭐 리조트 만들어야 되고,
1: 그렇죠.
0: 조금 더 편한 길 찾아야 되고, 이렇게 뭐 관광지를 떠올리는데, 우리가 오늘
1: 맞아요.
0: 걸었던 길들은 충분히 휴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많이 소비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천천히 걷고, 몸 식히고, 또 이렇게 또 잠깐 멈춰서는 시간? 그게 여름의 쉼이 될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고갯길을 좀 이제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산림휴양과 조금 연결돼가지고서 간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것들이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매번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풍부한 자원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게 연결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아쉬움이 되게 많아요. 정말로 많은 길들 새롭게 만들지 않더라도, 새롭게 개발하지 않더라도 있는 것들을 충분히 잘 지키면서 우리가 좀 관광객도 많이 모으는, 아니면 지역 경제까지도 연결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 저희가 이제 순천만 걸을 때 그거 느꼈잖아요. 아, 버스 시간 맞추기.
0: 네.
2: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경계가 넘어가면 이제 교통을 확보를 해야잖아요. 그렇지
0: 그렇죠.
2: 않으면 이제 저희 뭐 서해안길 걸을 때 항상 차를 2대, 4대, 뭐 6대씩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었던 한계.
0: 네.
2: 그래서 지금 그 ITS라고 교통정보 시스템은 다 거의 다 됐어요. 근데
0: 네.
2: 이제 지금 4차 산업 시대이기 때문에 교통, 아니, 뭐야, 정보 진흥화. 진흥화 관점에서
0: 네.
2: 필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걸어서 저 고개를 넘어갔어요. 뭐, 첫 동네 버스가 언제 올 건가?
0: 오는지.
2: 그걸 맞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개별 정보는 있는데, 그걸 좀 통합적으로 볼수 있는. 그럼 시간 맞춰서 걷고 버스 타고 되돌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언제 올지, 차가 있는지 없는지.
0: 알
2: 근데 그
0: 수가
2: 동네는
0: 없죠.
2: 이제 차가 다닌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이런 거.
0: 참 그게 아쉬워요. 우리가 사람이 이동을 하려면 길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길을 우리가 운반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정말로 버스도 많고 뭐 택시도 있고 뭐 이렇다라고 하는데, 막상 외지에서 사람들이 걷다 보면 연결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알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2: 그렇죠.
0: 그런 것들이 잘볼수 있다라고 하면, 실시간으로 본다거나 이렇다고 하면, 저희가 차를 출발지하고 종착지에 놓지 않고도 갈수 있지 않을까?
2: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저기 탄소 중립의 하나의 프로그램 사업일 수 있죠.
0: 그렇죠.
2: 예, 나 어차피 인간은 움직이야 하는데
0: 네.
2: 뭐 차량을 몇 대씩 가지고 가서
0: 그래.
2: 대중교통도 이용해야 하는데.
0: 네.
2: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통합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0: 많이
2: 부분들을
0: 아쉬워요.
2: 해결해 주면 좋겠다. 그 국가적으로 가장 좋은 게잘된 곳이 제주도예요. 아시잖아요.
0: 갔죠, 저도. 시내버스 타고 이동한 거?
2: 제주 저는 이제 렌트 안 합니다. 버스로만 다녀요. 그게 다양하고 상당히 여행의 맛을 느끼고 그다음에 제주도 경관을 차를 타고 가면서 하나씩 느끼는데 너무 도움이 돼요.
0: 저 공감, 100%.
2: 정말.
0: 운전대에서 손을 놓는 순간, 보이는 게 달라요.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정말 다양하게, 진짜 오감이 확 열린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 승용차, 이 운전대의 편리함을 여전히 우리는 이기지를 못하더라고요, 그게.
1: 그렇죠.
2: 네, 그렇죠. 빨리 운전하고 가서. 빨리 도달해서 빨리 맛있는 거 먹고 한잔또 먹어야지. 경관도 보고 하지만
0: 그러니까.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은 걷는다라고 하지만 그 걷는 것도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언젠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지겠죠?
1: 그렇죠. 익숙해지겠죠.
0: 우리가 이제 걷다 보면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걷는 사람들을 만나면 야 조금 더 많아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들기도 합니다. 무주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전라북도는 산이 진짜 많아요. 타 지역에 비해서.
1: 많아요.
0: 그래서 우리가 맨날 뭐 관광한다라고 하면 뭘 짓는다, 개발한다, 막 이런 거 말고는.
1: 맞아요.
0: 딸리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좀 걷다 보면은, 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마을로 넘어가면 새로운 마을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마을에 넘어가서 밥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필요하면 농산물도 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편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2: 그 이제 인도길을 떠나서 저희가 이제 걸을 때 기존에 만들어진 길 말고요.
0: 네.
2: 이제 우리가 어디 시작과 종점을 정해놓고 길을 만들 수 있잖아요. 지금 지리 정보가 잘 돼 있으니까. 좀 낯설게 아 여기 한번 가볼까 하는 게 낯설게 걷는 계획이거든요.
0: 네.
2: 아마 그럴 경우 그렇게 만들다 보면은 정말 볼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알려진 정보를 얻으려고만 하는 욕구가 강하잖아요. 그게 안정적인 여행이라고. 그냥 내가 가는 게 길이다. 길이란 뭐 길은 있는데 나의 길, 이번의 길, 뭐 새로운 걸 보고자 한다면 좀 예상치 않는 거, 예로 미지 이게 알고 계획을 짜지 말고 그냥 길 위에 그냥 선을 그어라. 동네길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뭐가 있냐면 어느 집 담에 벽화를 볼 수 있고요. 어느 집 안에 있는 정말 희귀한 꽃을 볼 수 있고요.
0: 네.
2: 어느 집 건물을 저렇게 짓나 멋진 그 디자인을 볼 수가 있고요. 어느 집 가면은 야, 이 집은 에너지 효율화 활용을 이렇게 잘하는구나. 그것도 볼 수 있고요. 어느 동네에 옆을 꺾어 돌아가다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은 갑자기 빛이 그 순간 내 눈앞에 이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게 다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1: 이번에 무슨 맛집을 가셨어요?
0: 맛집 대기인수가 엄청나게 많았고요. 계곡 맨 안쪽 끝집이었는데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고요. 일단 중화요리집이었습니다.
1: 산채비빔밥을 드셨어야죠. 무주로 갔는데.
0: 아니 거기에 그게 유명하대요.
1: 산채비빔밥 무주하면 산채비빔밥이죠.
0: 아 그런가?
1: 응.
2: 한 웨이팅을 한 30분 했나요?
0: 네.
1: 무주 가면 저는 항상 예전에 제가 학교 뭐 그 일을 있어 무주를 가면 항상 산채비빔밥 먹는 항상 맛있었거든요.
0: 어느 쪽으로?
1: 저는 그때 당시에 무주리조트 쪽에서 먹었었어요.
0: 아하하. 맞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안성면 쪽에서 먹지 않았어요?
2: 예.
0: 그리고 안성면에서 웨이팅을 30분, 그것도 바깥에서 에어컨이 없는 곳에서 저희가 웨이팅을 했습니다. 그래도 옆에 계곡 물소리는 좀 들어서 그래도 좀 버틸 수 있었고요. 일단 맛있었어요.
1: 오, 다행이다.
0: 맛있었고, 우리가 또 차를 또 무주에 있는 왜 그 예전에 옛날 창고를 개조해 가지고서 있는 곳에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로 차를 마셨거든요.
1: 네.
0: 피곤했을 거잖아요. 두 분이 주무셨어요.
1: 요즘 무주가 카페가 많이 생기잖아요.
0: 네.
1: 리조트도 많이 생기고.
0: 그러니까.
1: 되게 싫어하던데 사람들, 무주 사람들.
0: 왜?
1: 그러니까는 약간 이제 그런 게 생기면 사람들이 좀 약간 그렇대요. 그리고 너무 자연이 사라지잖아.
0: 아, 그러니까 자연 속에 조화롭게 들어가야 되는데 또 풍경들이 좀 바뀌니까 그리고 또 뭐 차들이 또 밀리다 보면 네, 주변 마을에서는 맞아요. 좀 싫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거기 그 유명한 중국집이었어요.
0: 네네.
2: 천마루라고 하는데요.
0: 아.
2: 거기 이제 남덕유 학습관에서 저쪽 그 장수 쪽으로 쭉 덕유산로를 타고 한 10분 정도 오면은 그 이제 바로 옆에 골짜기예요. 골짜기인데 그 저수지 밑에 그 저기 중국집이 있는데 그 중국집이 와 뭐 이게 어마어마하던데요. 유명인들이
0: 네.
2: 와서 그런지. 그리고 그거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주에서 안성에서 적상으로 나올 때 거기에 창고 카페 아마. 전라북도 창고 앞에 1호였나요, 거기가?
1: 아, 되게 여기도 오래됐어요. 있잖아요? 전주도 아, 있어요?
2: 전주는 이제 그 다음 한 1, 2년 지나서 생겼죠.
1: 아, 그래요?
0: 앞서갔네.
2: 무주에는 1호였는데, 그때 거기도 처음에 누가 오나 했는데, 무주 사람들 정말 많이 와가지고.
1: 거기 서바이벌도 있잖아요. 그 해병대 사람이 만든.
2: 네, 아.
1: 서바이벌도 있어요.
2: 서바이벌 있죠. 네. 거기 설천에서 무주로 나오다 보면은 그 양잠장 아니 뭐죠?
1: 뭐라 뭐.
2: 그 누에고추
1: 일반 사람이 한 게
2: 잠종장 잠종장인가요? 어, 누에고추 어, 실 뽑는 그 오래된 묵은 건물인데 아이고. 거기 서바이벌로
1: 유명하더라고요.
2: 임대해서 오랫동안 한 곳이 있어요. 뭐 영화도 많이 찍고 그래요, 거기.
0: 아, 그래요?
1: 네. 그분이 그 일반 사람이 아니라 원래 그런 직종을 하시다가 그거 서바이벌을 만드셨다고. 그, 근데 학원은 있으시다고 그때
2: 지금 그랬었는데. 하고 있어요.
0: 야.
2: 카페도 있고.
0: 무주를 많이 아시네요. 관광지.
1: 아니, 우연찮게 갔는데
0: 어, 우연치 않게 만난 곳들.
2: 무주에 사시는 분이 그분도 이제 귀촌하신 분인데 네. 얘기 글더라고요. 무주는 골골마다 놀만한 재미거리가 있다. 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아.
2: 네, 그래서 무주의 수익이 그렇게 높은가. 사실 1인당 GRDP가 높잖아요. 무주가.
0: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무주를 하면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좀 걸었던 그런 임도길에 곳곳이 숨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무주는 걷는 지역이구나? 라고도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2: 제가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임도길을 또 언제 걸을지 모르겠는데, 네. 만약 이제 운이 좋다면, 가을 단풍이 막 풍성하게 내려올 때, 네. 산에서 이제 가을 내려오잖아요. 네. 위에서부터. 그때 이제 덕유산보다는 옆에 민주지산, 민주지산이라고 산이 있어요. 아. 백두대간에 이제 살짝 이어서 가는,
0: 네.
2: 살짝 옆에 거쳐서 가는 민주지산이 있는데 그 삼도봉이라고 3개의 광역이 연결되어 있어요.
0: 네.
2: 지점에서 분기가 되는데 거기에 임도가 고산 임도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막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져 있어요. 끝내줍니다. 그
0: 야.
2: 지금 임도 마무리가 이제 거의 되어 가는데
0: 네.
2: 그 전에 한번 예비로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차량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니까.
0: 네.
2: 그래서 그 임도 트레킹도 상당히 해볼 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요. 참 길에서 선이 되고 가볼 수 있는 곳들은 모든 곳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몰라서 못 가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처럼 조금은 낯설게 걸어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주를 좀 찾아서 걷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고개를 좀 넘어가고 시작점과 도착점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도착점에서 느껴지는 새로운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도 좀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무주에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서바이벌 장도 있고 무주 창고에 있는 카페도 있고 분명히 맛있는 산채비빔밥집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곳에 조금 머물러 있으면 보는 것들이 좀 더 많죠.
1: 그렇죠.
0: 근데 이제 고속도로가 자꾸 생기면 우리가 지나가게 되죠.
1: 맞아요.
0: 많이 아쉬워요.
1: 맞아요.
0: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고속도로 나는 것들, 뭐 다리 놓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놓치는 것들이 좀 많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저는 국도를 좀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고속도로보다는. 그래서 한 곳에 좀 머무를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사람을 좀 잡아놓을 수 있는 거리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냥 잠깐 들렀다 가는 관광이 아니라 이제 조금은 천천히 머물고 걷고 먹고 쉬는 이런 방식의 여행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예, 낯설게. 전 느림보단 낯설게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듭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처럼.
0: 그렇죠. 저희 프로그램이 해랑길 낯설게 걷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낯설게 걷기가 뭔지 한번 알려주실래요?
2: 낯설게 걷기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 처음 시작하는 첫 걸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코로나 때 거의 이동이 차단이 됐잖아요. 여행도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 부분들을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찾아가는, 그래서 그 전에 알고 있었지만 실제 정확히 알지 못했던 바로 자기가 다녔던 길 바로 옆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이 낯설게 걷기가 시작이 됐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강을 따라 걷다가 바다로 갔고요. 바다에서 서해랑길을 만나서 위로 아래로 2년 반을 걸었습니다.
0: 혹시 민경님 같이 걸었어요? 시간은 많이 함께 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낯설게 걷기가 좀 됐습니까?
1: 네, 좋았어요.
0: 어떤 게?
1: 저는 바닷길을 걸었고, 바닷길밖에 안 걸어봤긴 한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거를 보고, 해가 지는 모습도 그냥 차를 타고 가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걸어서 보는 이 보여지는 광경과, 그 옆에서 기러기들이 날아다니는 모습, 물고기 파도치는 소리 너무 좋았고, 거기서 이제 그래도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의 신선함과 바다 그 소금 냄새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0: 그쵸. 아마 그게 차를 타고 지나갔으면 전혀 느껴보지 못할
1: 그쵸.
0: 것들. 우리가
1: 맞아요.
0: 차를 내려놓고 두 발로 걷다 보니 느껴지는 것들이죠. 네. 제가 걷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를 가나 안 예쁜 곳들이 없고 나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인지, 모든 자연들이 다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으면서 걸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무주의 산중턱 임도길을 좀 걸었습니다. 큰 나무가 그늘을 내어주고 바람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지나갔습니다. 저 멀리 적상산이 보였고 걷는 사이사이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칙은 자기 자리를 넓히 이려는 듯 땅으로 입을 벌리고 하늘로 줄기를 뻗고 있었습니다. 물소리를 따라 발은 자꾸 떠내려가려 하고 몸은 그 발을 천천히 붙들며 걸었습니다. 오늘 걷기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해랑길 낯설게 걷기 저는 한은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줘서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1: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2: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